0: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보신환입니다. 여러 설명드리지만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제약공장 산동동화악요공장에서 만든 약입니다. 산동동화악요공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악요, 혈이 부족한데 제일 좋은 약이 악요입니다. 우리 기와 혈 하면 중의에서의 이 생명과 한 가지죠. 이 기는 기, 혈이면 혈입니다. 그런데 혈이 부족한데 제일 좋은, 물론 기보충에도 보충은 되지만 혈이 부족한데 제일 좋은 약이가 악요입니다. 악요 가운데서도 산동동화악요가 세계적으로도 있어서 못하는 이런 약이죠. 산동동화악요. 그 다음 근뇌보신환입니다. 이 제약공장마다 특별한 약들이 다 있습니다. 예, 좀 독특하게 노출하게 자랑할 만한 약들이 있는데 산동악요 제약공장은 악요와 근뇌보신환이가 이름 있는 약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동화악요제약공장의 약을 처음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동화악요제약공장은 양치입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름 있는 관리가 엄격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약이 질량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시중에는 근뇌보신환이라는 약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송에서 소개하는 근뇌보신환을 먹어봤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동화악요제약공장이 근뇌보신환은 우리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의 효능이 다른 약보다 좀 확실합니다. 근뇌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진귀한 약재가 그냥 좋다는 걸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천좌실이란 우리 중의조제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그 기와 혈을 보충하는데 제일 좋은 약재는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도 홍삼이나 로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열한 체질이 돼서 홍삼 로경을 못 먹는다. 혈압이 높아 못 먹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게끔 혈압을 낮추는 약, 이 도중이라든가 이 우술이라든가 이런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음양 평형을 잡아줘서 열이 나는 체질도 먹을 수 있게끔 청열 칭려 승진하는 약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나도 지금 나공세 부주 있으면서 굉장히 그냥 머리 많이 무겁고 흉하고 머리 안에 안개 낀 것처럼 이랬을 때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우울하면서 요즘엔 욕만 조금 먼저 달다면 우울했댔습니다. 그래서 네. 눈도 많이 피곤하고 시력도 막 떨어지고 이랬을 때다. 그래서 네. 지금 근뇌보신환 먹고 있는데 여름에는 확실히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2: 머리 벌써 많이 맑아지는 게 아니고 머리는 가볍습니다 저는.
1: 그리고 정신하고 예. 다리에 힘이 예. 생깁니다.
2: 네. 예.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무슨 증상이 있었는가 뭐 가슴이 그냥 답답하면서 식은땀이 자꾸 납니다. 네. 식은땀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예.
2: 예, 그 눈도 피곤하지 않고, 어제 눈도 좀 겁부났습니다.

0: 바지를
1: 그래도
0: 꼭...
1: 예, 건바지 허하면서 예, 소변 참기도 나쁩대다. 그래서 네. 마트에, 예, 마트에서 가, 마트 멀지 않은데도 갔다 올 생각해서 조금씩 샌다 말입니다. 근데 그게 네. 지금 없어지게 부종이 그냥 몸에서 자꾸 붓기, 이렇게 붓기 좀 나타났대다. 근데 부서 가도 그게 싹 내렸습니다. 요즘 좋아서.
2: 그거 맞는 말입니다. 이 몸에 네. 건바지 기능이 높아지면은 이 수액 대사. 아, 네. 수분이가 대사를 잘하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이 수분들이 훌 빠지고 나면 붓긴 네. 게 내립니다. 몸도 이게, 가벼워집니다.
1: 네. 진짜 그러니까 몸도 연컵뿐 났습니다. 그리고 네. 머리 그냥 사주기 10배 마디마 시큰거리고 쑤시고 아프던 게 그것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2: 네.
1: 예, 특별히 맥이 없던 게 지금 맥이 나는 게 특별히 알린다 지금. 그래서 날마다 저는 놀라서 잘 댕긴다 저는.
2: 네.
1: 그래서 예. 계속 먹으니까 날마다 효과 잘 보고 있지 해서 지금 오늘부터 배달해서 계속 먹자고 또 배달 받겠습니다.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 활동 있습니다. 예.
1: 예.
2: 예
1: 감사합니다. 예.
3: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어, 이래서 우리 그 약을 쓰는 가운데서 뭐 우리 일반 로백성들이 말이 그런 말이죠. 구대기 무서워 장 못 당구겠는가. 그거 뭐 혈압이 올라간다 허혈이 생긴다 해서 이 좋은 홍삼로경을 못 쓰면 약이 없어.
3: 네.
2: 전부는 음기보약을 같이 쓰.
3: 네, 알겠습니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지금 이 건네보지안을 쓰고 있는데 나는 예. 아주 여러 면에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첫점, 네. 이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그 머리가 한 늘상 힝힝하고 오림지든 하던 게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네. 되니까. 그래, 아침에는 네. 정신하고, 예, 주요하게 나는, 예, 이 귀가, 예, 잘 들리지 않고, 예, 소진하고 이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었는데, 야, 이런 약은 내 처음 만납니다. 나는 이 길에서 몇 년을 계속 약 썼는데 아이디어였다. 근데 이후에 내 석 달 썼습니다. 석 달 네. 쓰고 나니까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완전히 없어지고 이 귀가 잘 들린다. 야, 이런 네.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내 이거 쓰고 좋으니까 우리 형제 서인데 언니랑 동생이랑 어째 다 이 귀를 어떻게 듣지 못한다. 그래서 네. 내 욕 먹을 썸하고 소개를 썼는데 지금 이 그게 영 효과 난다 생각 이제 두 달 썼으면 내 동생이라는
2: 그게 맞는 네. 말입니다. 이 귀를 잘못 듣는 사람들 늙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콩팥이 귀가 충족하면은 우리 귀가 잘 알들리던 게 들립니다. 이게 해결되는 걸 많이 봅니다.
4: 야, 그래서 예, 내 소개라고 티셔츠를 봤습니다. 약은 그렇죠. 보통 소개라는 욕 먹는데 이 약은 예, 정말 내게 합당한 약이지. 우리 형제들이 모두 좋아하신다. 논의에 들어서 그때 약을 먹으면 되려 했는데 아예 된다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약을 만나기 힘들지, 그러니까.
2: 예.
4: 그래서 우리 이거 예, 이번에 들을라 우대도 좋고 이런데 오늘 모두 예, 각각 싸다고 그래 전화드린다.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2: 이렇게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 양치에 속하는 동화악여제약공장은 우리 방송에서 처음 소개드립니다. 예, 많은 약 가운데서도 예, 그래서 이런 약은 지름 넣고 쓰십시오.
4: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네. 이래서 우리 그 이런 약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어째 나는 약을 써도 효과를 못 본다던 분들 한번 이런 로경 홍삼이 들어간 약을 과감하게 쓰시오. 딱 단독으로 로경 홍삼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약이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약을 같이였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몸에 허혈이 생기는 걸 그런 허혈을 없애고 몸에 진액을 만들어내는 약을 같이 엿다 보니까 25가지가 들어갔습니다.
3: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5: 예, 네, 건네보시오하니 우리 쓰는 두 형제 쓰는데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이좀 머리 어지럽고 그다음 신다 좀 이렇게 도를 눌러놓고 밤에 소변 좀 씹어씻는다. 한 번, 네. 두 번, 아이 보면 이렇게 저는 사야하는데, 세 번 볼까, 좀, 어떤 그게 두 달 쓰고 나가. 어떤 한 번 보자면 아이, 그래서 만에 두 번 본다. 그러니까, 용, 이, 허리 힘이 없다, 예, 선생님, 이 약속을.
2: 그렇죠.
5: 이 예, 허리 힘이 없다.
2: 바지 좋아지면 허리 힘이 생긴다.
5: 예, 발이 네. 뒤에, 어쨌든 여기 좀, 썽하면 항상 썽하지, 여름에 이렇게 시리다 하는 감이 들면서 맥이 없단 말입니다. 시리니까 맥이 없다. 예.

0: 그게 허리 이렇게 든든해지면 이렇게 땅대로 허리 이렇게 따뜻한 감이 나면 혈액이 그게 오는지 그다음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다리 맥이 나는 게
1: 양기. 그런 사람들 양기 부족이란 말입니다. 양기 부족인데 아. 항상 온 바람이 다 내 허리 내 엉덩이 내 발에 오는 것 같은 게 그런 관절이라면 실에서 이 아프던 사람들 이 양기 부족입니다. 이 양기 부족이 아주 좋습니다.
0: 그래서 이야기 양기 부족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랫다리 썽하던 게 그다음 그게 없어졌습니다. 여름에 썽하던 게 그래 우리 오빠도 제네세도에 한날이 한날성이 네 번 다섯 번 넣었습니다. 그런 게 그분은 우리 오빠는 어느 석자반을 썼는데 야 약이 이렇게 좋냐 처음 받았네. 제네세 어느 신문 넘어 약 썼는데 아이 맞았던 게 이야기가 맞아서 허리 든든하게 해서 다리도 매겨오지 허리 매겨가는 살 것 같다. 무거운 일 못하면 어디 집에 일을 어디 내다 하겠다는 다 한단다. 그리고 그래 왜 혈압이 높았는데 혈압 조절 잘 된다고 난시 됩니까? 용 좋아한다.
1: 네. 예. 혈압 조절하는 혈압이야 두 종 우술이 들어가면 동맥이 땅땅하고 굳어져 있던 게 해결돼.
0: 아 그러니까 약은 좀 예. 조금 약은 어디 좋은 약은 건 없긴 어렵습니다. 그래 이건 오대학병 또 새로 나 오대학병 좋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오빠 싸겠단다. 이거 나는 좀 못할 수 있잖아.
1: 그렇게 하시죠.
0: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약이 많이 들어갔다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좋은 약이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홍삼도경이 좋대서 그거 술에다 볶아 먹어보시오. 전 진짜 열이 청한단 말입니다. 꼭 약이 조합이 돼야 됩니다. 군천좌실이란 조제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약이 들어가서 그 홍삼도경의 효과를 보지만 그 약이 나오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같이 여줘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들립니까?
2: 네, 들립니다.
1: 네, 얘기를 하시오.
3: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이
1: 예.
3: 지금은 작년 봄에 저기 뭐니까 그런 비리금으로 병원에 입원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워낙 심내혈관병도 있어서 면역력도 불어왔고 그래 죽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활동하거나 그거는 불편한 점이 없는데 그래도 자꾸 어지러워하고 매엽사하고 정신이하고
1: 예.
3: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3: 지금 그러니까 건네보신만 쓰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예. 예, 쓰고 있는데
1: 이거 내보신 않습니까? 지금 소개되고 있는.
3: 이거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 이제 한 달도 넘었는데 조금 알긴 갔단 말입니다. 예? 확실히 눈매기도 좋나 하고.
1: 어느 방면에서 확실히 알긴가?
3: 예. 그러니까 어지러워하고, 예. 흥하고, 관이 좀 그 소리 나는 것 같고 하던 게 많이 경감되고,
1: 그런 데서부터 증상이 이 효과 보는 게 알기입니다.
3: 네. 네. 그러니까 예, 중시나 하고 예. 그러니까 예. 또 지금 그러니까 감기 자숙을 냈댔습니다. 계속 매일이어가지고 예. 매겨오고 식사를 잘 못하고 했는데 그 방면도 많이 호전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는 계속 예, 조금 맥이 날까 예. 마다이 조금씩 나갑니다. 옛날에 마다 나가기 예. 싫어했던 말입니다. 실 효과를 보니까 그래도 이거 단기적으로 잡수면 환자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 활동합니까?
1: 예, 이번 달 말일 것이니 이 이번 우대 활동은 정말 여지껏 아주 우대 활동 가운데서 제일 좋습니다. 예, 보조금도 나가고 약도 고래도 드리고 그다음에 큐십도 드리고 전 레이저 치료 기계도 드리고 합니다. 예, 이 우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예.
3: 이달 말일까지 할까?
1: 예. 예, 예, 매달이 됩니다. 매달
3: 받으십시오.
1: 네. 계속 쓰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렇게 환자분들이 아파서 고생하고 약을 많이 써봐도 효과 없다는 소리만 하던 사람들 우리 이 건네보신 안을 쓰고 이제뿐처럼 효과 보기 시작한다 이러면 저희들도 아주 기쁩니다. 방송하는 그 락이 뭐겠습니까? 아프던 사람들 아프지 않다는 소리 나오는 게 제일 기쁜 일이죠.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그럼 저한테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0: 결혼하고 신사에 그렇게 후들후들거리고 소리 나아가고 이런 고생하는 게 지금 사주형 시월이 다 나가고 예 거품도 없고 냄새도 없고 영 좋습니다.
1: 네, 그럼 염증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냄새 것은 없어지고 거품이 없어.
2: 네.
1: 예.
0: 우리 집이 많이 도와줘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구나.
1: 네.
0: 아들아서 지금도 이 보세요 그때 맹이 난다 정신 난다요.
1: 그렇죠.
0: 네. 아침이라면 뭐 일어나서 어성어성하게 싫어서 눈부터 앉았다 이래던 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일어나 아침도 제가 나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맹이 난다 하고.
1: 확실히 할까 봤습니다.
0: 어디 좀 또 배달받아 그냥 오래 좀 쓰자고 그랬다.
1: 예, 이번이 우대 활동이 특대 우대 활동인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일 것입니다. 예, 참가하십시오.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오늘 원래 이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종결적으로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 몽땅 우리 그 콩팥이 양기 허증으로 오는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살인데도 나 전립선 비대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는 사람들 전립선 염증이 있다고 고생하는 사람들 이게 다 이 콩팥이 양기 부족을 해결하면 따라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 권여보시환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찬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인생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 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계신가요?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가슴속에 간직한 나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화음으로 담아냈습니다. 한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안병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만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두 가수의 정감 있는 호흡이 나만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웠습니다.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향기라는 은유로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놀던 낭만의 친구를요.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학교 종소리와 함께 했던 그 시절, 풋풋했던 우정과 설레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아버지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 있을까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넋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부안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곡약 풍습방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또 12세트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12세트부터 우리 친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친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전 이런 서적에 보게 되면이 침구란 거는 12번이가 한 개 치료 단계입니다. 예, 그러나 침구는 매일마다 놓는 법이 아닙니다. 예, 제대로 잘 놓는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환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걸 또 고려해서 매번마다 침 맞을 때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영 편리합니다.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그래서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린 동시에 침구 24번 따라갑니다. 예, 그 외에 우리 장례통하고 청림이로방 다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그리고 또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풍습방 약은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개 세트랍니다. 그래서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한 세트라는 게 두 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이가 안에 더블리된 처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전문 풍한습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주면서 경락을 열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수면상에 이런 골가병 치료한다는 약들은 풍한습을 없애는 약으로 집중적을 합니다. 예, 골수를 보충해주는 약으로 아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는 풍한습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락을 잘 통하게 하는 동시에 우리 골수를 전문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이 잘 된다고 뜻입니다. 골수라 하게 되면 우리 그 나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어떤 노인분들이 이 퇴행성 관절이라는 게 그 썩은 나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썩은 나무라는 게 어떻습니까? 수분도 모자라고 안에 영양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그 척추암에 자꾸 끊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원인이죠. 그거 그렇다 해서 그저 무슨 그런 끊어진 거 깡발대고 그렇게 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익혀지자면 그래도 그 안에 영양가가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완전히 매개 세포마다 정말 활발하게 공작할 수 있는 이런 공능을 키워줘야 되죠. 그래야 골수가 회복되고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연골이 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예, 특히 한 가지 약 가지고 세 가지 이런 통로를 열어준다. 이래가지고 전문 우리 마목병을 치료한다. 이거는 국가급 이런 비밀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공개한 겁니다. 크게 공개한 게죠. 그래서 우리 쇼여월 쇠타이 설태이 그런 그 옛날부터 내려온 그 처방을 가져다가 작은 쇼여월로 만들었습니다. 이 쇼여월 하게 되면 예, 보통 우리 중약재를 만드는 방식이 10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여월, 어째서 여월을 했는가? 기실은 여월은 여환리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여환리전이라는 게 뭡니까? 약이가 자기 공능을 발휘하는 시간이 점점 오래지고 그리고 리전 그러니까 이 약의 병량이가 집중적으로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보통 골과병을 치료한 약들은 이런 캡슐이라며 그것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왈지가 제일 낫습니다. 예, 그래서 쇼여왈로 만든 겁니다. 쇼여왈이라는 게 뭡니까? 백개알처럼 한 봉지에 한 20알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잡수기 쉽습니다.

0: 한 봉지 이렇게 쑥 잡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회복되고 그리고 순시 치료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비밀 처방이 뭐인가? 기술은 루샹 모양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쯔창우, 쯔차우 들어가고 두 가지 우토 들어갔죠. 그래서 쌍우 셴링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웨이링샨 들어갔습니다. 예, 셴링팡이기 때문에 웨이링샨 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렁이 들어갑니다. 지렁이 본신은 땅속을 자꾸 파고 들어가는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약 효과가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자겠죠. 그래서 열미까지 이런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혈맥을 통하게 하고 세 가지를 통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찔로 근골하고 이런 경락 이것을 잘 통하게 해주고 신경을 잘 통하게 해주는 이런 쌍방허이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풍시밤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석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고가가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그저 마디마다 예, 아, 쏙쏙 지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손발이까지 지르고 그저 허리라면 아예 아픈데 없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예, 친구는 또 아픈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0: 네.
2: 참약도 얼마 먹고 붙이는 공약은 또 얼마 붙였겠습니까? 그래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도 차이
0: 정신이 아, 신호 해줬습니다. 신호 잘 잡아주세요.
2: 예.
0: 여보세요.
2: 예,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풍신밤은 어전 석 달 넘었었는데 예.
0: 네.
2: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 숲속이 풍한습을 빼다내 그런지 예. 몸도 헷갈아지고 손발이 시리던 게도 낫고
0: 네.
2: 혈압도 소리 잘 되고 예. 그리고 그런 머리가 띵 하던 게 그것도 나사지고 예.
0: 네.
2: 막 왕왕 소리 나던 것도 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소리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아프쟁이 났거나 예 정신이 난다. 그리고
0: 네,
2: 몸이 헷갑아지고
0: 네.
2: 그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2: 이래 좋아지고 예. 예. 활동도 얼마 좋습니까? 좋을 때 활동 장사 가자 그랬나?
0: 예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엄청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2: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처방이 한데 결합돼가지고서리 질구 양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치료하고 양해주고 양한다는 게 용 중요합니다. 치료만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석석 나무처럼 안에 그 골수가 대량적으로 유실돼가지고서 그것을 메꿔줘야 되죠. 예, 그래서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처방 안에 제일 고대로부터 유명한 예, 마통처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마통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마목하고 아픈 거 해결해주는 이런 초약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이 처요가 9정9련이랬습니다. 9번 찌고 9번 말리우고 부단히 또 이렇게 끓이고 반복적으로 끓이는 동시에 그래서 몇십 군데는 이런 초약이가 몽땅 딜렌해가지고서 이 한 가지 약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세순환을 전문 통하게 해주고 신경선을 이어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조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첫째 보조가 뭐인가? 기실은 우리 그 혈맥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미세순환을 격활시켜주는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처방이가 뭐인가? 루샹하고 모여입니다. 루샹모양은 신치 호쇼한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저기 보수방 그 야우스 선생님 강의 듣고 쓰고서 지금 효과를 좀 보는 한다는데
0: 네.
3: 저는 아예 이 여전반 투두를 이렇게 지난해 이제 한 15년 차고 되는데 아플 때는 뭐 다리 저리지 허리 저리지 기심하기도 바쁘고 아 수탄 그것도 많이 썼겠지.
0: 네.
3: 그리고 10년 동안도 뭐 200원 정도.
1: 네.
0: 네. 신호 알았습니다. 예. 잘 잡아주세요.
3: 얼마나 효과를 못 보고. 그런데 선생님 강의 듣고서 지금 포수방 약을 좀 이제 한시 있었는데 지금 효과 봤다는 게 지금

0: 이 단단지 저리 아프던 게 그게 좀 그 뭔가 완화되고
1: 예.
0: 바닥이 뻣뻣해나면서 이렇게 땅 지는 강목이 없던 게 이제 조금 오고
1: 맞습니다.
0: 이 기침질 쪽에 허리 아프던 게 아 이 기침질과 허리 아프다 말해야지 뭐
1: 네.
0: 그게 좀 완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야기 확실히 지금 내 좀 더 써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장기적으로 쓰면 점점 좋아집니다.
0: 예, 제가 선생님 강의도 자세하게 듣고, 선생님 강의도 자세히 하시니까,
1: 예.
0: 좀 열심히 듣고, 좀 이제 나도 좀 이제 새로운 몸이 뭘 나타내야지, 점점 더 만져봐야 돼, 만져보고 오세요.
1: 당연하죠. 예, 예.
0: 예, 그러니까, 아,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약 추천해줘서.
1: 예.
0: 그래. 그래서 예, 감사의 표정도 하면서 내 결심을 좀. 예. 좀 견지게 쓰고다 이런
1: 그렇지.
0: 게 있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무슨 일에 수여될 때문에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0: 예. 예. 생활방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생활방면 주의라는 점은
1: 찬 거. 찬 거. 그런 예.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피해야 예. 됩니다. 예. 예. 모든 골가병은 다 한기가 꽉 들어차가지고 거기 혈액순환이 될 그런 게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우리 조선족들이 좋아하는 뭐 빙전한 맥주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냉면이나 이게 제일 나쁩니다. 예.
0: 예.
1: 예. 예. 그런 방면에 조심하면 되죠. 예.
0: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붕수병 쓰고 있습니다. 난 붕수 골깔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수한테 없이 다 아픈다. 경추, 요추. 다 아파서 이 붕수병 우선 여러 달 쓰니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네, 발을 걸지 못해서 밀사를 밀고 댕기는데 지금은 밀사를 안 밀어도 능이 다닐 수 있지만 네. 그리고 버섯속으로 밀사를 밀고 다닙니다.
1: 네, 허리 많이 네. 펴졌습니다. 네.
3: 네. 그런데다가 저기 해배랑 같이 먹으니까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지.
3: 네. 네, 그래서 계속 먹길래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살려고 한다.
1: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이 루시앙 모여, 이거는, 우리 처방 중에서 전문 그 혈전을 녹이고, 그 다음에 호수에 피를 잘 통하게 해주는 이런 유효 성분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이런 유효 성분이가 신속히 우리 관절이나 사지나 거기에 이런 그 혈관 안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혈관들을 혈관 안에 있는 이런 혈전들을 몽땅 용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 이런 독소 쓰레기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해내가면서 전신의 이런 혈관이 잘 통할 수 있게끔 특히 관절의 미세순환을 잘 통하게 해줍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네, 붕수방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저는 예약 쓰기 전에는 허리 협착증이 와서 허리 너무 아파서 언제를 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해도 아이 나서준다.
1: 네.
4: 그래 걷지 못하고 걷다가는 뒤에 사람 있고 뭐 없고서 아무것이나 안 입고 했습니다.
1: 네.
4: 밤에는 너무 돌아 못 누웠습니다. 그래 네. 영화라는 병원 다 다녔습니다.
1: 예.
4: 그래도 낫지 않고 했는데 선생님 붕수병 설명하시는 거 듣고 예약 선택해서 썼는데 여러 달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도 같이 했는데 지금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네. 예.
4: 마음대로 우선 어디나 다 다닐 수가 아무리 먼 곳도 다 다닙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선생님 친구가 효과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지. 예.
4: 예. 친구가 한 개 있어서 그 인승 나사졌습니다.
1: 예.
4: 그리고 저희 조카도 허리 다리 너무 아파서 풍수방을 쓰면서 선생님 친구를 결합해서 했는데 완전히 네. 나서 너무 아파 집으로 돌아왔댔는데 몇 달을 와서 치료해도 안 돼서 이게 선생님 친구를 하는데 완전히 나서서 한국에 가서 갔습니다.
1: 네.
4: 지금 풍수방하고 혈당은 같이 쓰고 있는데 몸이 너무 싫었는데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1: 네.
4: 지금은 이약 쓰니까 몸이 이제 많이 살이 빠져서 몸이 가벼워져서 살 것 같답니다.
1: 네.
4: 그리고 이거 혈관 같이 쓰니까 내 심장도 좋아지고 온몸이 많이 좋아지고 피곤한 줄 모른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이야기 너무 효과 좋다면서 풍수방은 좀 많이 싸서 보내달란다.
1: 예, 예. 이분이 활동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부터 24번 맞는 이런 활동도 지금 요새 참가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지시.
0: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전 선생님도 알지만 나는 관절병으로 예, 몇십 년 고생했고 베라벨리하고 다 써봤습니다. 중소이야기요. 또 보조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심지어 뜸까지 써봤습니다. 써봤습니다. 네. 근데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예, 약바위 약 살라가자 해도 예, 그저 조그만 한 10m 걸고는 또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뚝뚝 소리도 나면 그 자리에 그저 퍽퍽구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위 돌아보다 보면 오, 나를 조금만 누구에 붙이게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파놓거나 오, 다리를 아픈 사람이 다리 절벽하면 얼마나 바쁘겠는가 정말 생각이 납니다.
1: 네, 엄청난 사람 다 화해옵니다. 예.
3: 예, 풍수빵을 이렇게 쓰면서 정말 이풍 야광 풍수빵 장중의 야광 풍수빵은 관절염뿐만 아니라 기타 120여 가지 만성병에 다 좋다고 하니까나 정말 선생님 그 가서도 진단하고 그랬거나 좋다니까 쓰고 있는데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 네.
3: 젊었을 때는 산후분홍을 연고사하고 늙어선 후에 정말 나이 들면 60 전부터 50 몇 살부터는 계속 그저 풍안습이 몸에 많아 그런지 연고사세 경주염, 견추염, 그다음에 여추도 아프고 어디나 아픈 적 듣기에 내 선생님 친구를 맞고 이 풍수빵 쓰면서 네. 기적이란 게 활막염이란 게 나서졌습니다.
1: 네.
3: 나는 예, 중요원에 가서도 그렇고 예, 지병원에 가서도 물을 몇 번 이렇게 물도 짜냈습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예, 뺐습니다. 물을 뺐습니다. 야, 그래도 아이들 때다. 물 빼면 또 나쁘다 합니다. 그 방법 없어 털어 띵띵하면.
1: 그렇죠.
3: 그 모습 잘해서 이름 원한단 말이요. 발목 거기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랬습니다.
1: 예.
3: 근데 선생님이 친구를 맞고 선생님 풍수방 어서 덜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어 활마귀는 완전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 예, 예.
3: 이것만 해도 예, 정말 선생님이 영화하시고 예, 풍수빵이 좋고 선생님이 고대 친구법이 좋다는 걸 나날이 느낀다. 그리고 예, 주위도 예. 좋아지고 그다음에 식욕도 당기고 예, 밤잠 못 자고 심장도 아프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예,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나사지고 귀도 예. 그냥 아팠습니다. 조금만 늦게 자면 예, 뭐 귀 그 밖에 별 안에 든든한 게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습니다. 귀 소리 나고 예, 다다 올라오고 그래서 연고사 했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럼 귀 올라왔던 것도 이렇고 야, 정말 이 풍수방만한 게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하고 예, 계속 우리 친척에서도 쓰는데 내 쓰는 거 보고 이번 활동이 좋을 때 또 싸겠다고 부탁이 와서 선생님께 오늘은 전화드리면서 예, 계속 나도 예, 풍수빵 쓰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1: 네. 네. 건강하세요.
3: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이래서 관절의 미세순환을 잘 열어줌으로써 예, 이런 신경세포에 충족한 혈액하고 산소 공급을 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손발이 자꾸 차거나 특히 마모기 오면서 치통이라는 게 바늘 찍어놓는 것처럼 아파나거나 예, 이런 증상들이 빨리 해결됩니다. 예, 그러면서 환자 자기절로도 명백하게 이렇게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모한 이런 사지 거기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감각상에서 온기가 돌기 시작하니 영 이렇게 편안해지는 이런 감을 느낄 수 있죠. 두 번째 보조가 뭐니까 경락을 열어줍니다. 잘 통하게 해주고 그래서 독소를 빨리 배출해 내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말한 이 독소는 무슨 독소인가 무슨 우리 평상시 뭐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독소인 것이 아니라 우리 거체에서 들어오는 풍한습 이런 것들이 어째서 깊은 곳에까지 들어갔겠는가 이게 영 중요합니다. 예, 겉에 있는 풍한 습을 없애는 약들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그런 풍한 습을 없애는 약은 유독 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약이가 쥐쌍우, 쥐쌍우입니다. 이 우토라는 거는 예, 일반 종이들이 보통 쓰기 싫어합니다. 이 우토의 독을 우리 꼭 이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창자에서 이 독을 몽땅 없애면서 그 우토의 유효성분이라는 게 뭔가 우리 인체 내에서 깊은 곳을 뜨뜻하게 하는 경락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이란 게 우리 척추 중간선을 쭉 내려오는 게 그 몽땅 동맥이죠. 이 두말이란 거는 人体 이선 양치의 근본이랬습니다. 양기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다쳐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쨍함 가서 수술 받거나 이것이가 동맥을 대량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맥의 주요한 혈점이 뭔가 명문혈이란 게입니다. 우리 몇 천 가지 이런 중약재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명문혈로 들어가서 거기에 안을 덮여주는 이런 약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토입니다. 그래서 쥐쌍우하고 쥐쌍우, 쌍우, 쌍우가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쌍우 하나는 우리 남방의 우토고 쌍우는 북방의 우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토가 결합함으로써 근데 이 우토가 딱 그 짝으로 갈 수 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렁이란 약재까지 한데 결합됐기 때문에 띠롱. 네. 이래서 띠롱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땅속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고 인지하는 작용이 있죠. 그 다음에 웨일링센. 이 네 가지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이런 바람, 습기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주고 그리고 마목 통증을 빨리 없애주고 예, 수진호로 그러니까 근골을 느슨하게 해주면서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경락을 잘 통하게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의 풍한습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예, 우리 농촌집에 제가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농촌집을 정말 오래 비워두게 있게 되면 예, 불쇠를 가서 거기 안에 습기 한기를 몽땅 몰아내서 하면 예, 그래서 창문을 쭉 열어놔서 통풍시켜서 쓸데없습니다. 부스깨에 가서 불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를 뜨뜻하게 해줘가지고 깊은 곳에 한기를 내보낸다. 그래서 그 부스깨 작용이가 어느 게인가? 기시로는 우리 그 명문혈이라는 게입니다. 그래서 이 쌍우, 차우는 유일하게 명문혈 들어가는 이런 약재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예, 몇천 가지 약재 중간에서 유일하게, 제가 자꾸 이런 유일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골가병 치료하는 게 어째 치료해야 되는가? 이 우토, 이걸 이용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거기를 뜨뜻하게 해준다면 경락이 열겠죠. 그러면 이런 뼈를 뼈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한기 꽉 들어차게 되면 그 경락도 다 막히고 혈관도 다 막힙니다. 우리 지금 혈저염이 생긴다, 뭐 방광이 생긴다, 동맥경화 생긴다. 도대체 어째 생겼는가? 이 원인을 모릅니다. 기실은 그 주위에 그 환경이가 겨울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 혈관을 우리 뭐 도랑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도랑물이 겨울철은 얼어들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어떻습니까? 그 얼음 몽땅 녹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은 곳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뜻입니다. 예, 이래게 되면 거기에 경추나 요추나 구구토나 거기 부위에 그 경락이 잘 통하고 거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 신경이가 압박된 걸 그걸 열어주고 그래서 예, 여기에 또 신경 신경 통로 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가 관절이 이런 변형된 거 거기매를 따라서 새로 성장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런 뼈에다 영양물질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뼈 속에 있는 콩둥 우리 그 CT라며 해보게 되면 예, 우리 그 뼈 속에 골다공증이라 있는 분들이 뼈 속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구멍이 숭숭숭숭 났죠. 예? 썩은 나무처럼 그렇게 됐죠. 이것을 몽땅 메꿔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이 제일 중요한가? 우리 이제 말하는 다른 처방 그러니까 여주의 단쉬가오라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인데 여기 안에는 몽땅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숙지, 우슬, 酒肉充荣, 그 다음 여전자, 인양호, 거우지, 지쉐텅, 구수이부하고 철라이프즈 졸라이프스는 주약의 피, 비위, 경락으로도 들어갑니다.

0: 그러나 비위 소화를 어쨌든 빨리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 흡수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소화계통이 다 잘못된 이상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쓸데없습니다. 소화계통 주위에 한기가 꽉 들어찬 이상 소화계통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밥 먹어도 그것을 영양가를 흡수를 못하는데 뭐 약을 먹어서 흡수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뭐 칼슘 먹는다 다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이 잘 됐다는 게 뭡니까? 순시치료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겠거나 우리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직발선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오장육부가 수혈된 영양물질을 딱딱 보충해 줄 거나 회복이 잘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서 우리 뭔가 그 연골 탄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의 머신 마찰을 방객관 마찰에서 파괴되는 걸 방지해 준 이런 작용이 엄청 좋죠. 그래서 뼛속 깊은 곳에부터 거칠까지 관절까지 그것을 몽땅 건강하게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수복 효소가 지자하고 황바의 황침 이게 더 들어갔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괴의 평생 유감이라면 아들 추수가 여직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후에 전전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고 몇 달 일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몇 년 전에는 횡재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다가 공안에 의해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그때 3만 원 넘게 날렸는데 그것은 아내 양춘아가 로게 몰래 아들에게 입금해 준 것이었다. 서른을 넘긴 지 한참이 되어서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인터넷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부엉이처럼 밤낮이 뒤바뀌어져 있었고 밥 먹는 시간도 대중 없이 제멋대로였다. 추록에는 매번 일 나갈 때마다 아들이 들어있는 방 쪽을 흘겨보며 애간장에 타서 연신 한숨을 내쉬곤 했다. 로괴는 반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지만은 또 평생 동안 농촌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공농 일체가 곧 그의 신분이었다. 그는 자주 꿈에 서광화학공장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 세월은 그의 젊은 날에서 가장 폼나던 시절이었다. 특히 왕대룡 스승의 제자로 된 후 그도 공장에서 꽤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되었다. 왕대룡은 송풍기를 수리하는 8급 기술자로 일솜씨가 전 공장에서 엄지로 꼽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기배가 닿지를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나 왕대령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룡 스승이 그를 남달리 보게 된 것은 그의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믿음직한 성품과 스승에 대한 담없는 존경 그리고 깍듯한 레이가 한몫을 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스승에게 돈물을 받아와서 차를 우려놓았으며 공구들을 미리 챙겨주었고 수시로 심부름을 다니었다. 하우고 도시락을 싣고 뒷거두매를 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수시로 심부름에 응하는 그러한 것들은 제자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1년이 지나서 왕대령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공장 정비계의 맏형인 왕대령에 이어서 그는 둘째 용으로 불리었다. 사부가 불행하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둘째 용보다 더 굉장한 벼로인 신내린 귀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1988년 말에선 송풍기 대정비 때의 일이었다. 임무를 20일 내에 완수해 새로운 한 해의 멋진 출발을 보장해야 하였다. 각 정비조들에서는 모두 연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괴 자신도 너무 바빠 미처 각 작업조를 찾아다니며 검사하고 독려할 여유가 없었다. 시 운전하는 날에 가는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시동된 기계 설비에 대고 청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신내린 귀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날개 바퀴가 편이 되지 않으면 틈새가 크게 벌어지었고 시간을 다투며 대충하여서 라사가 느슨해지거나 기계 내부의 부싱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은 등등의 문제였다. 결국 로괴가 대로리, 장애고 등 오랜 기술자들을 데리고 꼬박 이틀 밤을 패가면서 일을 해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아참에는 그것은 록의 능력의 맛보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더욱 록외를 소문나게 한 것은 1991년 국경절을 앞두고 공장에서 국경 42주년에 헐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산에 돌입을 했을 때였다. 현장은 말 그대로 열기로 후끈후끈 들끓고 있었다. 록외가 송풍기 작업장에 들어서니 귀청을 찢는 듯한 송풍기의 굉음 속에서 미세하지만은 어딘가 유달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가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멈춰! 빨리 멈추라고! 그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깜짝 놀라 그가 미친 줄로 알았다. 작업장 주임이 다가와서 그를 밀치며 경고투로 말했다. 록에, 우린 거쳐 임무를 완수해요. 생산에 지장을 주었다가 당신이 그 책임을 질만한가? 이는 순식간에 로괴의 외고집을 건드려 놓았다. 그는 손으로 거대한 소음을 내는 송풍기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주임, 저의 목을 벤다 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송풍기의 날개가 이미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부러질지도 몰라요. 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일게요. 결과는 로괴가 짐작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때로부터 귀신 로괴란 별명이 서광화학공장에 쫙 퍼지었다. 그 세월에 매번 연말 대정비 때면 그는 전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건적인 인물로 되었다. 아쉽게도 몇 년이 안 되어 국유 기업 계획이 실시되었고 또 몇 년 지나 로괴는 청년 퇴직하게 되어야 한다. 주로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공장에서 영예 증서와 상장을 한 박스 꽉 채워 가져왔다. 첫 몇 해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집안 정면의 벽에 걸어두고 매일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어느 날 밤 그는 또 슬그머니 그것들을 떼내어 어딘가 숨겨두었다. 그날은 마누라와 함께 구치소에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이었다.

0: 두말할 것 없이 부자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었다. 문을 닫자마자 길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시종 말 한마디 없던 노괴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짐작한 듯 어느새 몸을 피해 양천하의 뒤에 숨었다. 그 바람에 로계의 손이 아찰 사이도 없이 마누라의 얼굴을 후려치웠다. 로계가 두 번째로 손을 쳐들었을 때 양춘아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앞으로 들이댔다. 영감, 오늘 아예 나를 먼저 때려 죽이시라요. 아니, 배짱 있으면 아예 우리 모자를 다 때려 죽이든가. 양춘아는 이 외동아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싸왔었다. 반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고 부자집 아가씨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다.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도 쫓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떼시극을 챙겨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별로 달가보지 않았고 쩍 하면은 성과를 부리곤 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아들이 부자집 도령처럼 예쁘게 쓰도록 냅두었다. 아들은 먹는 것도 영양이 있어야 하고 입는 것도 브랜드여야 하였다. 추록에는 여지껏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아왔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철부지 때를 벗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겠지 믿었지만은 아들은 여전히 그 시기 장식이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로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푸르딩딩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듯 그를 쏘아보는 양촌을 가리켰다가 다시 그려 몸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1: 양촌아, 당신 지금 로망이 들어 아이를 그르치고 있단 말이야.
0: 그는 먼저 마누라를 향해 와락 고함을 지른 후 다시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1: 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리라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조만간에 사회의 화근이 될 거야. 응, 이놈아.
0: 방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허약한 몸매를 꿋꿋이 세우고 추록이 앞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었다. 양춘아는 어느덧 아들의 등 뒤로 밀려갔고 그들 부자간에 서로 대치하게 됐다.
2: 아버지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0: 아들은 다짜고짜 주로계를 향해 도우절을 걸었다. 어투는 표독스러워졌고 얼굴 표정도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2: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스스로는 모르죠? 에? 그냥 벽에 걸려있는 저 따위 너저런 종이조박밖에 없잖아요. 종이조박! 그것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에?
0: 아들은 영예정세와 상장들을 개똥나무리듯 하찮게 보았다.
2: 신에서 40년을 굴려도 벼슬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에? 누구처럼 능력이 좋아 권세를 잡고 이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줬더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에? 쭉 하면 공장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허풍을 치면서 귀신 녹여요 하더니 왜 시골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에? 공장에서 아버지를 아예 거들떠 안 보고 버린 거죠. 에? 이런 결과일 줄 알았더라면은 당초 신호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저들은 못났다고 하는데 알려줄게요. 예? 잘 들으시나요? 아버지를 다만 출세를 못한 겁니다. 다 이 가정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0: 아들은 흥분된 나머지 팔까지 휘둘러대며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을 깡그리 쏟아내린 듯한 태세를 보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추로겔은 아들의 눈빛 속에서 무관심과 절망을 읽어냈다. 그는 그 눈빛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 눈빛은 그로 하여금 한없는 실망 속으로 빠져들게 했고 서운함과 더불어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애당초에 그에게 추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지 그도 알 수가 없었다. 정말 큰 웃음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아들에게 어찌 추수의 경지를 바란단 말인가. 추록에는 그날 밤으로 용의 정사와 상장들을 벽에서 떼어내어 다시 그 당년 도시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낡은 농나무 상자 속에 담아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그것을 모두 어딘가 버릴까봐 자물쇠를 잠그고 침대 밑 구석 쪽에 밀어넣었다.

추로계가 20살에 시골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그에게 농산일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모작표와 이모작표를 재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절기, 파종, 김매기, 배토, 시비까지 상세히 가르치었다. 마치 그가 종당에는 시골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한 듯, 이 또 그의 마음을 일찍이 묶어두려는 듯 서둘러서 매파를 내세워 동네방네에서 양귀비로 널리 소문난 양춘아와의 혼사를 성사시켰다. 그 시절에 양춘아는 원근에 모두 탐내는 처녀였다. 도시에서 정식 직장을 가진 미남과 향진의 교사 그리고 부대의 군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 청문하는 바람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하루하루 미루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후에 추로계가 공장에서 해마다 선진으로 뽑히고 제법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에게 시집 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었다. 추로계는 비록 40년간 서광화학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해왔지만 고향 땅에 대한 미련은 시종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니 40년간 집채 기숙사에서 살다가 부모가 선으로 세상을 떠난 후 도시에서 집을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을 버리고 퇴직을 하면 귀농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다. 그는 자신이 보은한 도시보다 시골의 밭과 거기에서 자라는 곡식 그리고 현숙하고 부지런한 마누라 양춘아에게 속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초중을 졸업하자 부모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글자를 뜯어볼 수만 있어도 인테리어에 맞먹었다. 그리고 고중에 다니려면 멀리 현성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드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돼요. 그는 스승 왕도령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소설 귀신 로그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영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사

0: 주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0: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 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체결 회의가 주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 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 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에 흑미 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수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 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 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결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결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봤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에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갔습니다. 열애 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에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우리조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변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의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조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호무역 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루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3: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에서 주재정국, 주세무국, 주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 체결회의가 24일 주정무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주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합 1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세무국 사업률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과학기술국 사업률꾼은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5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봄날 미디어 유한 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 줬습니다.

0: 군촌시 전야량미 가공 유한 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촌에 있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 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하면서 제때에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이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 된장 술 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 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주공상업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 산업 경영 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사포체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 기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비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 조치입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자르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민족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제기했고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의 민족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립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0: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조직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석이를 중공 만주성리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리는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왕경이 서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성리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 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혁명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일은 무형문화재 장인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 씨 철제품 제작기의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

0: 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 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제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제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예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제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 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제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제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제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 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제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 민속, 특색 미식, 겨울 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송,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수진제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제입니다.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로 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제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예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제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예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예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 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결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이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0: 룡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근을 착공됐습니다.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1: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근일 공고를 발포해 국가 무상헌을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을 자원봉사 평생영예상, 수상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연길.

0: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의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무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천희 박사는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15곽을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이기 한 대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이기 한 대 드린다고 합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람광 치료이기 한 대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가루 한 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 역전 맞은편에 위치한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배달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 1호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최신 1호 명서방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때 잘 파악하고 제때 잘 연락하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천희 박사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15각에 15각을 주면서 홍남강 치료이기를 줍니다. 최신으로도 역시 10각을 사면 10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돼 있고 명서방도 12각을 사면 12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를 듭니다. 우리 가시광선 가운데서 적등 황록 청남자라고 이렇게 했죠. 7가지 광선 가운데서 여기에서 1호에서 사용되는 광선 가운데는 홍광과 남색 이 두 가지 광선이 동시에 포함된 치료이기를 처음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먼저 홍광 치료이기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고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홍남광 치료이기를 또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남색광하고 홍색광 자체는 실제적으로서 우리 이 제품 자체가 그 하버드대학 연구 성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 제품 자체는 과시광선 600남이로부터 700남이 이 홍색광과 남색광을 세포에 투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홍남광 치료이기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 뼈 아프던 게 뼈가 아프지 않네, 소변이 잘 통하네, 소화가 잘 되네, 머리가 아프지 않네, 어깨가 아프지 않고 허리가 아프지 않고 맥이 나고 모든 소화 공동이 좋아지면 따라서 어디에 불편하게 되면 거기에다 딱 대고 이제 물건을 수용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여기 501-7766번에다 알려주 전화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용 방법까지 다 알려주게 되어 있으니까 홍남광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지금 논증되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천인 박사 약 얻은에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1: 지금. 예.
2: 예, 이거 쓰고, 예, 야, 정말 여러 면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1: 네. 아, 예.
2: 이거 쓰면서부터, 예, 약, 예, 몇 가지 약 옛날에 먹던 거 하나하나 다 지금 다 버렸습니다. 약.
1: 아,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천명이 이학 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연구한 CAMP 이 발견으로 인해 갖고 인류의 수명이 보통 100세로 하면 큰 나이인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150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연구 성과가 바로 천희 박사 연구 성과에서 달성한 겁니다.
2: 예, 그래 이 약 쓰면서 내 머리가 항상 희미하고에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다음에 저 귀에서도 전기 소리 하면 자꾸만 나고 그래도 증서도에 어쩌면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고에 숨이 허리 차고, 예, 조금 나 긁고 숨이 차고,

0: 그 다음에 식은 땀이 안 전하고 일어났다 일어나면 눈앞이 불꽃이 되고 이런 증세하면 완전히 이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아이 도와가지고 옛날에 약 많이 먹었습니다.
1: 아, 예.
0: 그런데 지금 이 약 먹은 부터는 예, 하나하나 지금 다 개선이 되니까 그리고 이 하나에 심 이게 하도 잠이 해못 왔습니다. 옛날에.
1: 예.
0: 밤전하게 한 2시간씩, 3시간씩 밖에 먹었어요.
1: 아, 그러면 건강이 좋을 이유가 100번 없습니다. 예.
0: 예. 예. 그런 게 지금은 완전히 잠이, 예, 그도 보통 그도 한 전하게 6시간, 7시간씩 잡니다.
1: 예, 예, 예. 예.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예.
0: 예. 그러니까 정신 잠 잘 자니까 나 예, 편안하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낮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그리고 예, 손발이 많이 저리고, 두문두문 손발 정말 저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절 부분이 허리도 그냥 아프고, 허리 날이 아프고, 이런 성저도 하나하나 지금 싹 개선돼서, 어느 지금 온몸이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40여 가지 질병이 원인에서 해결을 받는 제품 자체가 천이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약수사면 몇 시까지 써야 되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이 해결해 준다는 길이죠. 예.
0: 예, 확실히 이거 써보니까 나 진짜 약이 좋은 약입니다. 이거
1: 예.
0: 그저 말로 그나 뭐 좋다고 이렇게.
1: 아, 그렇죠. 그저 이불로 외워서 그저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이게 예. 노벨상까지 받은 제품이니까 인정하죠. 예.
0: 이 써본 사람들은 압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나 내, 야, 이 약 이거 어서는 구두를 좀 오래 해. 내 써야 되겠다. 내가 한 1년, 2년 지내 순례사입니다.
1: 예, 예.
0: 예. 예, 근데
1: 그렇죠.
0: 이번에 이렇게 또 특수할 때, 예, 이제 저기, 저, 뭐입니다.
1: 치료기. 예, 홍남강 치료기.
0: 예, 그 기계도 또, 그 기계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갖다 쓴 사람이 있는데 말하는 게 되게 좋다고 있잖아요.
1: 너무 좋다고. 와, 정말 한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0: 예, 여름에는 예, 어느 약이라면 아픈데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사라지고.
1: 쭉쭉 다 폐지고, 좋아지고. 예.
0: 확실히 그래. 내, 나도, 오늘 저래 이거 약 사면서 그것도 저래 내 저래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전 박사로 쓴 적은 석 달 됩니다.
1: 예.
3: 예, 이 약이 효과 영 좋습니다.
1: 아.
3: 이건 예, 우리 인체에서 어디에 모병이 있으면 세포간에 치료해준다.
1: 어, 너무 잘 이해하고 계세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교정해주는 역할하는 제품이에요. 어디 이런 제품이 있습니까? 예,
3: 예, 이게 정말 제일 좋은 약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게 또 나는 이게 녹공세포주도 있고 이 경추용 나쁜다. 그래놓고 이 뒷골이 항상 시하고 정시하이 났는데 이거 이 쓴 다음부터는 이게 골이 좀 정신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흉하던 이 증세 다 없어지고 혈압 조절이 용 잘 된다.
1: 어,
3: 그리고
1: 그렇죠.
3: 이게 밤에 잘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1: 예,
3: 소변벌라 일어나서 2시 되면은, 아, 어쨌든 한두 시간 전에 아예 오다가 예, 그래서 또 한 좀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녁에 누구 먹어도 폭주한다.
1: 어,
3: 그래서
1: 그렇죠.
3: 나 아침에 예. 일어나면 정신하고 좋고, 그리고 예, 이, 또 예, 소변 조절도 좋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콩팥공능이 싫어한다.
1: 예,
3: 그래 놓고
1: 예,
3: 소변과수도 작고, 예. 소변에 거품도 나가고 이랬다는데, 신기하게 이게 거품도 없어지고, 그전에 지금 한날 밤에 한 번밖에 아이 돈다.
1: 예, 예,
3: 예.
1: 건강도
3: 잘 되고, 그거 예, 어디에 몸에 있으면 어디에를 다 치료해주는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이게
1: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오늘 내일 이 우대 할때 좋을 때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전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나는 이게 내일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러움이 지나고 신장도 좋지 않고 해서 지금 전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그거는 기본으로 예. 해결받을 겁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4: 예, 예. 어지럼지 그리 나중에 어지럼증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지금.
1: 내 혈관이 완전히 건전하게 영양물질이 전달과도 표면 배출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4: 네, 예,

0: 그냥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해서 전화기면 잠 못 자는지 야 이 약 먹은 다음에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전화기 잠을 잘 자니 예. 아침이라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고 하니까 야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어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 이 세심이라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 또 위가 그냥 아프고 소화 안 되고 하는가 반말이 없었는지 세심이라고 쓴 다음에 위아이 아프답니다 지금.
1: 어 예 예.
0: 예. 그러니까 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까 맥이 나는 게 알리고 특히 이게 들리면서 기다려서 예, 소변 누기 영 힘들어서 예, 아 그렇게 많은 약 써도 안 되던 게 이게 세심이를 쓰고 예, 소변 영 시원히 잘 나가니 야 좀 살 것 같단다지.
1: 그렇죠. 예예. 예,
0: 예. 예. 그래서 예, 특히 저기 좀 머리 이게 건강 기러기에 싸는 예, 우리 활동에 가졌는데 야 이게 또 영 좋습니다. 그래도 위 아프면 위에라다 위 낫고 뭐입니까 이게 저기 뭐입니까 배라 되면 배 아이 아프고 아 이 기계 있으면 영 좋습니다. 내 관절이 아파는데 관절에 대한 관절도 이거 말 온안하고 아 이 기계 이래서 이제 또 홍남강 치료기가 이마 더 좋다고 하니까
1: 두 배 효과랍니다. 예.
0: 예. 예. 우리도 저기 약도 싸고 저기 그 우리 그 동생도 있는 게 지금 혈압도 높고 혈지 마도 이렇게 높다면서요. 우리 쓰는 거 보고서 자기들 기계도 욕심나고 해서 오늘 지금 전이 박사를 배달받겠다며 그랬다.
1: 어, 그래라서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무니까 전이 박사 세신이로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대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연결합니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지금 전이 박사를 우리 주변에 지금 중풍 환자가 영 많습니다. 그래, 우리 이모가 지금 이거 1년 동안 쓰고, 지금 후유증도 없고, 기본상 정상 돌아왔습니다.
1: 예.
3: 중요하게 언어장애 오고, 이러더니 말도선 할 수 있고, 그 삐뚤어진 이비가 완전히 돌아오고.
1: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예.
3: 화장실에 다니지 못하던 게 어떤 화장실을 자유스럽게 다니고, 그렇게 밥을 흘리더니 흘리지 않고, 지금 이 1년 동안 쓰니까 이렇게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이 박사가 후유증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집에 돌아보고 모두 놀랍니다. 그래 모두 와보고 소리 하나하나 자랑 우리 그 엄마가 또 나가서 자꾸 자랑합니다.
1: 그렇겠죠.
3: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와보고 놀라하는데 이제 새 집이 시작했습니다. 이거 예, 너무 좋으니까 그다음 새 집이 시작했는데 이제 예, 두 달 석 달 썼는데 모두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1: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빠르죠. 심장과 뇌혈관이 빠를 뿐만 아니라 모든 功능을 근원에서 찾아서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 전달해서 그게 전달된가 더불어서 병행시켜주는 역할하는 제품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3: 예. 그리고 선생님 홍강치료기계 제품은 예. 우리는 선생님 강의를 하다 약도 싸면 인차가 좋았었습니다.
1: 아, 예,
3: 이런 게
1: 예.
3: 중풍한다 좋아 나으신다 이런 치료기계 어디 있는가 집안에서도 얼마나 좋은가 말할 수 있도록 아무 그거 하면 온몸이 다 정신난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우리 그리고 또 이렇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명세방 있지 그러니까 예. 우리 언니가 명세방 지금 쓰고 있는데 눈이 늘상 부었고 눈물이 나고 침침하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 병원에가 아까 치료 그거에 수술하라는 거 수술하지 않고 지금 반년 쓴 게 기본상 그게 다 좋았었습니다. 흐리멍덩한 게 잃었고 그 눈물이 그렇게 나던 것도 완전히 잃었답니다.
1: 예.
3: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이 두 가지 약이 아무리 봐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약을 찾기 힘들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 오늘 이게 지금 활동이 이렇게 좋을 때 또 약을 배달받겠다고 해서 그래 전화드립니다. 배달받겠다고.
1: 예. 아주 선택이 잘 됐습니다. 여기에 5017766에 전화하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명세방이다 이 정도 인정합니다. 눈물이 많이 나는 것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엄중한 경우에는 옌저먹 청쿠이라는 게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 나던 것도 치료됐고 여러 번 좋아진다 하니까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이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이거 쓰니까 혈압도 잘 됩니다.
1: 예.
4: 예전에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러웠는데 지금 혈압이 온전하더니 머리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예.
4: 예를 들어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그랬는데 지금 숨도 안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면역력도 나빠졌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조금 감기와 병원에 땡기라고 그랬는데, 예. 이거 쓴 다음에

0: 우선 관계랑이 걸리지 않습니다.
1: 청춘님의 발견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청춘은 건강, 건강은 장수로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한 게 아주 적중합니다.
0: 예. 이렇게 소화가 잘 됩니다. 아니, 소화가 안 돼요. 잘 밥은 먹지 못했는데 지금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고. 예. 이렇게 잠도 잘 돼. 어디 잠이 아니고 어떤 때는 뭐 수면제도 먹고 그래. 어떤 때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익었으니까 지금 잠이 잘 나고. 예. 혈진 높았는데 혈진도 정상이 됐지 않습니까?
1: 바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예. 심장과 뇌혈관 있다 말할 것 없이 우수한 제품이죠.
0: 노대사 바른 약이라면 다르게
1: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0: 예. 그래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이번에 15곡 사고 하나 물어볼 건 명서방이 되니까.
1: 예.
0: 저 이모가 백내장에 유리체 험탁이 이렇다면 여기면 어떻게 하세요? 치료되겠습니까?
1: 백내장 유리체 험탁이라 하게 되면 눈앞에 비문증과 뭐 날아다니는 같은 그런 감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백내장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선택하는가 수술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던 분들이 본 제품 명서방을 쓰시고 보양기 많이 삐끼졌다. 그 수술 후에 어떤 분들은 또 2차 3차로서 눈이 어두워지고 문제 있던 게 그런 것도 해결받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많은 분들 눈물이 나거나 결국 이제처럼 비문증 같은 게 생기거나 이러한 분들은 본 제품을 쓰셔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 특수합니다. 눈병 치료에서는 상처열을 쳐주며 간단섬유를 쳐주게 되어 있는 여기 특수한 성분이 잔토이라고 해서 매미 껍질하고 21가지 진기 중약제가 들어갔으니까 아주 효과적입니다. 신심 있게 선택하세요.
0: 우대 활동하죠 지금?
1: 우대 활동이 특수합니다. 눈병 치료 약품은 명서방은 12각 주고 홍남강 치료 이기를 주고 그리고 여기 전희 박사도 15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 이기를 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2: 건강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우리 시중에 나간 이래 많은 분들이 견지해서 복용하시고 너무 우수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그리고 시신이도 이 두 가지 제품은 모두 중국 가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원사의 처방으로서 우리 수중에 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천희 박사는 이미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고 인정받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CAMP라는 것은 특수한 성분이 발견입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연구 성과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CAMP 발견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이 150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건가가 충족하고 이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73세의 신경외과 미국의 박사가 누이에 딱 앉아서 10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 자기절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바로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39개의 세계 신노쇠가 학회가 열겠는데 이분은 딱 한 독일의 이사분이 박사분이 뭐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분을 일굴 약이 나서라 장래가 조용하다가 딱 중국에 한 분이 나섰는데 바로 누가 나섰는가만 바로 천희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달이 지나가니까 다리에 원래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 벌레가 기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약간 파들파들 움직이는 감을 느꼈는데 이분을 세운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으로서 특히 또 한 가지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한 여사분이 말씀했는데 심박수가 42차 이밖에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을 했는데 심장 집어치를 하지 않으면 얼마 가기 어렵다고 이 정도까지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 방송을 듣고 전희 박사를 썼는데 심장 박동이 65차 그 좌우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가 검사하니까 집어치를 여치 않아도 되겠다. 집어치는데 10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됩니다. 이 가슴 속에 인위적으로 하는 기계를 심장을 박동시키는 기계를 밟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전희 박사를 견제하고 나서 심박이 정상으로 올라왔고 모든 공능이 심장 공능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뇌혈관에 모든 공룡이 기억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0: 이렇다고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기술 산업 상품이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행위에도 속하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2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파서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우수한 제품으로서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은 150세에 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나타난다 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옛날에 젊었을 때 그 기운으로 돌아간다고 이래서 이 제품 자체는 청춘 미마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청춘은 우리에게 건강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 30세로 돌아가는 8, 90세 이런 분들이 아주 생명 활성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을 시간이 유족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드려야 되는 건데 이 제품 자체는 헤이커지 산물인 헤이커지라는 건 인류의 현재 기술로서 기술 수평을 초월하는 이런 신비로운 기술 상품에 속한 데서 장숙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장기 정상 공능을 회복시켜주면서 한 대만 딱 풀어서 마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게 되면 기본으로서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온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 가지고 맥이 나고 잠을 잘 자고 혈압이 조절받고 심장 공능, 뇌혈관 공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 좋은 그 효과를 본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에 속합니다. 지금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이 두 번째 처방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처방은 아주 그 가치가 높은 이런 처방인데 세신이로입니다. 세신이로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콤파트를 씻어주는 제일이라 하는 이런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로는 갑, 을로 나눕니다. 갑은 바로 녹혈증이고 을은 전녹근을 위주로 한 32가지 아주 중요한 중약재로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신이로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 노인성 질병, 왕거성 질병, 그리고 오랜 질병, 이런 질병은 내가 알게 모르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가? 콤파츠에 문제가 생깁니다. 콤파츠는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츠는 심장을 관리합니다. 심장이 아무리 우쭐한다 해도 콤파츠에서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을 콤파츠에서 뇌과해내지 못하면 심장은 오늘 중으로서 자기 역할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콤파츠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사구체라는 게 왼쪽에 100만 개, 오른쪽에 100만 개, 모두 양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는데 이 작은 그 핏덩어리 같은 그게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피가 1분의 2근 영양이 들어갑니다. 콤파체 여기에 들어가서 그 사구체가 피를 뇌과합니다. 흔들어줍니다. 그래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은 방광과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 콤파체는 오장을 관리하는 우수한 이런 공능을 갖고 있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여기에 이 제품 자체의 공능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조혈 공능을 도왔습니다. 다른 처방에 없는 녹혈증, 다른 처방에 없는 전녹건, 32가지 중약제가 다른 처방에 몽땅 있는 이런 처방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 자체가 특수성이 있으면서 효과성은 아주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간과 콤파츠 양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있으면서 지금 경락이 잘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양이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1: 네 시간이 다 돼서
0: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1: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회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똑같은 레시피와 재료로 만든 요리지만은요,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안 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김희자의 외갓집 된장국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외갓집 된장고 김희자. 여보, 오늘 외갓집 된장국 좀 끓여줘. 누나, 오늘 외갓집 된장국이 생각나는걸. 외갓집 된장국은 우리 집에서 지금도 자주 찾는 식탁의 메뉴로 됐다. 맹물에 된장 두 숟가락 풀어두고 시래기에 감자를 듬성듬성 썰어두고 한 소끔 끓이면 외갓집 된장국으로 되는데, 오늘날 명절 끝자락이 되면 다들 시원하게 해장이 된다고들 입을 모으며 그릇들을 비워내곤 한다. 실은 나의 기억 속의 외갓집 된장국이 아니다. 그 맛을 내보려고 나는 어깨 너머로 배워온 기억을 더듬어가며 신용을 해본 것이지만 위숙모표의 외갓집 된장국 맛과는 비교가 안 된다. 어린 시절 나는 겨울방학을 시골에 있는 외가에서 보내곤 했다. 외갓집에는 외삼촌네 자식들만 해도 여섯이나 됐고 외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계셨는데 외삼촌이 가문에서 장손으로 되다 보니 어른들의 생일이나 설 명절이 되면 로할머니들을 찾아뵈러 오는 일가들이 의례 많게 됐다. 무릇 손님이 오면 철없는 애들은 덮어놓고 좋다고들 동네에 방네 떠들며 자랑을 했고 노인들도 각기 자기들의 살붙이들이라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외숙모의 경우는 다르다. 오는 손들이 한결같이 시자 붙은 손님들이라 썩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다. 가는 손님 뒷꼭지가 예쁘다는 어려운 세월에 손님들은 짓궂게도 며칠씩 묵어가곤 했으니 팍팍한 살림을 맡아보는 외숙모로서는 오죽이나 답답했으랴. 그이는 그런 내색은커녕 아이들 손님들까지도 살갑게 반겨주셨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식사 때였다. 식솔이 한 12명을 웃돌았는데 우선 왕할머니와 외삼촌을 비롯한 큰 손님들은 큰 쪽상을 마주한 채 빛이 잘 드는 창문 쪽에 자리를 했고 다음 외할머니와 작은 손님들은 작은 쪽상으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했으며 기타 식구들은 네 귀가 다스러진 모난 장방형 식탁 두 개를 붙여 가마 쪽쪽으로 기다랗게 놓고 둘러앉았다. 반찬이란 고개가 김치류였다. 동치미로부터 영채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무김치

밥을 뜨는 데서 쌀밥과 잡곡밥, 나물밥으로 가리웠다. 하얀 쌀밥은 뚜껑을 씌운 놋그릇에 담겨 가장 먼저 왕 할머니 쪽상으로 옮겨지면서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졌고 그 다음 잡곡이 섞인 밥은 역시 놋그릇에 담겨 외할머니의 밥상으로 올라갔으며 나중에 우리한테 차려진 것은 나물과 잡곡이 골고루 섞인 나물밥인데 범랑 소래에 담겨 올라온다. 그 다음으로는 흰 사기에 퍼런 두 줄로 사발 한 바퀴를 두른 밥그릇이 밥상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외숙모님의 밥그릇이었다. 그의 밥그릇은 쌀에 나물을 섞은 것이 아니고 나물에 쌀을 섞은 밥이었다. 마지막으로 된장국이 상에 오른다.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야 하므로 외숙모님은 한참 장국을 떠야 했다. 그런데 국을 뜨다 나면 한 그릇 비우고 다시 된장국을 찾는 사람이 있게 됐고 그 뒤를 졸졸 이어 된장국 주문을 해 외숙모님은 거의 가마 쪽에 쪼그린 채 가마 밑창에 소리가 날 때까지 식구들의 된장국 시중을 들어주시곤 하셨다. 나는 아주머니 된장국 맛에 끌려 처가에 자주 오게 됩니다. 질부 음식 솜씨는 알아서야 한다니깐. 손님들이 너스레를 떨 때면 외숙모님도 땀을 훔치시며 밥상의 분위기를 맞춰주셨다. 반찬이 부실하니 된장국이라도 많이 드세요. 얘들아, 국이라도 많이 먹어라. 외갓집 된장국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해서 참 맛깔스러웠다. 지어 푹 삶은 콩을 매주 만드느라고 으깨할 때 살짝 빗겨간 반쪽짜리 콩짝에도 입안에 들어가기 바쁘게 살살 녹아버리는가 하면 시래기도 숟가락에 휘감기며 별미를 더해준다. 아마 손님들도 그 맛에 매료돼 된장국을 더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때 외갓집의 주방은 정직한과 붙어있었는데 가마목 옆에는 자사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그 물도 지하수여서 엄청 깨끗하련만 외숙모는 국 끓이는 물을 꼭 물동이로 마을 뒷산자락에 위치한 약수터에 가셔서 이고 오셨다. 된장은 장독대에 가서 포우시는데 사발에 담은 것이 노란색을 띄었다. 그때 나는 외갓집의 된장은 콩처럼 노란 색깔인데 왜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는 된장은 물적하고 어두운 색깔일까 하고 생각을 했었다. 시래기는 배추가 속이 차지 않는 것을 음달진 뒷마당 처마 밑에 놓아두고 얼다가 마르다가 한 것을 들여다가 쌀 씻은 뜨물에 담가놨다가 헹구어 칼도마에 놓으면 벌써 시래기가 나른해지는 것이 알렸다. 샘물에 된장을 넣고 끓일 때 시래기를 썰어넣고 감자 몇 알을 채 썰어넣고 장작불로 푹푹 끓이면 시래기는 달큰한 맛을 내면서 된장과 감자는 잘 어우러져 외갓집 된장국으로 됐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외숙모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외숙모가 끓인 국은 참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기름을 두고 해도 외숙모가 끓인 국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외숙모는 그래 맛있니? 국물은 샘물 떠다 끓이고 시래기는 집에서 심은 것을 얼며 마름해 해서 달큰하고 감자는 산골 감자라서 가루가 팍팍 나는 게 너의 심양 감자하고는 다르단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온 된장은 노랗지 않고 물정한데 외갓집 된장은 왜 그렇게 노란색이죠? 외갓집 된장은 숙모가 농사지은 것을 동짓달에 매수를 쏘어서 그것을 몇 달 잘 띄웠다가 봄이 되면 된장 만들면 맛이 좋다는 날을 받아서 독에다 넣고 소금물을 풀어넣으면 된장이 되는데 너희들 상점에서 사는 된장하고는 못 비하지. 상점의 된장은 기름 뽑고 그 찌꺼기 뚜병으로 된장을 만든단다. 그러니 외갓집 된장에는 콩기름이 다 들어있는 셈이지 않니? 나는 두 병이 무엇인지 콩으로 콩기름을 어떻게 뽑는지 아리숭했지만 외숙모가 만드신 외갓집 된장이 으뜸이고 외갓집 된장국은 오직 외갓집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락인을 찍어놨다.
내가 어른이 되고 숙모가 된 지금 옛날 외숙모님이 하시던 순서를 밟아가며

된장국을 끓였었는데 도저히 그 맛이 나질 않아서 고기 부치를 조금 넣었더니 된장 맛이 사라졌고 맛내기를 조금 넣었더니 시원하고 칼칼한 토장 맛이 없어졌다. 외갓집 된장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머니한테 물으니 너희 외숙모는 성품이 비단결 같단다. 메조를 띄워도 남들보다 잘 떴고 된장을 담아도 된장내가 동네 밖에까지 진동했단다. 비록 성품이 고운 것과 장맛이 좋은 것에 내재적인 관련성이 없겠지만 나는 그 참뜻을 비슷하게 알만했다. 정성이었다. 음식은 손맛이라더니 그것은 정성의 가리킴이요.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의 눈앞에는 외숙모님이 아려하게 떠오른다. 뼈를 에이듯 추운 엄동설 안에도 물동이를 인 여성이 총총이 뒷산 샘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이며 마을 남 다 자는 밤에도 눈을 비비면서 한 모습이 된장향과 함께 떠올랐다. 샘물 대신 광천수를 솥에 부어넣는데 또 외숙모님의 옛날 국을 뜰 때 김에 서려 어렴풋이 보이던 현숙한 모습도 아련히 떠올랐다. 오늘 저녁 외갓집 된장국은 비록 무쇠솥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니지만 내가 외숙모님처럼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니 제 맛을 낼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외숙모를 우러러 된장국 맛에 끌려가고 있는데 나를 외숙모로 부르는 조카들은 나처럼 나의 된장국 맛을 못 잊어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간다.

네, 음식은 손맛이요. 손맛은 정성이라고 하죠. 똑같은 레시피와 양념으로 만들어도 맛이 달랐던 이유는요, 그 속에 손맛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최고의 조미료죠.

다음으로 리효영의 엄마 같이 여행을 가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엄마 같이 여행 가요. 리효영.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만에 고향 용정시 신화촌에 내려갔다. 맑은 공기와 느린 하루, 그리고 엄마의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 지친 나의 마음과 몸을 방치하고 싶었다.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나는 폐인처럼 별다른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눈이 오면은 아이처럼 시내나 집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다니고 이따금 소시장 근처로 가서 커피를 사 마셨다. 커피를 사서 마신다면서 이 안 된다는 엄마의 잔소리는 배경음악으로 삼으면서 그날도 특별할 것이 없는 방치한 하루를 보내는 중인데, 엄마는 인터넷 쇼핑을 한 물건의 반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반품을 해주면서 나는 3년 사이 엄마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로 바뀐 것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는 핑계거리에 묻힌 채 엄마의 환갑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엄마, 나랑 여행을 가줄 수 없어요? 반품을 끝내고 엄마에게 물었다. 효도를 하는 방법이 여행이 최고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도 하기 전에 말을 뱉어버렸고, 엄마와의 여행은 그렇게 핸드폰 어플에 뜬 나이 숫자 하나로 시작이 됐다. 엄마의 음악 세포를 위해서 쓴 168원. 목적지는 운남으로 정해졌는데 상해에서 운남 여강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 엄마는 비행기에서 그 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을 하고 계셨다. 의아했다. 비행기에서 핸드폰만 있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도 핸드폰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엄마가 핸드폰으로 하는 일은 단 몇 가지 뿐이었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았다. 즉 모두 인터넷이 있어야 가능하게 비행기에서 엄마의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었다. 엄마는 그동안 모든 비행에서 그저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무료한 시간을 억지로 때우셨던 것이다. 비행기 출발 20분 전 급급히 엄마 핸드폰으로 음악 어플을 다운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물었다. 엄마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이름을 알려줬다. 하하하,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우리 엄마가 아이돌을 좋아하다니 어쩐지 웃겼다. 엄마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 좋았을 텐데 뜻밖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급급히 음악을 검색하고 다운하는 법과 인터넷이 없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요즘은 음악을 듣고 다운하려면 년간 168원의 회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것은 비밀로 했다. 세상에 음악을 돈 내고 듣는 세상이라니 엄마가 알면은 아마 기절하시리라. 비행기가 하늘에 날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흐뭇해하시면서 음악을 듣는 엄마를 찰칵 카메라에 담았다. 비행기가 거의 착륙하기 전에 엄마는 나를 향해서 말했다. 음악 덕분에 이제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지겹지 않겠다. 고맙소. 익살스럽게 엄마에게 찡긋 윙크를 날렸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 내 효도가 너무 늦은 것 아니겠지? 나는 매일 엄마를 1%씩 알아갔다. 걱정 인형 딸과 모험쟁이 엄마. 엄마랑 여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엄마는 내 말을 귓전으로 듣기가 일쑤였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다. 여행 중에도 계획과는 달리 갑자기 가기 싫다고도 하고 빨리 호텔로 가자고 했다. 가장 화가 났던 거는 매일 아침 체크해서 날씨를 알려주고 옷을 많이 입으라고 해도 엄마는 얇게 입고 문을 나서며 매일 오후가 되면 춥다고 하셨다. 이틀 동안 엄마랑 잔소리하다가 포기하고 셋째 날부터는 아예 가방에 여벌 옷을 하나 더 넣고 다녔다.

그 셋째 날 우리는 운남 여강에 있는 옹룡설산에 가게 되었다. 옹룡설산을 구경하려면 삭도를 타고 해발 3200m와 해발 3800m 두 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나는 혈압이 높으신 엄마가 고산 반응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 3200m 해발을 선택을 했다. 엄마는 처음에는 별말 없이 3200m 해발까지 올라가서 설산을 구경을 하더니 갑자기 3800m 해발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 3800m 해발의 관광지를 가려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표를 다시 사고 다른 경로의 길을 타고 또 40분은 올라가야 했다. 그때는 이미 오후 2시였고 거기까지 왕복 서너 시간을 하면은 날이 어둑해져서 산길을 운전해야만 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제대로 설득을 해보자고 다짐을 했다. 차에 타자마자 슬며시 이어폰을 꺼내들어 음악을 들으려는 엄마를 보고 나는 하려던 말을 처음으로 삼키었다. 내 예상과는 달리 해발 3800m에 올라가서도 엄마는 꿋꿋하게 심지어 삭도 타는 20분 동안에 나보다도 호흡이 자연스러웠다. 난 아찔하게 깎여진 산 아래로 보고 있노라니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만 엄마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3800m의 해발답게 산 우는 바람이 차가웠다. 엄마는 5분 동안 둘러보시고 바로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단전으로부터 또 무언가가 확 올라왔지만 다시 삼키면서 그저 그러자고 했다. 내려가는 삭도 안에서 엄마가 그랬다. 3800m 해발이 어떤 건지 와봤으니 됐다. 나는 엄마에게 환하게 웃어주고는 생각을 했다. 엄마의 아랑곳 하지 않은 모험정신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는 걸까? 엄마 내 효도가 정말 늦은 건 아니겠지? 오늘도 1%를 알아갔다. 표값이 절반. 운남의 유명한 관광지는 차로 입구를 들어가는 시장에 차 안에서 표를 구매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구매 창구까지 달려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파는 직원들이 우리가 빌린 차로 다가와서 엄마 쪽 차창을 내리면서 사야 했다. 처음 도착한 그런 관광지에서 표를 파는 청년이 물었다. 반값 표를 사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네? 우린 학생이 없는데? 아, 엄마가 만 60세가 넘어서? 내가 반응을 하자 엄마는 얼싸 좋다면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엄마는 이제는 모든 관광지에서 표값이 절반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듯 돈 절약했다고 좋아했다. 우리 엄마 서운하겠네. 인젠 노인대우를 받아서 서운하기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일인데. 엄마랑 나는 깔깔 웃으면서 관광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여행하는 8일 동안에 반값표를 살 때마다 서운했다. 엄마 신분증을 손에 들고 우대표라고 쓰여진 표를 살 때마다 미안했고 또 그 표를 사지 않기에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고스란히 나를 기다렸다. 타지에서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분투하는 동안에 나는 엄마의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냈다. 왜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하고 벌었던 금년은 엄마의 반값표를 사는데 쓰고 있는 현실로 됐다. 엄마, 내 효도가 늦었나 봐. 그렇게 또 1%가 쌓여갔다. 엄마에게 커피숍이란.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나는 매일 도착하는 곳마다 커피숍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일쑤였고 그 일에 엄마는 무조건 동참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매일 사 마신다고 엄마는 나무라지만 그 동행이 엄마는 그다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처음 커피숍에 갔던 날 엄마에게 어떤 음료를 마실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랬다. 난 차가운 블랙커피? 하하하. 나는 또 웃음이 터져버렸다. 엄마는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아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다. 쓴 커피가 입에 안 맞는 거라 했던 생각과 달리 엄마가 즐기었다. 맥심보다 쓴 커피가 더 맞다고 하시며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8일 동안 매일 서로 다른 커피숍에서 엄마는 각기 다른 맛의 차가운 블랙커피를 마시었다. 나에게는 흔하게 익숙한 이곳이 엄마에게는 어찌 보면 오고 싶은 곳이 아닐까 싶었다. 젊은이들이 가득한 커피숍의 엄마는 발을 들이기가 어색하여 차창으로만은 건너다 결국 친구들과 맥심을 마시고 오는 하는 일상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아를 즐겨 마시었다. 커피는 아직 사줄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하며 1%를 저축해 두었다. 엄마와 여행을 하는 나를 보고 다들 대단하다고 했다. 쉽지 않은 거라면서 매일 나의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엄마의 색다름을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 마음은 하도 특별하여 그 어떤 표현마저 아끼고 싶은 그런 소중함이었다. 조심스럽게 해마다 엄마와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엄마와 떨어져 산 지가 17년째다. 20살에 대학으로 가면서 떠난 고향의 집은 방학 때나 연휴 때 잠깐 가는 여행지 같은 곳으로 됐다. 독립을 하면서 나는 엄마의 속박 가운데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해가면서 습관에 변했고 엄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익숙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는 드라마나 게임이 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같이 여행을 해요.

네,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과 여행 가는 일이 점점 적어지기 마련이죠. 친구와 즐기는 목방 여행, 사랑하는 애인과 떠나는 여행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더 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더 재미있는 추억거리도 만들어보고 효도도 하고 참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리은실. 내가 직접 봤거나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가끔 슬며시 꺼내보며 조용히 음미해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시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시인은 젊은 시절 어느 종이 공장의 기숙사에 간호원 언니들이랑 같이 기숙했다고 한다. 바로 옆방에는 종업원 대학을 다니는 예쁜 도처녀가 있었다고 한다. 미혼이 많은 처녀 총각들이 그 기숙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하루 저녁 복도에서 기타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의 노래소리가 들리더란다. 노래 가사와 감미로운 노래소리로 보아 그것은 사랑의 세레나데였다. 노래 한 곡을 끝내고 남자는 똑똑 문을 두드려 보고는 또 다른 곡을 연주하며 노래하더란다. 그렇게 그 남자는 온 저녁 노래를 부르고 돌아갔다 한다. 이튿날 이웃방에 사는 여자를 보고 어제 그 방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는 문을 두드리는 것 같던데 왜 문을 안 열어줬냐 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란다. 그 방에 둘은 전날 바로 주말이었던지라 부모가 계시는 집에 가다 보니 기숙사 방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빈 방 앞에서 목 아프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 제꼈을 그 남자를 상상해 본다. 시인은 그 기타 치며 노래한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글 쓰는 행위랑 조금 닮지 않았냐고 했다. 그 질문이 오래오래 내 마음을 맴돌았다. 며칠 전에 어떤 종견 소설가의 글을 읽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을 해서 참석했는데 문단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그분의 소설을 읽은 동창은 한 명도 없더란다. 모두들 해외에서 돈 꽤나 벌었다는 한 동창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 사람만 싸고 돌더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부박한 풍토에 대해서 그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서글프기는 하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돈 많은 동창은 한 끼 식사값을 내주기라도 할 테지만 소설이 밥 먹여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글을 쓸 때의 애초 생각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었다. 내 글에 감명받을 독자를 위해 글을 쓰진 않는다. 내 안에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터뜨리는 것이다. 털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기라도 할 것 같아서 다급히 뿜어내는 것이다. 그런 내 글을 읽고 어느 한 독자가 박수라도 쳐주면 무한한 자긍심과 감격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우렁차게 불렀던 그 남자도 기어코 그 방의 여자를 감동시키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닐 것이다. 점점 커져가는 마음이 조체가 안 됐을 것이고 어느 하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기타를 들고 찾아갔으리라. 남자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로 행복했으리라. 사랑하는 그녀가 문을 열고 반겨줬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남자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정성껏 쓴 글을 읽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꽤 슬픈 일이다. 그러나 나는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 벅참을 느낄 때가 있다. 친구가 딸을 키울 때의 육아 일기를 딸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는 시큰둥하게 보면서 그래서 뭘 어쨌다고요? 라고 하더란다. 친구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다. 친구는 그저 모든 행위는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허탈해했다. 따지고 보면 스스로를 감동시키기가 아닌 일이 어디 있었던가. 빈방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던 총각의 행위도 신명나게 글을 써재끼고 있는 내 행위도 결국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까지 감동시키겠다는 것은 그저 욕심일 뿐이다. 그러니 울분을 터뜨릴 일도 허탈해 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 예쁜 얼굴을 드러내고 반가이 맞아줄 그녀를 상상하며 총각은 식지 않은 사랑을 기타에 담아서 계속 연주했기를 바라본다. 내 글에 감동받을 어떤 한 독자를 상상하며 나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을 담은 그 사랑의 세레나데는 이윽고 절창으로 남았기를. 나는 언젠가는 모든 독자를 감동시키는 명문 한 줄을 남길 수 있기를.

네, 스스로를 감동시키는 일,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하기보다 단지 내 속의 생각과 쌓인 이야기들을 털어내는 것뿐인데요. 나의 이야기를 털어내다 보면은요, 그 이야기 귀를 기울여주고요, 감동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현,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요즘 그 환자분들 241-7979번이 전화와서, 이 병원에 그 온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발성 뇌경색이 왔는데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문의하는데 다발성 뇌경색에 대해 설명드립시다. 이 다발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뇌혈관이 그 막힌 걸 세 곳부터 시작해서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 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은 뭐 다섯 곳, 여덟 곳, 열 몇 곳 이렇게 막힌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뇌 조직이 허혈성 괴사가 발생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뇌경색에 속하죠. 이 다발성 뇌경색은 뇌혈관이 여러 곳에서 폐쇄돼 가지고 뇌 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고 손상되는데 경색 부위가 인지 기능과 관련된 그 핵심 부위가 손상되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류형 중 하나인데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인지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인지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시앙리에 이 띵시앙리라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 이걸 그 인지 기능이라고 하죠. 이래서 그 뇌 경색 부위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추노의 이 추노라는 거는 대뇌 깊숙한 중앙에 위치한 회백질 그런 덩어리입니다. 이 추노가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입니다. 이렇게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인 추노하고 기억력,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

0: 하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하고 같은 이런 인지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구역에서 그 경색이 발생하면 그 위험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예, 이 다발성 경색이 왔다 하면은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예, 이 다발성 경색이 와도 나는 사지를 제대로 놀릴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것을 재료와 가지고 한두 번 서너 번 더 재발한다 하면은 진짜 그때는 치매 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는 점심에 하고 아홉 3시 반에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걸 기다마 듣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게 우리의 이 심리방에 어서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데도 만 5년이 넘게 고모입니까, 선생님?
0: 오늘 3개월이 들었었습니다.
2: 예, 아, 그러니까 예. 약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이미 3년 달고 4년 되고 5년 넘어 했겠습니까? 아, 예?
0: 그렇죠. 예. 예.
2: 약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길게 하고 5년 이상 한 약은 이거 처음 보고 있는데 또 약이 그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만한 그 치료 효과가 있고 약이 자체가 거기에 그
0: 약이 치료 효과가 없으면 이렇게 오래 못한다. 예. 원래
2: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싸는 사람이 그냥 재구매하는 게 이게 예. 약이 특히 뭐니까
0: 그렇죠.
2: 약이야. 예. 예. 그리고 이 약은 예. 또 그다음 뭡니까 천연약제고 아예 4,500m 이상 되는 천연 아예 난항물이라는 게 네 가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홍경천은 5,400m 이상이라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그 뭡니까
0: 맞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면 항문으로 된 약이 한 가지다 이고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나 어느 정도 치료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선생님.
0: 그렇죠.
2: 예, 이게 그러니까 심리혈관 질병은 아주 이게 정말 정말 급한 병이고 정말 목숨을 뺏어가는 이런 병인데 1분 1초도 어찌되면 정말 아이 그 뇌출혈 한다든 병원 아이가 오나 되겠으면 그러니까 이런 병이 오기 전에 예, 심리혈관 질병은 벌써 50 이상 60 이상은 다 누구나 조금씩 있어서 그거 잡고 있어서
0: 그 방심하면 아이 됩니다.
2: 예, 예. 정말 방심하면 정말 예. 내가 예, 그래서 정말 걸린다면 무슨 병 치료하자면 약이 말아야 되지 또 기다리면 아이 돈이 또 금액이 들어가지 사람이 그렇지 그럽니까 그래 우리는 세 번 병원에 입원해도 소용이 없어서 끝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약을 잡수고 중풍환자 제품이 오지 않고 혈압약을 그래서 예, 세 번씩 이래서 이거 그래서 그냥 뛰니까 혈압이 조절이 되게 잘 된다 이야기도
0: 맞습니다. 원래 조절 잘 되는
2: 약이 약 이렇게 잘 되는 약을 예, 생애 처음 봤다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나는 살 때로도 살았어 이 약을 써서 썼기 때문에 어떤 있다면 80, 90 돼도 어떤 죽어도 누워있 없다고 이런 소리가 약이 언제나 보니 100세 시대에 무슨 100세 몰라도 90까지 다 아예 다 살아야 되지
0: 근데 오는 분들 보면은 91구 95 이렇게 되는 분들도 영정정한 분이 많습니다.
2: 예. 지금 세월이 좋고 약이 좋고 예. 모두 나가 건강 시가지 운동방 시가지 약간 다 숨이 길게 하자고 그러지 누구 심리관지를 부음하고 내출혈하고 아이서 버벌이고 이런 사람 되기도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죠.
2: 다 약을 줄 이 즐거운 심리관 지병 약을 즐거운 사람들도 이야기 많지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쓰는 게
0: 이 예방이 차원에서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방이 차원에서 쓰는 분들은 이 약량을 감량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약이라 할 때겠거나 거기 딱 치료로 하면서 얼마씩 딱 잡사를 하는 게 거기 딱 있습니다. 거기에 쉬어 있습니다. 그때를 잡수면 되고 그렇습니다.
2: 예, 그렇지. 예. 병이 그렇게 난다면 치료하기 바쁘고 또 해두고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이가 첫째 중요하다. 그 뭡니까?
0: 맞습니다.
2: 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대. 그 뭡니까? 그러니까 아, 변비 30년 동안 된게 그게 또 어쩜 그렇게 해결됩니까? 생각되면 변비구세요.
0: 그렇죠. 예.
2: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고가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풍수꽃도 그것이 심했습니다. 발목이 삐뿌르나 손목이 삐뿌르나고 그다음에 이 뭔가 어깨 뒤에 기저 그만 반사고 붙이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게 그거 하면서 다 이뤄졌습니다. 선생님.
0: 예,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병한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 주니까나 그게 그 관절이 그렇게 나쁘고 그 뼈람이 불어나온 게겠거나 지금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양은 어쨌든 예, 명약수인 명약입니다. 그리고 또 혈압 조절이 또 선생님이 그 지시하에서 또 그렇게 딱 떠다쓰고 한 가지 또 추천한 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추천한
0: 예,
2: 그 방법이
0: 한 가지. 그게 방법이지 그게 약이 아닙니다. 예,
2: 예 방법이 예, 또 있지 않으면 그것까지 예. 같이 겸해야 할까나 예, 도저히 와는 그 고혈압이 그 와는 양과 사실까지 되는 게 그게 조절되지. 아이 그다음에 심리를 입에 사실까지 된 게 그다음에 그게

0: 저거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 뭐 생명에서 구원됐다 된다는 게 정말 구원되지 그 뭔가
1: 그렇죠.
0: 예야 그러니까 약은 어쨌든 이야기만한 게 없습니다. 연변에는 김내가 지병에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 제일 훌륭하냐고 좋은 이야기 이만 이야기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 저번에 우리 아들에서 이제 우리 삼촌 이번 우리 아들 이런 당한데 또 싸겠답니다 선생님.
1: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예, 오늘이 아이끼니 그 선생님 오후에 상반을 그게 찾아오겠다 때도
1: 아, 예, 오전에도 지금 두 분 찾아왔댔는데 그러면 오후에 예. 찾아오라 하십시오.
0: 오후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당연히 신여방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저는 이게 혈압조절 안에서 예, 몇십 년 혈압약을 먹이면서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당연히 신여방지 몇 달 물어보니까 벌써 혈압이 온전되는 거 알립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 닷새, 일주일 이게 점차적으로 감량하다가 선생님이 또 알려준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결부량 먹이에 지금 당연히 심해봐만 먹어도 혈압도도 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저 이게 다발성내병세 세번하면서 항상 머리 먹고, 얼바 안 하고, 그래서 귀에서 소리 나고, 어지럼증 나든지, 야, 지금 이 어지럼증이 아예 나니, 머리말 가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래서 또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 약 먹고 관절이 좋아져서, 그래서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1: 예.
3: 네, 그래 우리 부부는 예 서당약이 훌륭한 약이니까 예 이 약 먹으면 건강 찾고 있는데 여러모로 효과 좋으니까 예 아 진짜 이번에 정말 선택 잘했다는 선택 잘한 보람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네, 그래 예 우리도 이번에 예 현금이 이중으로 감해주니 활동에 참가했는데 우리도 활동실에 있는 우리 친구도 우리 소개를 이 약 먹고 있는데 그분은 예 이게 떨개병도 있고. 관절도 아프지, 소변 보기도 힘들하고 영백이 것도 없어요. 꼼짝 못한다며. 그래, 지금 이 약 먹고 있는지 이면에서 너무나도 효과 좋다며. 이 약만 한 게 없다면서,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오늘 지금 혈액연수가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혈액이 온정돼서 방송 통해서 심리방 야습당을 잘 먹고, 그리고 예, 선생님이 치료방안 대로 하면서 한 가지 약은만 먹고,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이 알려줘 방법대로 하니까 야습당을 잘 먹는다 보다. 심리방만 먹고 했는데 혈압이 정상 수치를 됐습니다 지금.
1: 예.
4: 예. 그리고도 나는 오른쪽 경동에 방콰이 있었는데 아, 이 약을 늑다밤만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경동에 방콰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도 심장도 안 좋아 항상에 그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 겨울에도 정말 문 열어야 숨이 나오던 게 지금 왜 심리방 먹은 후부터 일정상이 없어지니 아 가슴이 엄청 편안합니다 죽고.
1: 네.
4: 예,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배 있다는 아 변비도 심하고 또 눈을 나와도 여러 군데 많이 가렵지 않는데 이 심리방 먹은 후부터 아 변비 해결고 눈 가렵증이 어디서 나와졌습니다.
1: 아, 예.
4: 예, 아,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 약 오래 먹으니, 정말 여러 가지 병이 다 나서지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 우리 집사람 같이 이 약 계속 먹자고, 이번 활동에 또 참가해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계속 먹자고.
1: 아, 예, 배달 받았습니다. 예.
4: 예, 예. 예. 그리고, 예, 내 친구도 예, 아, 이 약 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예, 저작 두개 했는데 항상 숨이 차고 변비 심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자주 식구머리 올라오고 이래 고생하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예, 아, 이 증상이 좀 많이 좋아졌다면서 효과도 없이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혈액연수과고.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전화를 하십시오. 241-7979번입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아빠 이 장약을 쓰거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5: 예, 그다음에 약을 계속 먹었는데 녹궁이 걸려가지고 중풍이 걸려가지고 영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5: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 서장약이 딱 병이나 공룡수치에 중풍 딱 치료한다고 소리 이게 써 있는 거 이거 쓰니까나 예. 그거 쓰고 매 소리 또 선생님 지도를 하는데 약을 쓰니까나 예. 혈압도 소리 용 잘 돼 있더라.
2: 예.
5: 예, 기력이 좀 있어야 심했고, 그 다음에, 저기나, 심장이, 저기나, 이, 어떤 데는 이 숨이 올라와가지고, 기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야 됐습니다. 변비 심하고, 위 나빠, 밥을 못 먹고, 그런 밤에 뭐, 꿈이 많고, 잡사실 자꾸 하고, 이래 됐습니다. 결국, 일상 생활에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바로 걸지 못해서, 중풍이 걸려가지고.
2: 예. 예,
5: 그래서, 선생님 강의도 보이고 썼는데, 예, 저기나, 한, 야자자, 습관에 예, 혈압조절 이용 엄청 잘 됩니다.
2: 예, 예.
5: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5: 그리고 예, 나도 예, 이거 저기나, 심장이 나빠서 소리, 예, 숨이 막 차고, 어쩌다 신경질이 많이 나고,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팠댔습니다. 많이, 매졌고, 예. 이래던 게 예, 지금 팔팔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바이 친구가 있는데, 예, 이 저기나, 동민다 가까운 동민대 얘 관절이 나가 이건 악물동 동민대 전번에 이 관절이 아프고 그다음 머리 어지럽고 밤을 잘 못 자고 소변이 잘고 그다음 변비 심해서 얘 그래 된 게 선생님이 강의 듣고 소리 이제 말 듣고 소리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형 코가 형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기나 이 배달하겠답니다. 오래되면 이게 활동이 끝나니까나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5: 예. 우리는 배달 받았습니다 전번에 얘 성공하려고 예.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예, 당뇨 식내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6: 저는 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6: 예, 방송을 듣고서 예, 약을 저기나 먹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하, 예.
6: 네, 몇 달 전이나 예, 이 약을 먹고 예, 또 선생님이 지도도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예, 혈압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6: 예, 지금은 장약 24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6: 원래 예, 관심병이 또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또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또 멘붕까지 와가지고 얘 말하나 웃거나 해도 얘 입이 있어 뭔가 당기우고 눈이 얘 푸들푸들 떼어서 얘 고생했는데 얘 8개월 사후 얘 먹었는데 얘 너무 얘 좋아졌습니다.
1: 예.
6: 예, 이 약은 얘 도장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얘 자란 야생약대로 얘 최소한 우수한 약을 저기나 써서 그러는데 얘 약 효과가 얘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예.
6: 우리 부부는 얘 이 장약 식내방만 먹으면서 얘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6: 예. 그리고 내 소개한 저기나 뭐야 친척 친구들이 얘 다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얘 쓰는 사람마다 얘 너무 효과 좋다고 나를 칭찬하잖아 막.
1: 아 원래 이 약은 이 누구를 소개하면은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6: 예.
1: 그렇습니다. 예.
6: 그, 내, 저기나, 친구는, 예, 따라서, 내, 경색이 이렇게 두 번 오고, 남편이 또 주자로, 예, 세 번 했답니다.
1: 예.
6: 그래서, 이분들이, 예, 둘이 같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약이 너무 빨리 달아난다면서, 예, 이번에, 예, 현금을, 예, 두 번 감에 주지하고, 결국 나도 또 이 약을 쌌다 하니까, 예, 자기도 싸겠답니다.
1: 아, 예. 싸시려면, 예, 예. 예. 그분한테 전화를 하라 하십시오. 2417979입니다. 예. 예, 전화를 아예 하고 직접 예. 오실 생각이 있으면은, 예, 그 병원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예.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예, 그, 이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거기를 찾아가십시오. 예.
6: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왔다 하면은 꼭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예, 예, 이 다발성 뇌경색이 나는 와도 사지를 제대로 놀릴 수 있는데 그 뭐 그런 그 아무 일도 없는데 하면서 그것을 재료와 가지고 한 번 두 번 발작하고 세 번 네 번 더 그 재발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예, 그럴 때는 예, 예, 이렇게 진짜 치매 오면은 현대 의학에서는 치매를 못 고친다. 예, 예, 그래도 아 어째서 요즘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뚝 떨어지는데 예, 이런 분들이 아침에 무슨 반찬들을 먹었던지 잘 어떤 때는 생각 잘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이 그리고 빙시장 문을 열고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꺼내려 했던지 한참 또 생각하는 분들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말을 꺼내는데 뒷말이 생각 안 나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매일 여러 가지 약들을 드시고 있는데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먹은 것 같기도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더 먹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다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소리를 달고 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면증 증상이 나타나고 낮에는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면서 기억력이 뚝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과 크게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죠. 혼자 있을 때는 멍해있고 자주 그 번조 불안해합니다. 성격도 이상해지고 걸음걸이가 비틀비틀되는 게 알리고 발다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마모기 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도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 방향을 잘 모르죠. 집으로 가는 방향은 서쪽인데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와가지고 잘 건사한다는 게 어디다 놨던지 기억이 잘 안 나 집안이 구석구석을 다 뒤집으면서 애를 똑 대면서 물건 찾습니다. 그리고 내 혀이지만 말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그 말을 또 제대로 잘 못한다. 결국 머리 혈관이 이게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이런 분들이 위에서 설명드린 증상이 나타난다 할 때 꼭 정신 차리고 치료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앞으로도 생활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다발성 뇌경색이 와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 꼭 수선 먼저 혈액성이 혈질을 낮춰줘서 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가지고 대뇌의 여러 곳이 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뭐 두 곳이 세 곳이 왔대도 앞으로 네 곳 다섯 곳 열몇 곳 이렇게 막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우리 그 장약 심리방 볼 때 서장약인다. 그리고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이 이런 야생약재로 만든 이런 약이죠. 그런데 여기 이래 보면은 소홍화의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서장에서 연황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홍화는 혈지를 내려주는데 혈지왕입니다. 그리고 소목하고 천공, 황기하고 당귀 그 홍경천하고 우술 요것도 혈지를 내려주는데 아주 작용을 잘하죠. 그래서 이런 약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맥경화를 치료해줘서 혈관안이 빵块이 플라크의 플라크가 파열되거나 탈락해가지고 뇌의 여러 작은 동맥을 막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요 동맥경화를 잘 치료해줘야 됩니다. 장약 심리방 보면은 동맥경화를 치료해줄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딱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죠. 천공이라든가 황기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소홍화 우슬이 들어갔고 요 담남성은 또 소홍화하고 천공 황기하고 결합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또 아주 큰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혈압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줘야만이, 지금, 이런, 다발성 뇌경색이 원인에서 나타나는, 이런 걸 치료해 줄 수 있죠. 이런, 혈당, 혈압이 높다 할 때,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대뇌의 여러 부위가 다 막힙니다. 그래서 또 이 치매암 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리고 또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심장 안에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 뇌의 여러 혈관을 또 막아놓게 됩니다. 이런 분들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심방세동 로 인해서 심장 안에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가지고 내 혈의 여러 혈관을 막아놓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약 심내방을 쓰면은 다발성 뇌경색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치료 작용이 이렇게 좋은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30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9곽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예.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맹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오맹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그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군골첩 3곽을 증송해 드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백초군골첩 8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려온 겁니다. 이런 야생해삼 리물 세트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그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흡수가 빠르죠. 예.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특히 이 약은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로 제조된 약이고 이 약재들 가운데서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란 이런 약재입니다. 예. 서상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진귀한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약은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성공적으로 이 새로운 치료 방법인 파핵 용지 효소의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예.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 신체의 막힌 이런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해준다.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또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도로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준다. 예.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이거나 이 뇌중풍을 말하죠. 예. 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심장이 기가 부족한 분들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줄 수 있는 약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 체험, 무형 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 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 선전 강연 및 은행기업 협의체결 회의가 주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제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 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 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 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에 흥미 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수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 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 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결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결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0: 왔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의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가서 두루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연길 여행은 아주 뜻깊습니다. 연변 경기구에서는 또 제2현장 관람 모식을 내와 경기 관람 전경을 특색 풍경구, 인기 상권, 브랜드 상가로 확정했습니다. 길림식 관광객 단입니다. 우리는 길림시에서 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과 명절 휴일을 맞아 연길에 와서 꼬치를 먹으며 동북 축구 연맹전 경기를 보니 느낌이 아주 좋고 꼬치 맛도 특별히 좋습니다. 연길 부르하 통합안에 위치한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왕 선생 일가는 유람선을 타고 강 량안 풍경을 감상한 뒤 기슭에서 미식을 맛보며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관람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의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우리조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변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에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조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 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무역 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무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1: 두 당위 통전부, 두 공상업연합회에서 주 재정국, 주 세무국, 주 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정 강연 및 은행기업 협의 체결회의가 24일 주 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주 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화 1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 세무국 사업률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 과학기술국 사업률꾼은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5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 봄날 미디어 유한 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 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줬습니다. 훈춘시 전야량미 가공 유한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춘에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0: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하면서 제때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이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 된장 술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주공상업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산업 경영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사포치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리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조치입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자르는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는 민족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제기했고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의 민족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입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조항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0: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 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조직은 중단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석이를 중공 만주성리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리는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왕경이 서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성미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 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혁명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일은 무형문화재 장인 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 씨 철제품 제작기의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재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재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

0: 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의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재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재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재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 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재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 민속, 특색 미식, 겨울 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송,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회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수진재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재입니다.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 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롯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재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예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재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예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회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 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결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이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0: 룡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그늘 착공됐습니다.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1: 훈춘 방천 풍경구에서는 그일 공고를 발표해 국가 무상헌을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을 자원봉사 평생 영예상, 수상 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간 시간입니다.
4: 이번 주에는 동북 슈

프로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장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창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인생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 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계신가요?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임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고향인 이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가슴속에 간직한 나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화음으로 담아냈습니다. 한하나 작사, 장영남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만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두 가수의 정감 있는 호흡이 나만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웠습니다.

이어서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김혜연 가수가 부른 추억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지나간 시간 속에 묻어둔 소중한 추억들을 향기라는 은유로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놀던 낭만의 친구를요.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수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학교 종소리와 함께 했던 그 시절, 풋풋했던 우정과 설레었던 첫사랑의 기억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아버지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노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연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강효선 작사, 방화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대에서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단오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11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18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세트 1세트 혹은 웅담지 황눈약 2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본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할인해 드리고 단오 명절 선물도 드립니다. 예, 환자분들이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우리 서장에서도 아주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환경 속에서 생장 하는 희귀약초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전통의 지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천년약초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이 희귀한 동충하초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서장고원에서 예,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이런 약초이고 또 특정 곤충이 몸에 기생하면서 자라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효능이가 또 아주 다양합니다. 예,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산화스트레스도 감소시키면서

0: 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외에도 다양한 건강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런 귀중하고 희귀한 약초로서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질병을 치료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는 강장제라고 불리우면서 기력 회복에서는 면역체계 활성화를 시켜서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야, 동충하초 쓰니까 나는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로 그래서 계속 지나가고 지나간 감기 다 하고 감기 끊을 새 없었습니다.
0: 네.
2: 예, 이거 먹으면서 지금 감기 갔다 가야 합니다.
0: 네.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항상 부두두하고 심장이 나쁘니까 또 혈압이 계속 높지 한디 지금은 혈압도 정상, 혈압약 한 번 먹어도 정상이고 심장도 후두두 하던 것도 지금 많이 호전됐습니다.
0: 네.
2: 예, 그래지 손발이 저려서 계속 밤이 뭐 손발이 저려서 훅 깨나면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하던 게 그것도 깜짝깜짝 이롭습니다.
0: 네.
2: 한 1년 남아 먹으니까.
0: 네.
2: 그래지 위 소화제 난 위궤야 있어서 매번 것도 못 먹고 식은 것도 못 먹었댔습니다.
0: 네.
2: 그런데 위도 완전히 좋아진다 이거 먹으니까.
0: 맞습니다. 소화 효소 분비를 잘합니다.
2: 네. 네. 그래길래 글쎄 위도 지금 아무거나 먹어도 일 없습니다.
0: 네.
2: 그래지 머리가 항상 힝하고 어지럽고 이랬던 것도 얘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하지. 밤에 뭐 소변은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봤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봅니다.
0: 네.
2: 그래 놓고 밤에 톡 자지 하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합니다.
0: 네.
2: 예, 야,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내게는 딱 맞는 약입니다.
0: 네.
2: 그래, 이 약은 좀 있는데 내 이번 활동에 쌀려고 또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이번 활동 기간이 그 열야뚜껑 사면은 23곽 드리면서 1,000원 할인합니다.
2: 예, 예.
0: 그리고 또 단오명절 선물도 있고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예. 아,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해발이 4,500m 이상의 서장 고원하고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곤충 기생균입니다. 바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처럼 돋아나는 아주 독특한 생태 환경 때문에 동충하초라고 또 불립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동충하초의 발효분 균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아,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저 인생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저 그리 통근하고 굉장히 없고요. 그리고 또 심장이 또 두근두근거리고요. 숨이 차고.
0: 네.
3: 그리고 또 방탕 제대로 못하고.
0: 네.
3: 위 소화도 달라야 되지. 저는 좀 비대도 있지. 이 무릎 관절도 아프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 동충하초 이 발효분 균분을 쓰고,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우리 집에 노친들에, 소화도 잘해야 돼. 무릎 관절도 아프지. 그래서, 이 균분을 쓴 게 지금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도 좋을 때, 한 18곽 써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0: 예, 18곽에는 23곽 드립니다. 꼭 1,000원 할인하고,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내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15세기부터 우리 서장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장이 보약으로서 동충하초를 사용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후부터는 귀중한 약품으로서 얻기가 이 동충하초를 쓰자면은 일반인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산속이 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효능에는 피로 회복하고 체력 강화에서

0: 동시에 효과를 보면서 정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아주 특수합니다. 때문에 노인분들이 건강에 좀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90세 이상을 넘긴 명인들이 무병장수의 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저도 동충하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너무 아픈 게 많아서 사는 게 귀찮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다는 약도 다 먹고 좋다는 저기 침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안마도 하고 벨트도 다 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래도 잘 낫지를 않고 그냥 고통 속 감기를 그래서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째 사람이 기체약과 감기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0: 네, 면역력이 약해.
2: 예, 감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도 정말 기분 좋은 날이 없고 맨날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거나 이런 부분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동충하초 정말 좋긴 좋습니다. 동충하초 먹으면서부터 감기를 아야 합니다.
0: 네.
2: 그리고 노공도 있고 심장도 나쁘고 특히 손이 심장도 나쁘고 손이 나빠서 손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속 아랫배가 이렇게 아프고 방광이 계속 터지듯이 아프고 소변 자주 보고 찡하면 소변에 피가 나가고 이래서 그냥 병원에 갔다 한 데도 맞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손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할 때 없을 때가 마음이 그냥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무슨 큰일이 기실은 큰일이 없는데 계속 큰일인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면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때 없을까 기분이 좋은 날이 없더라 말인가 계속 지금은 그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영 편안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0: 네.
2: 저는 정말 이 동충하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 맨날 매겹서라 하며 이래며 살았습니다. 결국 정신이 이렇게 정신이 말쑥할 때 없고 항상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안개 낀 날처럼 머리가 흐리고 좀 맑은 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영 빈없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름에는 이 동충하초라는 약이 정말 그 어느 약보다 피할 수 없이 좋습니다. 해발 4,500m 걸어놓 앙리난 황금사란 이런 뿌리니까 이런 뿌리 깊은 병도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직접적으로 느낌이 지금 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 항상 매겨고 그랬던 게 지금 저는 그렇게 매겹는 감이 없고 다리도 그렇게 아프던 게 다리도 별로 안 아프니까 나가 활동도 잘합니다. 선생님. 야 동충하초처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또 발효된 약이다 그런지 또 효과가 좋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먹어보니까 정말 실감 납니다. 이전에는 먹어보지 않을 때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거 계속 먹으려고 계속 먹으려고 이거 9곽도 싸서 이번에 또 활동도 줬을 때다
0: 9곽에는 11곽을 드리면서 현금도 500원 할인합니다.
2: 그래가나 이래서 올 때 계속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전략되고 심정이 아주 유쾌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까 부탁합니다.
0: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0: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의

0: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선생님 수월합니다.
2: 예.
1: 나도 동풍 같은 안 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되게 영 많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부터 머리까지 몽땅 되어 있는데 이 동풍 같은 보고 다 좋아졌어.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도대체 혈압도도 영 잘 됐다. 이 약 먹어. 혈압도도 영 잘 됐다. 머리 어지럽더니 머리가 어지럽게. 그냥 기어 소리 난듯 머리에 섰는데 그냥 소리나 다시 못했습니다. 이 소리 나던 게 없어지니까 잠을 잘 자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그리고 항상 심장이 항항하고 답답하고 숨 차고 숨이 올라가도 있는 것 같은데 심장이 편안하니까 내 잠을 잘 잡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허리를 아파 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리를 아픈 것도 다 좋았죠. 미리 들고 가면 소화제 밥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약 먹으니까 이 사람이 매일 납니다. 힘이 나는 게 알깁니다.
2: 네.
1: 예. 이게 높은 고온에 자라는 게 겨울엔 벌레로 자라고 여름엔 하솔로 자라서 그런 것도 그것도 봐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30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한다니까. 이 약 썼는데 정말 좋은 약입니다. 계속 먹으려고 이번 활도에 또 온 때 또 참가하자고 전화를 드렸어요.
2: 예, 활도에 좋습니다. 예, 본약도 더 드리고 현금도 할인합니다. 2836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0: 왔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아,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를 보면은 전통 이야기에서는 몸의 활력을 높이고 장수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강장제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특히 동충 하초 하면은 중로년 분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과학연구에서는 항피로 작용, 예, 그렇게 맥이 똑 떨어지던 게 지금 동충하초로 드시면은 예, 좀 피곤하지 않다. 이런 항피로 작용하고 운동 능력, 좀 움직이기 쓰려하던 이런 분들이 예, 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이 피로 지연 가능성을 많이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심장병을 완화시키고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 동충하초 바르기 먹은 지 저는 1년 반 넘어서 거의 2년 됩니다.
2: 네. 예.
3: 근데 지금 내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신지 질질로 인해서 녹국지 부드럽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냥 머리 아프고 힝하고 올빠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서 몇 번씩 투원하고 포막 세 번씩 투원하고 밤에도 불쇠리 그게 봤다 하면 막 어지럽고 미스럽고 토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2: 네.
3: 그래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어디 저 단약 다 댕겨 어디나 병원 이사하고 어디면 영화담 당기고 이랬는데도 제일 아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거에 동충하초가 좋다는 거 이거 좀 이렇게 방송에도 듣고 여러 가지로 이래 여러 사람들께서 듣고 보니까 별로 내게 맞으면 이게 내 먹었으면 별로 해이 될 것 같아서
2: 네.
3: 처음에는 다 못 싸워서 한 4천 원이치 쌌습니다.
2: 네.
3: 그래서 먹었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던지 한 20일 넘으니까 별로 머리 싱하던 게 별로 조금 머리 맑아지는 감이 나면 이 얼빠나

0: 이게 조금 정시 드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아무리 내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 동충하초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먹으니까 한 달 두 달 먹으니까 점점 나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을 아주 다 먹습니다. 먹습니다. 예, 한 가지 썰음이슬이 이걸로 그냥 먹기 시작한 게 점점 좋아집니다.
1: 네.
0: 그리고 예, 갑자기 따뜻해 땀이 콱 나면서리 그 다음에 형 몸이 선뜻.
1: 네.
2: 네,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당뇨병 관리에서도 당뇨병하고 고혈압 관리에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당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 노화 방지에서는 예, 아주 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염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항종양 효과가 있고 정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예, 우리 대부분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맥이 먼저 똑 떨어집니다. 근데 동충하초로 드신다 할 때는 이런 예, 좀 피곤하고 힘이 없고 좀 정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을 개선하면서 큰 병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도 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네, 나도 동창하초 발효증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나는 이제 약속은 어째 그런지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고 몸이 많고 몸에 간이 아이고 그러니 좀 시력이 아예 났습니다.
1: 네.
3: 그래서 약은 많이 써봤습니다. 약 썼는데 혈압도 자꾸 높았다 안 들끓었습니다. 그래 약은 많이 썼는데 이제 쓸 때는 아웅가루 툴 하다도 또 인차 재발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회 동충인의 동충가 돼야 되는 거 강의라는 거 듣고서 이거는 써보자 하고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머리 아프고 예, 혈압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지금 혈압도 잘 되지 잠을 잘 정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나는 심장이 나빠가고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그래. 가슴이 심하고 어떤 답답한 가슴이 이렇게 바빠두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을 때 어떻게 소화 일이 잘 됩니까?
1: 네.
3: 밥을 음식이나 용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어요. 맥이 나는 게 아무런이라도 근심 없이 용 잘 합니다. 네. 그래서 눈도 보면 잘 알고 되니 눈도 잘 보여. 난 또 키 나쁜 사람입니다.
1: 네.
3: 그러다가 몸이 폐렴이 오지 기침이 나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이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기침도 안 나지. 개는 걸리지도 않고 인간 좋습니다.
1: 네.
3: 이 약은 예, 4,500m에서 악랄한 고온지대에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그러고 발효시킨 이런 약제가 그런지 정말 약은 믿음직한 약입니다. 하루에 한번 먹고 먹기도 좋고 경제상에서도 예, 그냥 우리 할 때는 좋고 예,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 난 이랜도 우리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예.
1: 네.
3: 그래서는 이 우리 할때 좋을 때좀 싸놓고 또 경제적으로 전략되고 계속 먹기를 해서 돈을 개발받으려고 돈을 올립니다.
1: 네. 현금 또 할인해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우리 서장의 바로 장의학에서 전통 장의학하고 현대 과학이가 결합된 이런 황금 분말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하면서 건강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맹귀한 약품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런 현대 약품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

0: 한다 할 때에는 현대인들이 일상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즉 일상 관리에 좀 특별히 적합한 이런 약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여러모로 어디 여기저기 불편하던 이런 증상들이 예, 개선을 가져오면서 특별히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관리에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호흡기 질환, 예, 우리 폐 건강이가 안 좋으면서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로 지금 자꾸 감기를 하거나 혹은 기침 가래 만성 기관지염이 있거나 천식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또 특별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폐하고 신장이 허약해서 발생하는 만성기관지염하고 기침천식, 가래 그리고 허리라든가 잔등이 시큰거리고 아픈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서는 예, 우리 특정 전통 약재로부터 시작해서 발효시킨 이 발효동충하초에는 특별히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런 효능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데서도 예,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효소의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체에는 보면은 이 효소가 두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소화효소하고 대사효소. 바로 우리 사람이 몸에는 이 효소를 만드는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지만 효소의 생산량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 효소를 다 소모해버리면은 새로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영양성분들을 예,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화효소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다른 중약제에는 예,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동충하초에는 특별히 이런 효소 생성에 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사질환이 있거나 특별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예, 당뇨병이 있거나 오랫동안 예, 좀 영양실조로 또 몸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하면은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섭취하면은 효소의 재료가 되는 이런 아미노산이 채워지면서 이 생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를 막는 이런 큰 효과도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이런 효소의 재료가 모자라면은 예, 신진대사부터 되지 않으면서 사람 빨리 늙습니다. 예,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이러한 효과를 보면서 노화 방지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 외에도 동충하초에는 여러 가지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예, 뇌기능도 향상시키고 기억력이라든가 좀 정신적으로 좀 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유수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음과 희망을 노래하며 밝은 멜로디로 활기를 전하는 노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고마운 마음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진실하게 담긴 가요를 김용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길을 누비며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의 보람찬 삶과 긍정적인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학성 작사 박항림 작곡의 세월은 흘러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과 추억을 담은 가요입니다. 잔잔하고 아름다운 가락이 여운을 남긴 가요, 방귀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장동훈 작사, 정준옥 작곡의 감동처녀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처녀의 모습을 노래한 가요, 안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 창작된 유영호 작사 김영록 작곡의 나는 고향벌을 사랑하네 보내드립니다. 고향 들판에 깊은 애정을 담은 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김경리 작사 방동걸 작곡의 향기 사랑을 지혜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정렬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인생을 정렬로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10월은 시간이 선선히 흐르는 곳이고 옛 추억이 흙길과 함께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10월 풍경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래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의 노래가 시작되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지금보다 빛날 겁니다. 아래 노래자 새 시대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은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조명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화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류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단오 명절을 맞이하는 이번 달 이 6월 달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해 보신 한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의 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이 교습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말끄덩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어지럼증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평상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A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 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뿌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결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1: 네. 나도 지금 나 공사에 부서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 영 머리 세게 아픕니다. 어떤 때가 다 막 터지는 것 이렇게 아플 때다.
2: 네.
1: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해. 무서웠다고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건네 발심 하나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 영 좋았습니다.
2: 네.
1: 여수면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잊어지도 못지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2: 네.
1: 그리고 전 얘기면 귀에서 어찌나 한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가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2: 예.
1: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늦게 하면서 어떻게 무슨 전기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소리 나더라 말로 그런 전기 소리 같은 게
2: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1: 예. 어찌하지 못하겠어.
2: 네.
1: 신경 영면에 자지 못한데 자꾸 소리 나가
2: 정신이 안 나죠.
1: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서 술 뭔가 소리를 덜 난다.
2: 네.
1: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2: 네.
1: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 또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면 또 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2: 네.
1: 그리고 노선이 어찌 난 여리신데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했을 때다. 근데
2: 간열이 진 사람들
1: 거.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술 깔깔했습니다. 저는 피부
2: 그렇죠. 간 콩팥이 직접적으로 좋습니다.
1: 예. 특별히 좋았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난 뭐 좋는가 뭐 이 변비어체 해결됩니다. 이거 먹은 게.
2: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이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어 여기 아프지가 별로 단아 꼬지름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많이 내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래. 여름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우지름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얘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벌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 개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건여바센 쓰고 있습니다. 지금.
2: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여바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2: 맞습니다.
3: 네, 결국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2: 예.
3: 네, 결국 이거 콩팥이 좋지 않아서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 그 뭡니까 소변이 시원히 잘 나가는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있는다 지금.
2: 네.
3: 그러니까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맑아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 지금.
2: 그렇죠.
3: 네. 여하튼만 생활밖에 이 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런다.
2: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뇌에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휴식도 드리고 합니다. 예. 네, 메조리 기와나서 우대 활동 있습니다.
3: 네,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 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 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0: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네.
4: 예, 저도 지금 건예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 머리가 항상 신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성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클 파도 없고 그리고 저 무시하다 그 잠이가 또 예, 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그러니까
2: 네.
4: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약 쓰면서 옛날에 저 약 쓴 데는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당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무슨 소변이 나사진 기약이 나면 지금 예 한 소변은 예 벌써 이제 한 달 되니까네 이 저 조금씩 예 나사진 기약이 나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기약이니까네. 완전히는 안
2: 소변이 작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도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4: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약이 나오면 지금. 그러니까 예.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리고 기억력이 또 지금 이게 좋아지는 약이 나오면.
2: 예.
4: 근데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맞으니 나는 이 약에서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2: 고생을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심에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4: 예, 그렇습니까?
2: 쓰십시오.
4: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건강하십시오.
4: 예, 안녕.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예.
5: 예, 건예보생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형제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이 뭔가 가슴이 좀 둥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앞부분에 소변이 조금 더 품이 나갔다 말한다. 근데 그게 네. 한 스무나무가 이뤘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앞사시를 네. 먹었는데
2: 그 가슴 두근당 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사인, 원질, 연골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 나서 가슴이 두근당 거리고 짜증나고 자그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답입니다.
5: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불렸을 때까지 하숙나무가에 그 다음에 소변이 더 품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에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한 감이 느껴지는데 태어난 앞대다 한숨이 나서 그래서 40일 썼는데 영조수 너도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울이 좀 빈두통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통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처음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 모르니까 아직까지 지금 떼어야 난다 이야기 이야기 영조수입니다. 예, 빈두통이 영조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신 조금 나고 긴 얘기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인들이 오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편안한 게.
2: 예, 우리 오빠들 간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5: 예, 체내세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저만 공파서 세게 돈다면 그렇게 좋은 약 참여하고 다 써도 아이들이 이게 처음에 반에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썼는데 어제는 두 번 그래서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오면 본단다. 그러니까 이런 약은 저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게 담다 또 예.
2: 네. 우리 네. 활동

0: 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고.
1: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종합적인 이야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네, 저도 건강 보신한 수는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거 쓰니까 소변 전이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는 이전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도 무릎 네.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네. 아예 아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3: 그래도 귀에도 또
2: 네.
3: 여기 소리 나는데 그 어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뒤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되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예.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봅니다.
3: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제법 최고약인데 그래 이번에
0: 활성화가 그렇죠. 전문 부선하는 예. 약이니까
3: 예. 예. 예 이번에 써서 계속 쓸 예정입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복선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근에 보시완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이오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지는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근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 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드리고 10곽에 12곽을 떠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떠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 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0: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혈이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끈질끈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네.
2: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고고약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쓰는가 하다 뭐 항상 이게 맥이 그래서 아무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는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까 간이가 염증이 있다는 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이제 저 약을 재다 뭐라는데 싫다고 해서 나 집에 가서 저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혈압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 그러면
0: 네.
2: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이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면
0: 네.
2: 그러면 벌써 아이 또 내가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취가 완전히 그 버릇에 낀다만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증이 어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단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만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는 것 같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인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 수가 이렇습니다. 영도
0: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야, 잘못하지 못해 연고사하고 주민들이 늘 먹지 않으면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0: 내 이렇게 이 양수 너희는 수면 들었대고 야 다음은 잘 산다. 그리고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0: 야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0: 저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래가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긴 게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술을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이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어 나들입니다.
1: 이번에는 열곽사도 열두곽을 또 드립니다. 예. 22곽이나.
0: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배달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명절 5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 전시 판매, 미식 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 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 활력을 방출했습니다.
3: 연변조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강연 및 은행기업협의체결회의가 주정무중심에서 있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프로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왔는데 오늘은 첫 편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현대봉사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상업 관광 체육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0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첫 홈경기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축구의 향연 다채로운 연변과 함께를 주

단체로 체육경기에 의탁해 상업무역, 문화관광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장터, 특색전시판매, 미식체험, 무형문화재를 경기장 주변으로 옮겨 경기관람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소비활력을 방출했습니다. 경기기간, 경기장 밖에서 주제장터가 열렸습니다. 장터에는 연변 좋은 제품, 음식, 숙박, 주랭, 관광, 쇼핑, 오락, 활동, 미식체험, 무형문화재 제품 등 4개 주제 전시구역이 설치됐고 도합 30개 특색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동시에 장춘시 상무국을 특별 초청해 현지 전통 브랜드와 무형문화재 특색 제품을 전시하겠습니다. 연변과 장춘 두 지역 좋은 제품들이 경기장에 모여 축구팬들이 경기 관람 외에 두 지역 특색 상품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변 흥평수산연회사 총경리 모리평입니다. 이번 전시의 흥미명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태는 100년 조선족 전통이 있는 민속식품입니다. 우리는 조선족 전통 수공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구워 바삭하게 한 다음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번 전시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알고 연변 특색 미식을 맛보게 하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또 연변 조선족 홀치기 염색기예, 조선족 민족 악기 제작기예, 숯씨 철제품 제작기예 등 13가지 각급 무형문화재 종목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화관광 소통 활동도 동시에 진행됐으며 풍경구 입장권, 문화창의 제품 등 혜택이 포함된 문화관광 선물 꾸레미 2,000개를 무료로 발급했습니다.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리홍장입니다. 우리는 경기장 밖에 무형문화재 장터를 내오고 국가급, 성급, 주급 무형문화재 종목 13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문화관광 선전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문화창의 제품, 관광 상품 등 100여 가지를 전시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게 하렵니다. 연변 풍미 미식도 장터의 큰 주목점이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법으로 만든 명태 요리와 연변 냉면, 찰떡 등 특색 간식이 어우러져 축구팬들이 현장에서 전통적인 연변의 맛을 음미하고 짙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 축구팬 손붕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러 아침에 고속열차표를 사서 장춘에서 연결로 왔습니다. 경기장 밖 장터에 간식이 아주 많고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연결 특색 명태와 냉면을 모두 맛봤는데 맛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경기장 안팎이 모두 특별히 북적였습니다. 연길에 해란 명주, 공룡 왕국, 민속원에도 가서 두루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번 연길 여행은 아주 뜻깊습니다. 연변 경기구에서는 또 제2현장 관람 모식을 내와 경기 관람 전경을 특색 풍경구, 인기 상권, 브랜드 상가로 확장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단입니다. 우리는 길림시에서 왔습니다. 마침 이번 주말과 명절 휴일을 맞아 연길에 와서 꼬치를 먹으며 동북 축구연맹전 경기를 보니 느낌이 아주 좋고 꼬치 맛도 특별히 좋습니다. 연길 부르하 통합안에 위치한 열애방주 유람선 부두에서 왕선생 일가는 유람선을 타고 강 량안 풍경을 감상한 뒤 기슭에서 미식을 맛보며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관람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철입니다. 열애방주가 아주 좋습니다. 연길의 저녁 야경도 볼 수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습니다. 이 제2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축구연맹전의 뜨거운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기간 우리주에서는 한장, 부본, 초청장, 해민 브랜드 활동을 혁신적으로 승격하고 은변 유니페이 플랫폼에 의탁해 전주 72개 상가에 127개 매장과 연동했으며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등을 망라한 전용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주 상무국 부국장 최경파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기간 주 상무국에서는 상업무역기업과 손잡고 홈팀과 원정팀 축구팬들을 위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판매 촉진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홈장에서 축구팬들은 유니페이 QR코드를 스캔해 10원 무료

0: 무작위 즉시 감면권 한 장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정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번 홈경기 때마다 교통은행과 함께 유니페이 플랫폼을 통해 일전으로 냉면 맛보기 우대권 꾸레미 2,000장을 발급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과 단오명절 소비 열조에 힘입어 전주 상업무역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상무부문 통계 수치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까지 전주 27개 중점 상업무역 유통기업은 루게로 판매액 3,360만 500원을 올려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각종 주제 판촉 활동을 50여 차례 펼쳤습니다. 명절 기간 숙박 음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였습니다. 120개 한도액 이상 음식 기업은 영업액 828만 원을 올렸고 전주 온라인 생활 봉사 소비는 동기 대비 10.2% 증가했는데 그중 숙박 소비가 동기 대비 42.7%, 음식 소비가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1: 두 당위 통전부, 두 공상업연합회에서 주 재정국, 주 세무국, 주 과학기술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 분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연변주 기업발전조력,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정책선전 강연 및 은행기업 협의 체결회의가 24일 주 정무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부주임이며 주공상업연합회 주석인 리수옥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부 직능부문, 금융기구, 민영기업 및 상회, 협회 대표 등 도하 100여 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주세무국 사업률꾼이 부가가치세법을 심층 해독했습니다. 주과학기술국 사업률꾼은 혁신 점수제 응용과 과학기술형 기업 인정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다섯 개 금융기구에서 차례로 특색 금융상품을 소개했으며 융자 자료 준비, 신용체계 구축 등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현장 협의 체결 절차에서 공상은행과 연변봄날 미디어 유한회사 등 10쌍의 은행 기업이 대출 여신 협의를 체결했는데 총액이 2억 8,806만 원이었고 단일 건수 최고 신용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관련 직능 부문 대표와 상업은행 업무 골간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기업 대표와 규정 부합 경영, 새 세법 적용, 자금 조달 실무 등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훈춘시 전야량미 가공 유한회사 책임자 리연매입니다. 우리는 훈춘에 있는 농업 관련 알곡 가공과 재배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난제는 계절성 자금 부족인데 자금이 따라주지 못하면 한 해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는 절차가 느리고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하면서 제때에 적합한 자금 조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형 영세 기업에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고 실속 있는 금융 지원은 단비와 같습니다. 연변 오독 된장 술 유한 회사 총경리 조리 소설함입니다. 양조 업계의 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주공상업연합회와 인민은행에서 농업은행과 연계해 우리에게 양조 산업 경영 주기에 맞는 보편 혜택적 소규모 유동 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해 자금 부족 문제를 제때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주당위, 주정부의 사포치에 따라 정부 공상업연합회 세무은행 협력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정기적으로 정책선전 강연, 융자 연결과 기업 요구사항 처리 활동을 펼쳐 량완 경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당의 통일전선과 민족사업 역사상 리정표적인 의의가 있는 대사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대한 법치 조치입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열 해독을 내와 법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법률 규정을 전면 관철 실시하며 법률 규정을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자르는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으로 전환하는 데 조력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 의의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에서는 민족사업을 깊이 중시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주선, 민족 지역 재반 사업의 주선으로 간주할 것을 선명하게 지적했습니다.

0: 얘기했고 민족 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해 당내 민족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이 포치한 중대 정치 임무와 의리법 임무입니다. 당의 20기 3중 전에는 민족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당정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류에 입각하며 헌법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단결 진보촉진법을 제정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의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것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을 전면 추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1: 1928년 12월 동북에서의 기치 바꿈 이후 국민당은 공산당인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연변의 당 조직은 중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공중앙은 류소기를 중공 만주성리서기로 파견해 동북의 혁명사업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1930년 1월 중공 만주성민은 왕경을 연변에 파견해 당조직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는 혁명 동지들과 연락하고 진보 인사의 엄호를 받아 교원 신분으로 향촌에 심입해 혁명 사상을 선전하고 당원을 발전시켰습니다. 같은 해 2월 중공 연변특별지부가 화룡현 천평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고 왕경이 서기를 맡았으며 중공 만주성미에 소속됐습니다. 중공 연변특별지부는 사업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 빈곤 농민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고리대 반대, 소장료 세금 채무 저항을 투쟁 중점으로 정하고 선진적인 농민을 당조직에 흡수했습니다. 이후 연변 각지에서 각종 군중혁명조직이 잇따라 세워지며 반제, 반봉건 투쟁이 폭넓게 전개됨에 따라 농촌혁명사업은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도현인은 무형문화재 장인정신을 고수하며 100년 기예를 이어온 장인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길림성 무형문화재 안도수 씨 철제품 제작기예 제4대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수십 년 내 그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철공예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과감히 혁신하며 전통 철제품의 실용성이라는 단일 속성을 과감히 타파해 100년 철공예의 새로운 예술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민간 전통 기예가 길림에서 벗어나 전국과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재의 철공예 작업실, 60이 넘는 수진재가 작업복을 입고 쇠로 룡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조 작업으로 부품들이 접착이나 용접이 없이 전통 수공예 맞춤 기술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진재는 철공예 장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에는 괭이, 가래에서부터 부모 세대의 철제 주전자, 철제 통에 이르기까지 수씨 철공예 제작기에는 4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장간에서 자란 수진재는 자연스럽게 철기 단조, 연마, 성형의 모든 공정을 익혔습니다. 젊은 시절 연변의 마른 명태와의 우연한 만남은 수진재의 창작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림성 공예미술대사, 길림성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연변에서는 참붕어라고 부르죠. 이 물고기가 저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건 참붕어가 아니라 그냥 조각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철공예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수진재는 본토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장백산 풍광, 동북 민속, 특색 미식, 겨울 풍정 등 본토 요소에 집중해 빙우 민송, 민속 물고기 조각품 등 일련의 경전 작품을 공들여 탄생시킴으로써 전통 철공예의 실용적 속성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2011년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에는 길림성 제3진 무형문화재 대표적 항목에 등재돼 길림성 무형문화재 판도에서 독특한 문화적 보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가 대대로 전해지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하고자 수진재는 가족에게만 전승되던 전통 모식을 타파하고 문화 전파와 보급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수진재입니다.
2: 24년 6월 8일

0: 2024년 6월 8일 8명의 전승인과 함께 장백산에 왔는데 그중에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쇠로 고추, 물고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 저도 기뻤고 그렇게 점차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진제는 또 무형문화재 철공예 작품을 가지고 국내 각종 문화전시회, 빙설산업박람회, 무형문화재 교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교하고 독특한 공예, 지역특색이 짙은 작품으로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길림성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얼마 전 수진제는 개봉에서 열린 중국 철공예 무형문화재 국제교류전에 초청돼 전국 업종 전문가 및 대학교 학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국제적 전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수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의 철공예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 일을 고수하며 기예를 잘 전승하고 또 본분을 잘 지켜 무형문화재의 심혈을 기울이렵니다. 저는 연변의 문화를 발굴하는 한편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며 국제 무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1: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조결국은 6월 23일 2026년 전주 중소학교 여름방학 사업 배치를 공포했습니다. 전주 의무교육단계 학교 여름방학 시간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보통 고중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0: 의룡정시 2026년 농촌 물공급 보장공사가 근을 착공됐습니다. 이민생공사는 10개 자연촌의 식수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3,849명의 농촌 대중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1: 훈춘 방천 풍경구에서는 근일 공고를 발포해 국가 무상헌혈 기여상, 조혈모 세포 기증상, 무상헌혈 자원봉사 평생영예상 수상인원들에게 입장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그 양로원에서 추수 한 분과 호리원 한 분 받아 드린다.
1: 네, 주방일꾼과 네. 간병인요.
2: 예. 네. 네. 그 다음에 나이는 그 60세 서울 하는데 60 한 20세 30세 초과하지 마면 좋겠어. 15부터.
1: 네.
2: 예, 그런 분을 요구를 한다.
1: 그러면 55세부터 63세 좌우까지 네, 예, 제한하면 예, 되죠.
2: 네. 예, 예, 예. 전화번호는 139 네. 4336
1: 네.
2: 1386입니다.
1: 연결입니까?
2: 예, 연결입니다.
1: 그래요. 잘 적었고요. 전 소식 기다려 보십시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계속해서

0: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예, 집중부근
0: 네.
1: 대외저축 4층 58평입니다.
0: 네.
1: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연계전화 136-3433-2636.
0: 136-3433-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예.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 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9개월 동안 사용하던 환자용 침대를 1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남북방향으로 된 집입니다.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중국 민속원과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북적현에는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60051-21번, 1560051-21번입니다. 네, 연결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과 간병인을 구합니다. 네, 나이는 55세부터 63세 사이면 좋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부근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네,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이 아주 깔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8번, 139-4339-4748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웁니다. 층수는 3층입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름에 남사를 가꿀 터밭도 넉넉하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고요.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이고 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외에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고요. 그리고 연길시 소형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0: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1: 덕분에 행복합니다.
0: 덕분에 잘 됐습니다.
1: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0: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1: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2: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농촌에 있는 빅돌집 합니다.
2: 네.
3: 집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2: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2: 네.
3: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2: 네.
3: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2: 네.
3: 가야강에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산의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2: 네.
3: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능이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면적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수고하세요.
2: 네.
4: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7: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2: 네, 두 아이가 있는 가정에
8: 다음에 지바시장 근처에 있어요.
2: 네.
8: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70평입니다.
2: 네.
8: 그리고 다음 한 채는 국대 고성 화원의 집인데
2: 네.
8: 7층 집에 1층이고 면적은 50평입니다.
2: 네.
8: 받을 가격은 15만 받답니다.
2: 네.
8: 연락처는 요빠빠.
2: 네.
8: 4473.
2: 네.
8: 3898입니다.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8: 예,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9: 모 양가원에서 보리원 구하시고요.
2: 간병인을 구하십니까?
9: 네.
2: 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9: 남녀로 네. 불문하고 괜찮아요.
2: 남녀 제한 없고요. 네.
9: 네, 제한 없어요. 전화번호는요?
2: 네.
9: 159.
2: 네.
9: 4433.
2: 네.
9: 2100.
2: 159-4433-2100번.
9: 네.
2: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9: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9: 네.

0: 연길시 중간천사적 견해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에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거나 세를 들여 합니다.
0: 네.
1: 집 위치는 대화원이고
0: 네.
1: 4층이며 43점 좀 넘습니다.
0: 네.
1: 네,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1: 연계 전화는 1394-3349-4745번입니다.
0: 네. 4339-4745번. 그래요.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지부판 정보를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집 위치는

0: 열람의 텐시쇼 73층입니다.
1: 네.
0: 예, 면적은 61평 좀 되고요.
1: 네.
0: 랭스 이팅의 남북집입니다.
1: 네.
0: 예, 집 근처에는 서학교 시중이 있고요.
1: 네.
0: 병원,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네.
0: 예, 랭기 집 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1: 네. 그래요? 네. 잘 적었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네,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기타 가전기물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2: 창업의 길을 적극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최근 연변대학부속병원 심혈관의학중심의 성헌모 교수가 이끄는 의료팀은 난치성 고혈압 치료에 경피덕 신장동맥 교감신경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새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기존 약물치료에 큰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희망을 제공했습니다.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고 기존 치료는 주로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의 혈압 조절은 여전히 원활하지 못합니다. 고혈압이 점점 젊은 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장년층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서 약물 복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으며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약물 복용 의지력 부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피덕 신장동맥 교감신경 고주파 열치료술은 신장동맥 주변에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정밀하게 제거함으로써 교감신경이 혈압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에게 한 번의 치료로 장기적인 리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약을 적게 먹고 안정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변병원 심혈관의학중심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규범화, 정밀화 진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 고혈압 환자들에게 더 높은 질의 다양한 의료 봉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일전에 연결시 부련회는 미니 서원 이루어주기 집중 전달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활동의 원만한 전개를 위해 연결시 부련회는 각 진, 가도의 부련회와 연합해 방문 혹은 전화 연결 방식으로 전시 32명 어린이의 미니 서원을 수집했습니다. 서적, 학용품, 옷 등 서원의 내용은 다양했고 연결시 여성기업가 협회의 애심 어머니들은 연결시 부련회와 뜻을 모아 마려워너치의 애심 물자를 마련했습니다. 전달식 현장에서 애심 어머니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아이들에게 건넸고 기대하던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날 활동에 참가하지 못한 어린이들의 서원 물품은 애심 어머니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사회 각계 애심 인사들의 관심과 사랑도 함께 전했습니다. 연결시 부련회 관련 사업 일꾼은 연결시 부련회는 계속하여 길과 화미, 애심 어머니 프로젝트에 의탁해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 지원 활동을 꾸준히

0: 이어가고 사회의 애심 동량을 끌어모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언정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길림 출입경 변강 검사 청력 고성리 출입경 변방 검사역에서 앞장서 구축한 고성리 통상구 홍색교양기지는 첫회의 연구학습단체를 맞이했습니다. 고성리 통상구 홍색교양기지의 첫 손님인 연길시 건공가도 100여 명 당원들은 공문 선전강연원의 해설과 함께 여러 전시구역을 차례로 참관하면서 통상구의 홍색 문화와 변강을 지키는 정신 전승 등을 깊이 료해했습니다. 땅건설 정신, 항일전쟁 정신, 항미원조 정신, 변강을 지키는 정신, 민족단결 등 다섯 개의 전시구역을 설치한 고성리 통상구 홍색교양기지에서 참관 인원들은 변강의 여러 민족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눠온 온정과 변강을 굳건히 지키는 변강 지킴이들의 봉사정신을 학습하면서 기층 사업일꾼들의 책임과 담당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나의 대호가 선전 강연하고 3급 연동으로 교학하는 모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성리 통상구 홍색교양기지는 고성리 출입경 변방 검사역 경찰들로 전문적인 선전 강연대를 묻고 총력, 역, 근무대 3급 연동체계에 의탁해 동상구를 학습 현장으로 삼아 참관 인원들에게 생동한 현장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성리 출입경 변방검사역 관련 경찰은 오늘 첫 수업을 시작으로 향후 경찰과 지역이 함께 홍색교양기지를 건설하는 기재를 보완하여 공문 미니 당수업, 변강 체험일 등 다양한 형식으로 통상구 홍색교양기지를 민심을 모으고 이민관리대호의 풍모를 보여주는 정신적 고지로 건설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더 많은 금융 자원이 여성 취업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도록 인도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청국, 전국부녀연합회는 최근 여성 취업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1층 강화할 때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해 1년에

목적성 있는 배치를 내놓았습니다. 금융자원의 투입 강도를 높이는 면에서 실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창업보화기지 등 창업단체 건설에 대한 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창업 대상의 착지를 위해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지역은 실제와 결부하여 창업담보대출 정책을 최적화하고 신용도가 량화한 여성 창업자에 대한 역담보 조건을 적절하게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여성 취업 및 창업의 다원화 용자 경로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여성 창업 기업이 채무 용자 도구를 등록 발행하고 공급 사슬 유가증권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보험보장기제를 건전히 하는 면에서 실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보험기구가 각 단계의 여성 수요에 따라 보험가입 질병 종류 및 연령 보장시간, 보험비용 등 요소를 최적화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네 가지 암 등 여성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 보험을 보급하고 피복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생육, 의료, 양로, 실업, 공상 등 사회보험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여성의 령활 취업 보험을 혁신하도록 지원하며 상업보험과 생육보험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봉사능력 건설을 강화하는 면에서 실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첨단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알고리즘에 내재된 성별 편견을 차단함으로써 고객 확보, 위험 평가 능력 및 대출 심사 비준 능률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용 대출 시장 봉사 플랫폼 등에 의거하여 세무, 공상, 부녀 연합회 등 여러 부문의 정보를 충분하게 통합함으로써 여성을 주도로 하는 경영 주체에 대한 신용 평가를 최적화하고 신용 대출 투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대출 위험 보상 기금을 설립하도록 격려하여 여성 창업 대출의 위험 분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향후 금융감독관리총국, 전국부녀연합회 등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시 의견 제반 사업의 시달을 서둘러 주동하며 경험과 방법을 제때 종화하고 보급하며 금융자원이 정확하고 강력하게 여성 취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하신 정보들 모두 잘 풀리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전화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원액과 명서방은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하나는 시간이 며칠 하지 않는다는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요 며칠 자음만 이용해서 특별하게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보온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싸지원액은 8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가격 한 각에 99원으로 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에 홍남광 치료의 길을 떠드린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광 치료의 길 거기에 남색을 더 가했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치료의 길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희귀할 정도로서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특수한 새로운 발명으로 나온 치료이기에 속하는데 다각도로 좋은 이런 이기가 따라갑니다. 황차 본 제품을 80각에 100각을 실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큰 우대활동 기회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명서방은 598원에 한각을 하고 있는데요. 30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남강 치료의 길을 떠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의 길은 홍강에다 남강 란셔 남색광까지 이게 또 보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특수한 치료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번에 홍광 치료의 길을 수여받은 분들 가운데서 너무 이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높고 효과가 좋다고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는 이런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난강까지 더 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각기관의 공능이 문란이 오고 저하가 오고 대사가 평형 상태에서 많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접수할 수 있는 600남이로부터 700남이 사이 홍강과 남강을 란셔광이라 말하겠습니다. 이걸 진을 벌어서 우리 세포에다 투입하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처럼 그런 공능으로 돌아가면서 정상 공능을 유지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지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예 저기 사지원에 요즘에 한 7개월 넘었었어요.
1: 아, 예, 예.
2: 예, 이거 쓰고 지금 여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만나기 힘든 이런 좋은 제품에 속할 겁니다.
2: 예, 특히 이거 쓴 다음에

0: 아, 위가 원래 나는 이 축소위염이라서 저는 몇 년째 많이 고생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되고 원래는 조금은 매운 거 먹어도 안 되고 좀 찬 거 먹어도 안 되던 게 지금은 매운 거 찬 거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아, 위가 좋아졌습니다. 위 점막 내부가 위산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상하게 돼 있는데 독소한 세포로 조성됐는데 그게 지금 투수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이 기관지에 항상 기침이 확 나고 목에 가래 그냥 끼고 예, 이래도 뭐가 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도 이러던 증세 있었는데 이것도 예, 지금 이거 쓴다면 어쩌면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 전력선 비달려서 이게 어쩌면 이것도 예, 어쩌면 오답니다. 한 10년 넘어 됐는데 야, 밤에 예, 딱 자지 못합니다. 밤에 6번, 7번씩 소변 보고 나 어떻게 잠이냐. 잠 못 자고.
1: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잠은 기본으로서 한 시간 내지 반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니까 잠잘 기회를 다 놓치게 되어 있는 거죠.
0: 예, 그런 게 지금 이거 쓴다면 요즘은 소변도 잘 나가고 예, 소변 차수도 요즘은 예, 하루 쓰다게 지금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1: 콩팥이 좋아지는 게 사지 원액입니다. 예.
0: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밤도 밤잠도 잘 자고 예, 아무 일도 없고 요즘은 이 전력선에 대한 비대에 대한 이런 약도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1: 큰 해결이죠. 예.
0: 예. 그리고 예, 특히 연달에 조금 나가 걸고 이렇게 된 맥이 없어서 걱정 못 하던 게 이거 쓴다면 예, 전신을 받았는데 인삼노경에 4배, 5배 된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1: 확실하죠. 써보니까 예. 알죠. 예.
0: 보니까 나 봤어 맥이 나고 다리부터 봤어 예, 나가 걷게 된 맥이 나고 다리가 많이 가위해지고 있죠.
1: 그렇죠. 다리 가까워지죠. 예.
0: 예, 야, 내게 이런 좋은 거 지금 이게 또 먹기도 얼마나 좋은지 약간 자꾸 달고 말기도 좋습니다.
1: 그렇죠. 빨아들이게 되면 금방 흡수가 되고, 예.
0: 예, 그래서 내 요번에 이 약에 특수하고 내 이게 또 그 홍남 그 치료기.
1: 치료기, 예. 이게 예. 좋은 기계입니다. 홍강 치료기보다 더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홍강 치료기, 남강 치료기에서 두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고 여기 완전히 공장 측에 선 서류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럼 저도 오늘 내 박식값 더 싸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이 우대 활동 가운데 홍남강 치료기까지 수여받게 되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사지 원액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쓰기 전에 항상 그 머리가 싱하고 혈압 자꾸 높음에 그리고 주요하게 또 위한게 또 소화해야 되고 소변이 빈번하고 이래서 이거 쓰게 되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저 지금 맞습니다. 맞더라만다. 벌써 얼마 있었는데 한 달 쓰기 전에 벌써 이 위가 소화 이 배가 굴러가고 울루시 국물을 자꾸 올라오고 그리고 아래 내리미도 못하니까 자꾸 냄새세고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예, 한 달 넘어 벌써 이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배가기 꺼지면 수분이를 가더라만
1: 그렇죠. 소화가 잘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예, 말씀합니다.
3: 예, 그래 자꾸 됐으니까 벌써 나사된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소변도 또 예, 더 쓰니까 예, 벌써 소변도 자주 떠들어갑니다. 예, 이 약간 이
1: 콩팥이 좋아지니까 예.
3: 내 마음에 그리고 이 다리도 시구시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 지금 없어.
1: 아, 콩팥이 좋아지니까 신주골입니다. 예. 예.
3: 그리고 하나 더 보통 건 이 눈약이 난 백내장 진단받았는데 야 눈이 항상 그래 뽀얗고 그다음에 이 눈에 눈물이 항상 글썽글썽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무식이 딱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오잖아. 하는 게 이거 다른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는 없는 게 아니라 썼는데 이게 또 면서방에 더 뚜렷하더라면 한다.
1: 면서방은 예.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예. 좋은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 합니다. 예. 이 햇볕을 시야하는 게 어둠이 햇볕도 깨고 또 댄스도 있다. 옛날에 먼저 저 그 가차를 다 봐도 잘 해보던 게 어둠이 먼저 봐도 예. 좀 제대로 하겠나만.
1: 예.
3: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품 내게 맞으니 이거 난 이번에 이 활동에 저기 참석하도록 해달라고.
1: 예.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확신을 갖고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중약 가운데는 내리 누르느냐 하고 얼리 뚫는 두 가지 천장내 하고

0: 항정신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상처 열을 쳐주고 간 단숨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변이 물을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혹시 이게 네. 조금 시간이 길다면 루산지수펠 같은 건 이거는 뭐 OTC 이렇게 복용해도 되는 제품이니까 이거 조금 한 주일 같이 복용해도 됩니다. 문제없이 치료 놓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변이 물을 수 있으니까 이거 미리 각오하라고 네. 제가 이야기하는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아닌 문제로 임시 나타날 뿐이지 치료 놓고 네. 복용 하면 됩니다.
1: 예, 잘 알았습니다.
0: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제주나 맞죠?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게 싸지원약 쓰는 사람들입니다.
0: 예.
3: 예, 저도 쓰고 내 동생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싸지원약 쓰니까 뭐니까 이전에 내가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소리가 아프고 그다음 다리 내리면 아픔에 이 무릎 관절도 영 아프더라마.
0: 아, 예.
3: 예. 근데 이 싸지 원하고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0: 종합으로 좋아질 예. 겁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혈압도 언정받고 심장이랑 다 좋아집니다. 어지럽지도 않고 머리가.
0: 그렇죠. 예.
3: 그리고 예 위장 개통.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위염도 있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항상 이게 예, 위가 아팠죠. 그리고 비장도 안 좋아가지고 조금 탄 음식이나 잘못 먹으면 막 이렇게 영 아프더라 말입니다.
0: 예. 예,
3: 불편하죠. 예. 그런 게 비장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예, 지금 탄 고기라며 탄 거라며 막 시원한 냉면이나 먹어도 이렇습니다.
0: 아, 예, 예.
3: 예, 예. 이렇게 싸지원액이야말로 예, 정말 효과가 아주 좋고 하여튼 대사연에서 나온 이 구복내기가
0: 최선에서
3: 예, 다릅니다.
0: 그렇죠.
3: 예, 대사연에서 인류에게 선물한 하여튼 다릅니다.
0: 최선의 선물이니까 예. 그렇죠.
3: 예, 예, 예. 그렇죠. 독특한 효능을 냅니다.
0: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동생도 쓰고 예. 내 동생은 이미 증후 왔지만 예. 이거 쓰므로 해서 예. 면역력이 올라가면 감기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어디가 여보나 이 특수한 활동에 그 뭡니까 홍광기 예. 남사기는 그 예. 기계를
0: 예.
3: 쌓려고
0: 그,
3: 합니다.
0: 아 그렇게
3: 그래서 예,
0: 예. 예.
3: 하여튼 특수하지요. 예?
0: 아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바스가고 우리가 쌓아가지고 쓰리 내 동생은 예, 전립선 비대로서 소변이 닫아가지고 참 고생 많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한쪽으로 싸지 원액 먹으면 그 다음에 이 남색 홍광기기를 쓰므로 해서 예, 아주 낫을 더 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시가 오늘 쌈에서 주님께 배달하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싸지원액 와서 1년 반 먹었습니다, 나는.
0: 예.
4: 싸지원액.
0: 아, 1년 반 썼으면 아주 현명합니다. 예.
4: 예, 이 싸지원액에 영양가, 이게 428가지, 이거, 우리 어느 거 보충하면 그 몇 개 째로 그 생물, 그 뭡니까, 영양제 보충하겠습니까?
0: 없죠. 예. 이게 유일합니다. 예. 이 제품 예. 유일합니다.
4: 아무리 뭐 채소고 과일을 먹어도, 아이, 사과를 지금 옛날 하나 먹고 지금 20개 먹어야 단단한다.
0: 그렇죠.
4: 그러니까.
0: 예.
4: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개까지 영양제 들어간 거 우리가 먹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루 이틀에도 1년 이내에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4: 이 먹어볼까요? 매일부터 남다, 이야기.
0: 아, 그럼요.
4: 예. 그리고 피부도 예, 이렇게 미용한 것은 어디가 미용했는게, 아니, 늙어봐도 무슨 미용이 있는가 없어요. 더 여기 있는가, 나 돼지피도 없다는 게, 뭐 어째 그런가, 본품으로 그렇게 했지. 그게 옳다. 그게는 이야기, 싸지 원해고, 이거는 세계에서 둘도 뭐 이게 싸지, 모래밭에서 자라는 게 돼서 이 영양가가 대단히 높아졌거나, 이거 뭐 얼굴이 미용, 얼굴 선생님 허위 머릿속에 젊어집니다.
0: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은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예, 나랑 예. 미용했는가 하고 어째 젠젠 늙어만 또 이렇게 고발지네, 내 그래. 그, 예, 기분이 좋지, 그렇게.
0: 그렇죠.
4: 이 약을 먹었나 선선한다, 그래. 예. 어, 그 약은 늙어만 우리 86승에 먹어대요 하면 이렇게 다 되겠구만.
0: 그렇죠. 오히려 되죠. 예. 나이가 예. 높을수록 더 효과성에 대해서는 또
4: 예, 맥이 나고 끼라고 또 머리 빠지지 않고, 예, 고파지게 하고 소비에 좀 이렇게 힘을 줘야 나갔습니다, 나는.
0: 예.
4: 이게 힘 아이들도 어서니 속도 이렇게 나갈까, 그 다음에 아이 고파지 좋아지는 게 됩니까?
0: 그렇죠. 고파지 좋아지니까 소비는.
4: 예, 알았습니다. 그래. 예, 그게 벌써

0: 힘이 있게 나갈까 사람 몸이 곰팥이 원기큼 드네야 사람 몸도 힘이 나고
1: 맥이 나고 아이고 너무 잘 일하고 계세요.
0: 예, 그러니까 예. 나 용도 쓴다 이야기는 이제 딱 먹고 이거는 누구까나 다 맞는 이야기 이야기라 말입니다 선생님. 그래. 예, 예 가만히 볼까 예. 예. 그래 이번 5대 학생이 그 무슨 좋은 기계 그리 좋은 기계 나부터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홍남강 치료이익이라는 게 이게 국제적 노벨상까지 받을 하버드 대학 연구 성과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예.
0: 너무 좋습니다. 이거 노벨상 받은 게임까지.
1: 그렇습니다. 예, 예.
0: 게 어디 아픈 데라 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1: 거기다 그 치료 방법이 딱 있습니다. 거기 딱 앉아서 그저 그거 코드만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을 자극해서 그 부분이 원래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좋은 버리 얼상식의 파하고 리면 두 얼향싱 두 개 그 측면으로서 좋은 게 있는데 이 파 자체가 일종 립자입니다. 그 립자가 네. 인체 피부에서 전달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사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0: 하루에 몇 분 합니까?
1: 그거는 하루에 두 번 자업하면 됩니다. 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예. 거기에 30분 자업, 30분 자업 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0: 하여튼 그게 별로 지키기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너무 우수합니다. 원래 홍강 치료이기 두 배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건 확실히 더 좋다는 건 의미겠군요.
1: 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 우리에게 차려집니다.
0: 알았습니다. 예.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예.
0: 알겠습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감각을 계속 예민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금씩 무뎌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시간과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없던 감각도 조금씩 생기기 마련이죠. 감각은 분명 화려한 불꽃을 일으키긴 하지만 무언가를 완성시키는 주체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완성은 결국 지루하고 고단한 작업을 거쳐야만 하니깐요. 그렇게 따지면 감각과 센스를 빛나게 하는 것도 어쩌면 모두 버티는 힘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죠? 성실한 하루의 힘을 믿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적 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선홍봄의 수필, 안개 속의 고향 마을입니다.

내 고향 도문시 량수벌은 특이하게 생겼다. 조선족 부락은 거개가 북쪽으로는 산기슭에 남쪽으로는 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량수 마을은 북쪽은 높이 쳐다보이는 언덕이고 언덕에 올라서면 먼저 넓은 벌이고 멀리 북쪽을 바라보면 그제야 산이 나타난다. 교원 사업을 할 때 장백산 아래 첫 동네라는 숭촌으로 유람 간 적이 있다. 그곳 지형이 량수와 같았다. 량수도 장백산 천지 주위의 마을 지형이 아닐까. 언덕에 올라서면 드넓은 량수벌이 한눈에 안겨온다. 동쪽편은 살구꽃에 잠겨있는 영화촌이라고 부르는 마을인데 해마다 꽃피는 계절이면 수많은 유람객의 길을 끈다. 연변의 유명한 화가 임천의 유화 작품에도 많이 오는 곳이다. 남쪽에 요요히 흐르는 두만강 후에는 허리가 동강난 대교가 엎드려 있다. 전쟁 시기에 고향이 겪은 무시무시한 사건을 견증해주는 어디서도 보기 드문 유물이라 하겠다. 지금은 유람지 유적으로 무수한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서쪽을 바라보면 유서 깊은 두만강이 기나긴 세월 모래를 날라 쌓아 만든 아득히 펼쳐진 만경대벌이다. 량수의 곡창이라고 할 만하다. 량수 마을 풍경은 또 어떠하더냐. 이른 아침 마을 뒤 높은 언덕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 넘실거리는 흰 안개 바다가 펼쳐진다. 량수 마을과 마을 앞 푸른 논 어데라 없이 흰 비단 같은 안개에 잠겨 보일 듯 말 듯하다. 몽롱미를 자랑하는 그 모습, 너울 쓴 첫날 각시마냥 어여쁘기만 하여라.

안개 속의 집집마다 울바자에는 나팔꽃이 피어나고 열콩이 주렁졌으리라. 뜨락마다 노란 호박꽃 피고 파란 오이 드리우고 푸른 파 이슬에 젖었으리 밤새군 도마도는 포기마다 매달려 빨간 얼굴 자랑하며 코 흘리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한 집 두 집 굴뚝엔 파란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마당에서도 풍로불을 피기 시작하리라. 안개 속의 고향 마을아, 너는 기지개 켜며 잠을 깨는 내 사랑의 여인 마냥 신선하여라. 안개 속의 고향 마을아, 너는 어찌 이다지도 어여쁘더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를 때에는 모름지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 마음속에 품은 사랑의 이유를 모를 때이다. 그러니 연인의 깊은 마음속이 똑똑히 보일 때 보다 알릴 듯 말 듯 몽롱하게 보이면 상상의 꽃노을에 감겨 더 아름다워 보이리라. 안개 속의 고향 마을도 그와 같이 신비롭다 하리라. 그대여 사랑의 이유를

굳이 찾아 무엇하랴. 까닭을 모르고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리라. 신비로움을 죄다 알고 싶어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참사랑이리다. 고향 마을아, 너는 내 사랑, 내 여인, 부디 길이길이 예뻐다오. 꿈에만 보이지 말고 내 앞에 신기루로 나타나다오. 그러면 이내 마음 천방지축 내 품에 얼싸 안기리라. 그리고 오래오래 흐느끼리라. 이 가슴 후련하도록.

을 보내드렸습니다. 작가가 그리는 량수벌의 아침 안개 속 풍경은 몽롱하고 신비롭죠. 안개에 잠긴 마을, 보일 듯 말 듯한 집들과 채소밭,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연기, 이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상대가 왜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안개 낀 고향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몽롱함을 하나로 묶으며 완벽하게 알 수 없기에 더 간절하고 아름다운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이 수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두 번째 작품 보내드립니다.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최선숙의 시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왜 이수입니다.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몽련으로 피고 싶어라. 꽃 중에 꽃, 묻꽃들이 시세 많은 자색을 갖춘 그 하얀 백몽련으로 피고 싶어라. 나비 꿀벌들이 오금 못 쓰도록 순백의 꽃잎을 펼치고 슬프도록 아련한 향을 바람에 조금씩 이르면서 몽련으로 향기롭고 싶어라. 명함.

명함장. 내게도 명함장이 있었다. 내 투덜거림과 내 아픔과 내 희노애락을 그대로 담은 명함장. 여긴 총성 없는 전쟁터, 부글거리는 화산, 혹은 봄비 맞은 꽃동산, 황금빛 단풍으로 아름다운 에덴. 원망도 가라, 미움도 가라, 응석도 설 자리 없다. 어머니처럼 인내하면서도 아버지처럼 꿋꿋이 존엄을 지키며 나의 눈물과 나의 서러움과 나의 즐거움까지 또박또박 박혀있는 너는 명함장이라기보다 내 인생의 기록부구나.

헤이 연변. 갑자기 연변이 떴다. 큰 땅덩어리 방방곡곡 친구들이 호북에서 광주에서 하남에서 꼭 우리 집에 와서 놀고 가겠단다. 준비도 덜 됐는데 고속기차 쌩쌩 차가용 척척 몰고 와서 반갑고 당황하다. 갑자기 와서 방이 없어도 변수가 생겨도 영하 20도 추위도 그들의 타오르는 열정 말릴 수가 없다. 아침 10시까지 늦잠 자던 외지 젊은이들 수상시장 구경에 새벽 5시에 나와 눈과 입이 바쁘다. 찰떡 한 입, 순대 한 입, 김치 한 입. 어제는 비암산 온천, 오늘은 공룡왕국. 몸이 하나인 게 아쉽다. 때가 되면 비빔밥, 보쌈, 양꼬치,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들이 뒤늦게 무사람들의 혀를 마비시킨다. 모아산 아래 민속촌에서는 엄동소란 속에서 황홀한 우리 민족 치마 저고리 떨쳐 입고 전국 방방곡곡 친구들이 너도 나도 공주 왕자가 돼 자신감을 뽐낸다.

들이 인터넷을 타고 폭발적으로 찾아와 하룻밤 사이에 중앙 TV에까지 얼굴 비춘 자랑스러운 우리 연변. 우리 민족 언어는 모르나 그냥 우리 음식에 반해서, 그냥 우리 옷에 반해서 보고 싶어 찾아왔다는 한마디에 기쁘고 자랑스러운 요즘 연변이다.

최선숙의 시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 왜 이수 보내드렸습니다. 굳이 꽃이어야 한다면은 단순히 꽃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넘어 자신이 추구하는 존재 방식을 몽련에 투영한 시입니다. 그리고

오래 남는 여운, 즉 깊이와 내실을 갖춘 삶을 꿈꾸는 것인데 강렬한 자아와 부드러운 여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성숙한 존재의 아름다움, 그런 몽련을 닮은 삶을 살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긴 시였습니다. 해 연변은 반가움과 당황스러움 사이에서 진심으로 자랑스러워지는 오늘날, 연변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시이죠. 이 시가 돋보이는 것은 부족함을 자랑으로 전환시키는 태도입니다. 방이 없고 준비가 덜 됐지만 그럼에도 찾아와서 우리 음식에 반했고 우리 옷에 반해서 왔다는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뿌듯하게 만듭니다. 알려지지 않아 외롭던 고향이 갑자기 사랑받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설렘과 자부심을 유쾌하게 따뜻한 어조로 노래한 작품이었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김민혜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복액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두골대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두골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도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398원 합니다. 한 가게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우대정책은 특수한 우대정책이 실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본 제품을 많이 얹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15곽을 사면 20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원래보다 15곽에 15곽이면 100% 물어넣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20곽을 드리니까 5곽을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양천은 현금권을 드리는 그 셈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알아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490원인데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계다면 원래는 12각에 12각을 드리면 100%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1,5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는 이런 차원과 비슷하지요. 특히 두골대는 구방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지간한 관절통은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렇게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서는 완전히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에서 전화번호를 말씀드렸는데요. 501-7755번에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많은 연세가 벌써 5, 60대 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전달되면서 기본으로서 와 이렇게 우수한 제품으로 해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하던 점들이 거의 기본으로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시게 되었고 그것도 황차 주무시기 직전에 3, 40분 전에 빨달라 한 번만 딱 빨아들이고 양치질을 하게 되면 그렇게 무난하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젊었을 때 기운처럼 정신이 나고 일신이 불편하던 점들이 모두 편하게 되었다는 점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2: 어째, 예, 머리가 흐릿흐분하고 이 녹음실 부주가 심했거든요.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고 막 바람이 이렇게 샥 하는 것처럼 소리나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맥이 없어서 꼼짝 못했습니다. 나도 안 맞는데 예, 어째 그런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 감기 듣던 차에 그래서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먹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반 시간 두고 시간에 두고 소리에 한 번씩 그래 먹은 게 오늘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맥이

0: 나고 정신하고 그리고 뭐, 저 머리가 맑아지고 해놓거나 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몸이 가빠지고 그리고 그런 저 어니까 걷지 못하던 게 걷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백년 장수 약이 돼 그런지 영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두발 팬도 그쪽만 아예 아픈데 없습니다.
1: 약은
0: 그렇죠. 쓰고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근데 이 약을 걸까 약을 먹으면 그냥 미를 자극해서 먹다가도 재부리고 먹다가도 재부리고 했는데 그걸 팬은 먹고 그런 게 위를 자극해야지 마사지 바르고 마사지를 할까나 얼마 좋습니까?
1: 효과 빠르죠?
0: 예. 난생이 아파 본 다리가 다 째지
1: 예.
0: 붓기가 다 내리고 아까 몸이 했다고 할까 활동 잘하고 이제도 그만 들어왔습니다.
1: 그렇죠.
0: 오늘 백년장수 아이러인들이 약이다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하니까 이 활대 조직이 그래서 좀 안 했을까 안 해서 그랬는데
1: 그렇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 연락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네,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기본 없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예, 백가방 구복해고 석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아, 이게 영효과 좋습니다.
1: 예.
3: 그거 무슨 한 번 그도 저녁에 잘 임시에 먹기만 하면은 온 한나루 예, 중요하고 뭐 어떤 건 세 번 먹으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1: 예, 그렇죠.
3: 그것보다 예, 그 효과 더 좋습니다.
1: 그렇죠.
3: 먹고 나서 한 30분 되면 예, 잠이 서로로 오는데 예, 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좋고 또 이게 혈압도절이 잘 되니까 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시루뭉텅 하던 게 골이 정신하고 이게 예, 영 좋습니다. 정말 70 넘은 다음에는 이게 예, 어른들에게 최고 약입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밤에 잠이 잘 오이 맥이나 하고 개구 소배 잡던 것도 좋아져서 한날 밤에 한번 일어나지 위도 좋아지지 밥을 잘 먹지 할까에 온몸이 가볍고 정말 이게 백세로인으로 가는 길에서 제일 좋은 약이라고 봅니다.
1: 인정할 수 네. 있습니다. 완전히 시름 놓고 복용하면 노인성 질병은 이로써 해결된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3: 예, 그리고 내 두건 패드 쓴다.
1: 예.
3: 나는 예, 차사골로 한 15년 전에 이 다리도 상하고 허리도 상해서 예, 정말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나 먹고 날까 예, 또 그게 다 도선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요거 예, 발라서 마사지하고 나면 영 시원합니다. 결국 일체 내 관절약을 먹어봤는데 다 위를 상한다. 근데 이거는 위를 상하는 게 아니라 밥이 맛있습니다.
1: 그렇죠.
3: 예, 마음 놓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예, 이게 다리 아픈데나 얼마 이게 정말 다리 아픈 게 정말 애난다.
1: 그렇죠.
3: 그래서 손문 조금 걷어에 한 1위쯤 걸자해도 다리 아프고 아이 좋고 허리 아프고 이랬는데 우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지금 이런 밀고 댕기는 술기를 우수고 있습니다.
1: 예.
3: 채소 살라.
1: 예.
3: 영복이 구차한다.
1: 그렇죠.
3: 그래서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면 이랬다. 걔네 예. 두 얼패를 소개했는데 우리 언니 잡순 것도 예, 어전에 이 무릎과 허리 관절이 하다는 또 허리를 이렇게 펴야 갔다.
1: 그렇죠. 원래는.
3: 예. 근데 어전에 아이 그래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때 있을 때 우리 언니도 배달 받고 나도 예, 이 백사방과 이거 다 배달 받으려 합니다. 두걸 패를.
1: 그렇게 하셔.
3: 그래서 나 한 개입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 실천 가운데서 충분하게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3: 네, 그건 치워야입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4: 예, 저도 두월 됐으면 한단다.
1: 예.
4: 은전의 한 개가 한 석 달 좀 아이 썼습니다.
1: 예.
4: 예. 예. 이 20여 년 전에 차사고로 인해서 예, 진짜 이 차에 창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백날 동안 누워서 일어도 못 나.
1: 심각할 정도로서 다쳤네요. 예.
4: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 가 검사할까 크게 모병 없다는데 그래서 그도 집에 와서 약 먹고 이러면 되겠는가 했는데

0: 전화를 딱 누워 이러면 그때부터 막 소리 나서 그래서 집에서 막 부축해서 일어나 밥 먹고 그래서 이랬다 말입니다. 진짜 영심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래 모두 얘기하는 게 그 꽁지삐 꿈이 났다니 그렇게 얘기하다가
1: 미치거리 꿈이 났다.
0: 그래서 치료 많이 했습니다. 치료 많이 했고도 이 품앗은 환자처럼 다리 질질 꿇고 진짜 딱 풍하풍 이렇게 사는 환자처럼 그러다 이래저래 치료해서 나섰습니다. 많이 나서서 나가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아먹으니까 그런지 그게 다시
1: 도지더라
0: 말입니다.
1: 큰일이죠.
0: 다시 도지가지고 소리 나가 활동하자 무릎이 아프지 허리 아프지 없지 힘든지 이 지급 계단 오르기도 힘들지 그래서 내 방송 듣고서 이 투어 테레토피에서 써봤는데 진짜 이게 너무 좋습니다.
1: 그럴 겁니다.
0: 약 먹으면서 이 발은 아픈 부위를 이래
1: 바르고 마사지해서
0: 떼가지고 이래 연골에 마사지를 해서 이래 문대고 이래까 얘 진짜 영 좋습니다. 지금 이미 아예 아픈다.
1: 그 큰 해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린에 다시 떼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어지간한 약을 써도 말 듣지 않는 이 제품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믿음성은 기본으로서 완전히 믿음성 있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0: 예, 진짜 완전 좋습니다. 이거 써보니까.
1: 그렇죠.
0: 그래도 어디 이 배부위 경추도 아파서 그러면 그 경추 거기다가 또 발라가지고 이래 마사지 해주고 얘 무릎 허리 어디 아프면 배부위 아프면 그거 발라가지고 이래 마사지 하면 얘 그래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훅훅훅 내놔면
1: 그렇죠.
0: 진짜 예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어쨌든 이거 나는 그냥 쓰겠습니다. 약을 그냥 쓰기로 해서 예 지금 하이도 좋지 하니까 조금 더 배달받아 그냥 써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0: 예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1: 부작용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소화계통 비롯해서 간 콤파스 도화수계 때문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치료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너무 훌륭하게 완미하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전화입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도 두고패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저는 어땠었는가 이 무릎 관절이에 영 심했댔습니다. 이 엔딱 다리는 예, 물이 왔댔습니다.
1: 아, 물이 찼죠? 예, 예.
3: 예, 물이 찬 게 예, 그때 영 대대 부서서 바로 서지도 못하고 벌벌 뛰어야 되냐.
1: 예.
3: 그래, 이제 후에 저기 병원에 가서 이거 찜질하고 두루 이래, 이제 물이 가압되다.
1: 예. 예.
3: 그런 후에도 몇 번 없대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이 다리 무릎 비가 좀 변행했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래, 이게 승계를 얼마 때는 얼마 아픈지, 이래다가 선생님이 이 강걸 주고 두고 벨 좋다는, 이게 또,
1: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예.
3: 그런 거 받았다가 선생님 말씀 믿고, 이거 승계가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같을 때.
1: 그럼요.
3: 이거 예, 저는 두고 벨을, 이거, 그 고약을 마사지라고 바르고, 마사지라고 바르고, 먹는 약을 먹고 할까? 이거는 거의 두 달 씁니다.
1: 예. 예.
3: 그런 게 이 무릎이 많이 낫지 않습니까?
1: 그렇죠. 큰 해결이죠.
3: 예, 예. 통증이 나던 게 그 통증이 약간 가셨을까?
1: 예.
3: 신계를 오르는 게 이전 보고 많이 허랍니다.
1: 그럼요. 예, 예. 예.
3: 그래서 저기 이번에 또
1: 두 달이니까 이제 예, 그거 한 세 배 이렇게 쓰는 사이에 가면 많이 거의 오해할 정도로 좋아지게 돼 있을 겁니다.
3: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이 고약이 얼마 다른 약들은 저만 써도 예, 먼저 말씀한 분들처럼 일 대대 상해서 도무지 먹을 수 없을 때.
1: 예.
3: 예. 그런데 이거는 먹을수록 예, 일 돋고 밥맛이 나고 예,
1: 예.
3: 이 저 무릎이 간절히 영 좋을까 얼마 좋은지
1: 모르겠습니다.
3: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까 저는 이거 좀 이 나왔을 때 계속 쓰길래 해서 이번에 활동에 상관해서 싸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활동이 특수합니다. 많이 현금권을 얹어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이용만 하시겠다면 관절통 때문에 마지막에 노래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이 그 때문에 장수를 떠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재호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논인이 들어서서 빠른 속도로 노화가 골격이 노화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를러 구셀러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벌써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골격통을 해결해주면서 기본으로서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내가 마음대로 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골격을 완매하게 갖추는 여기에서는 이 제품이 알아주는 좋은 제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임상 실험을 거쳐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지금 발명 특허를 받자면 제일 치마로 뭐 1, 2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4, 5년 가지고 충분하게 임상 실험을 거쳤고 그리고 한 개 병원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몇 개 여러 개 산자 병원에 이런 그 임상 실천을 거쳐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발명 특허를 받은 좋은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투골테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외용을 결합한 이런 제품 자체로서 특히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 성분으로서 칭펑텅 그리고 진주, 방귀 이런 복합 성분으로 조성돼 충분하게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절통은 이제 위에서 그 펜토르 이야기를 제일 시작에 말씀 그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관절염을 해결해주는 데는 여기에 제일 중국 발명 특허를 받는 그 근거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줄에다 여러 가지 풍습으로 오는 관절통을 해결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어려운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첫 줄에 이런 서술이 있다는 건 우리가 믿고 쓰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관절통 가운데서 뭐 어떤 분들은 경추로부터 시작해서 어깨, 요추 그리고 무릎관절, 고관절, 발목 뭐 어느 관절마디든지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연적으로서 노화 과정에서 골격이 노화는 많이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서 동통으로 전달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여러분들은 기본으로서 집에만 앉아있거나 혹은 또 뭐 바깥 출입을 많이 절제하거나 텔레비만 앉아보거나 침대 눕기 좋아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투골테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사람이 건강은 어디에서 보는가? 걸을 때 휘파람

0: 소리가 생생나게 걸린다면 저 사람은 장수가 문제, 백살이 문제 없다. 이 정도 끝이 많은 분들이 열어나게 돼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백다방 구보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빈칸이 썼다면 없던 게 성성됐습니다.
0: 와, 그게 큰 해결입니다. 이게 강한가 예. 콤파츠 도와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요.
2: 예, 그 콤파츠 나빴을 때 눈덩이 다 붓기고 그냥 눈덩이 그냥 옆구리 무지감이 아프고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습니다. 콤파츠도 도와줘서.
0: 아, 큰 해결이죠.
2: 예. 예, 키스라피에 어떤 것도 잘 되고, 예, 키도 잘 들리겠습니다.
0: 예.
2: 예, 키도 더 잘 들립니다.
0: 아, 콤파츠 좋아지니까 키가 잘 들립니다.
2: 예, 김이 부익해 보이던 게 바가지는 감매고 담을 못 따는 게 담을 잘 담아.
0: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구기사를 비롯한 성분이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게 큰 효과죠. 못해지 못해지지 눈에 내서 밝아진다는 게 이 약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2: 예, 그리고 예, 선생님 이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혈당 조절이 용 잘 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원래 서두에 펜털에 말씀드렸지만 혈당, 혈압 조절에 모두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옳습니다. 혈압도 다 정찰고, 예. 그래, 이렇게 혈당도 정찰가나 선생님, 받아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2: 네,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백사방 구복액에 대해서는 이 제품 자체가 벌써 출처가 과학기술 집단에서 로령화 시대에 응해서 여러 많은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약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소화계통이 좋아지고 콤팥이 좋아지니까 귀가 잘 들리고 여기 또 구기자를 비롯한 경락이 잘 소통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눈이 잘 보이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정신이 나고 귀에서 소리라도 문제가 해결받고 머리가 너무 빨리 해서 걱정되던 게 밑으로부터 나오는 검은색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면역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백자방 구복의 한 가지 제품으로서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겠다면 주무시기 직전에 3, 40분 간격을 두고 이 제품을 빨대로 빨아들이고 양치질을 하게 되면 드시기도 편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드시라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건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아주 드시기도 편리합니다.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고온 처리하신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유효기가 내가 48개월치를 쌓아놔도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가 48개월로 된 구복액 제품 자체는 이 제품이 거의 처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국가약전에 올랐습니다. 모든 약이 국가약전에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리고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아주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져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전제적으로는 당신이 아주 깊은 잠을 주무셔야 담즙을 제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로 됩니다. 밤에 온 낮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을 하고 난 이 피를 누가 건사하는가 하면 밤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간에서 간주장의 피를 들여옵니다. 그런 다음에 간에서 이 피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 전제적으로는 역시 당신의 깊은 잠을 주무시는 이것을 전제적으로는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여기 그 효과가 여기에 공능주치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을 해결한다. 정신이 나지 않고 신체가 허약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우수 성분들은 간을 도와주고 건파츠를 도와주게 돼 있고.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이게 다리가 무릎 관절 허리부터 아래 막 저리면서 야 통증이 심한지

0: 그래서 이 두고 패를 썼는데, 야, 이 형 말 잘 들은다만.
1: 그렇죠.
0: 허리 지금 어디는 봉양한 지 한 달 걸렸는데, 지금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 전기처럼 막 이렇게 썰어진 게 뒤지지 못하겠다만.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나사졌다만.
1: 예.
0: 이제 그래서 바닥 쓰면서 몇 달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1: 기본으로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관절통이 해결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해결인데요. 예, 예. 그렇죠.
0: 어떤 약을 써도 말아야 됐더라면 돼.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0: 근데 요 약에서 마스크 드렸다면 지금.
1: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완전히 실험 넣고 쓰면 됩니다.
0: 예. 예. 지금 굉장히 안심하고 지금 정석과 좀 써보자고 있습니다.
1: 예. 구복하고 위험 결합됐으니까 선택할 만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0: 예. 선생님께 소개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토닥 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진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위생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송이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바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정직한 토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작은 토끼 토토가 살았어요. 토토는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착한 아이였죠. 어느 날 토토는 숲길에서 아주 예쁜 나뭇가지 장난감을 주웠어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었지만 주인이 찾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그냥 가지고 놀아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토토는 주인을 꼭 찾아주고 싶었죠.

총리를 숲 곳곳을 돌아다니며 물건 주인을 찾았고 마침내 그 장난감을 잃어버린 사슴 친구를 만났죠. 사슴 친구는 정말 고마워하며 토토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렇게 토토는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또 정직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더욱 소중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제나 사랑을 받고 믿음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너랑 나랑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상생활 위생상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려면 무엇보다 생활 속 위생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몸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먼저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는 옷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밖에 먼지와 세균이 옷에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안으로 그대로 들고 오지 않는 것이 좋답니다. 또한 하루 한 번은 꼭 세수를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해요. 피부에 묻은 먼지와 루페물을 깨끗이 씻어내야 말끔하고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너무 길게 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한 위생습관인데요. 긴 손톱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숨어있기 쉬워서 음식을 먹을 때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때 손톱을 정리해주는 습관을 꼭 들여보도록 하세요. 이런 작은 생활 위생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감기나 배탈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언제나 깨끗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도 바른 위생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것을 길게 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은 세균이 숨어 있어서 제때 정리해줘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참말 좋아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숨어 있어서 너무 길게 기르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손톱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송이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송이예요. 집에서 숙제를 할 때 자꾸 집중이 흐트러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데 자꾸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별이 언니, 도와주세요. 송이 친구, 이 숙제할 때 집중하기 어렵고 자꾸 딴 생각이 드는 마음 정말 이해가 갑니다. 모든 친구들이 한 번쯤 겪는 고민인데요. 별이 언니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숙제할 때 장난감과 스마트 기기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두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동안 먼저 숙제 끝내고 놀자라고 스스로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조금만 참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집중이 생긴답니다. 숙제를 먼저 끝내고 마음 편하게 노는 것이 훨씬 즐겁고 후회도 남지 않아요.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길러질 겁니다. 네, 송이 친구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의 마음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바람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시원한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면 기분이 상쾌하죠. 도대체 바람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람은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햇살을 많이 받는 곳의 공기는 따뜻해지면서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자리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바람이랍니다. 바람은 구름을 옮겨주고 꽃가루를 퍼뜨려주며 자연 곳곳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꼬마탐정 친구들, 다음에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춘영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빗방울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과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결

울퇴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퇴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

0: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괴의 평생 유감이라면 아들 추수가 여직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후에 전전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고 몇 달 일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몇 년 전에는 횡재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다가 공안에 의해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그때 3만 원 넘게 날렸는데 그것은 아내 양춘아가 로게 몰래 아들에게 입금해준 것이었다. 서른을 넘긴 지 한참이 되어서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인터넷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부엉이처럼 밤낮이 뒤바뀌어져 있었고 밥 먹는 시간도 대중 없이 제멋대로였다. 추록에는 매번 일 나갈 때마다 아들이 들어있는 방쪽을 흘겨보며 애간장에 타서 연신 한숨을 내쉬곤 했다. 로괴는 반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지만은 또 평생 동안 농촌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공농 일체가 곧 그의 신분이었다. 그는 자주 꿈에 서광화학공장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 세월은 그의 젊은 날에서 가장 폼나던 시절이었다. 특히 왕대룡 스승의 제자로 된 후 그도 공장에서 꽤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되었다. 왕대룡은 송풍기를 수리하는 8급 기술자로 일솜씨가 전 공장에서 엄지로 꼽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기배가 닿지를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나 왕대룡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룡 스승이 그를 남달리 보게 된 것은 그의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믿음직한 성품과 스승에 대한 담없는 존경 그리고 깍듯한 레이가 한몫을 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스승에게 돈물을 받아와서 차를 우려놓았으며 공구들을 미리 챙겨주었고 수시로 심부름을 다니었다. 하우고 도시락을 싣고 뒷거두매를 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수시로 심부름에 응하는 그러한 것들은 제자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1년이 지나서 왕대룡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공장 정비계의 맏형인 왕별행에 이어서 그는 둘째 용으로 불리한다. 사부가 불행하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둘째 용보다 더 굉장한 벼로인 신내린 귀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1988년 말에선 송풍기 대정비 때의 일이었다. 임무를 20일 내에 완수해 새로운 한 해의 멋진 출발을 보장해야 하였다. 각 정비조들에서는 모두 연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그의 자신도 너무 바빠 미처 각 작업조를 찾아다니며 검사하고 독려할 여유가 없었다. 시 운전하는 날에 가는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시동된 기계 설비에 대고 청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신내린 귀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날개 바퀴가 편이 되지 않으면 틈새가 크게 벌어지었고 시간을 다투며 대충하여서 라사가 느슨해지거나 기계 내부의 부싱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은 등등의 문제였다. 결국 로게가 대로리 장애고 등 오랜 기술자들을 데리고 꼬박 이틀 밤을 패가면서 일을 해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로게 능력의 맛보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더욱 로게를 소문나게 한 것은 1991년 국경절을 앞두고 공장에서 국경 42주 내내 헐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산에 돌입을 했을 때였다. 현장은 말 그대로 열기로 후끈후끈 들끓고 있었다. 로괴가 송풍기 작업장에 들어서니 귀청을 찢는 듯한 송풍기의 굉음 속에서 미세하지만은 어딘가 유달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가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멈춰! 빨리 멈추라고! 그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깜짝 놀라 그가 미친 줄로 알았다. 작업장 주임이 다가와서 그를 밀치며 경고투로 말했다. 로게, 우린 다 거쳐 임무를 완수해요. 생산에 지장을 주었다가 당신이 그 책임을 질만한가? 이는 순식간에 로괴의 외고집을 건드려 놓았다. 그는 손으로 거대한 소음을 내는 송풍기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주임, 저의 목을 벤다 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송풍기의 날개가 이미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부러질지도 몰라요. 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일게요. 결과는 로괴가 짐작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대로부터 귀신 로괴란 별명이 서광화학공장에 쫙 퍼지었다. 그 세월에 매번 연말 대정비 때면 그는 전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건적인 인물로 되었다. 아쉽게도 몇 년이 안 되어 국유 기업 계획이 실시되었고 또 몇 년 지나 로괴는 정년 퇴직하게 되어야 한다. 주로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공장에서 영예 증서와 상장을 한 박스 꽉 채워 가져왔다. 첫 몇 해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집안 정면의 벽에 걸어두고 매일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어느 날 밤 그는 또 슬그머니 그것들을 떼내어 어딘가 숨겨두었다. 그날은 마누라와 함께 구치소에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이었다. 도말할 것 없이 부자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문을 닫자마자 길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시종 말 한마디 없던 로괴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아들은 이런 일이 있을

0: 줄 미리 짐작한 듯 어느새 몸을 피해 양천하의 뒤에 숨었다. 그 바람에 로그의 손이 아찔 사이도 없이 마누라의 얼굴을 후려치었다. 로그가 두 번째로 손을 쳐들었을 때 양춘아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앞으로 들이댔다. 영감, 오늘 아예 나를 먼저 때려 죽이시라요. 아니, 배짱 있으면 아예 우리 모자를 다 때려 죽이든가. 양춘아는 이 외동아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싸왔었다. 반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고 부자집 아가씨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다.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도 쫓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떼시극을 챙겨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별로 달가보지 않았고 쩍 하면은 성과를 부리고 나였다. 그래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평생 아껴모은 돈을 아들이 부자집 도령처럼 예쁘게 쓰도록 냅두었다. 아들은 먹는 것도 영양이 있어야 하고 입는 것도 브랜드여야 하였다. 주록에는 여지껏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아왔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철부지 때를 벗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겠지 믿었지만은 아들은 여전히 그 시기 장식이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로그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푸르딩딩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듯 그를 쏘아보는 양촌을 가리켰다가 다시 그려 몸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양촌아, 당신 지금 로망이 들어 아이를 그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는 먼저 마누라를 향해 와락구함을 지른 후 다시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리라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조만간에 사회의 화근이 될 거야. 응, 이놈아. 방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허약한 몸매를 꿋꿋이 세우고 추록이 앞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었다. 양춘아는 어느덧 아들의 등 뒤로 밀려갔고 그들 부자가리 서로 대치하게 됐다.
1: 아버지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0: 아들은 다짜고짜 주로계를 향해 도우절을 걸었다. 어투는 표독스러워졌고 얼굴 표정도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1: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스스로는 모르죠? 에? 그냥 벽에 걸려있는 저 따위 너저란 종이조박밖에 없잖아요. 종이조박! 그것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에?
0: 아들은 영예정서와 상장들을 개똥나무리듯 하찮게 보았다.
1: 신에서 40년을 굴려도 벼슬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에? 누구처럼 능력이 좋아 권세를 잡고 이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줬더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에? 쭉 하면 공장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허풍을 치면서 귀신 녹여요 하더니 왜 시골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에? 공장에서 아버지를 아예 거들떠 안 보고 버린 거죠. 에? 이런 결과일 줄 알았더라면 당초 신호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저들은 못났다고 하는데 알려줄게요. 예? 잘 들으시나요? 아버지를 담아 출세를 못한 겁니다. 다 이 가정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0: 아들은 흥분된 나머지 팔까지 휘둘러 대며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을 깡그리 쏟아내린 듯한 태세를 보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추록에는 아들의 눈빛 속에서 무관심과 절망을 읽어냈다. 그는 그 눈빛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 눈빛은 그로 하여금 한없는 실망 속으로 빠져

제들게 했고 서운함과 더불어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했다. 애당초에 그에게 추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지 그도 알 수가 없었다. 정말 큰 웃음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아들에게 어찌 추수의 경지를 바란단 말인가. 주록에는 그날 밤으로 용의 정사와 상장들을 벽에서 떼어내어 다시 그 당년 도시에 들어갈 때 들고 갔던 낡은 농나무 상자 속에 담아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와서 그것을 모두 어딘가 버릴까봐 자물쇠를 잠그고 침대 밑 구석 쪽에 밀어넣었다.

수록이가 20살에 시골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그에게 농산일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모작표와 이모작표를 재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절기, 파종, 김매기, 배토, 시비까지 상세히 가르치었다. 마치 그가 종당에는 시골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한 듯, 이 또 그의 마음을 일찍이 묶어두려는 듯 서둘러서 매파를 내세워 동네방네에서 양귀비로 널리 소문난 양춘아와의 혼사를 성사시켰다. 그 시절의 양춘아는 원근에 모두 탐내는 처녀였다. 도시에서 정식 직장을 가진 미남과 향진의 교사 그리고 부대의 군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 청문하는 바람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하루하루 미루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후에 추록회가 공장에서 해마다 선진으로 뽑히고 제법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에게 시집 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었다. 추록회는 비록 40년간 서광화학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해왔지만은 고향 땅에 대한 미련은 시종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니 40년간 집채 기숙사에서 살다가 부모가 선으로 세상을 떠난 후 도시에서 집을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을 버리고 퇴직을 하면은 귀농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다. 그는 자신이 보은한 도시보다 시골의 밭과 거기에서 자라는 곡식 그리고 현숙하고 부지런한 마누라 양춘아에게 속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었다. 초중을 졸업하자 부모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글자를 뜯어볼 수만 있어도 인테리에 맞먹었다. 그리고 고중에 다니려면 멀리 현성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령을 재배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소설 귀신 로그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똑같은 레시피와 재료로 만든 요리지만은요,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안 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먼저 김희자의 외갓집 된장국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외갓집 된장고 김희사. 여보, 오늘 외갓집 된장국 좀 끓여줘. 누나, 오늘 외갓집 된장국이 생각나는걸. 외갓집 된장국은 우리 집에서 지금도 자주 찾는 식탁의 메뉴로 됐다. 맹물에 된장 두 숟가락 풀어두고 시래기에 감자를 듬성듬성 썰어두고 한 소끔 끓이면 외갓집 된장국으로 되는데, 오늘날 명절 끝자락이 되면 다들 시원하게 해장이 된다고들 입을 모으며 그릇들을 비워내곤 한다. 실은 나의 기억 속의 외갓집 된장국이 아니다. 그 맛을 내보려고 나는 어깨 너머로 배워온 기억을 더듬어가며 신용을 해본 것이지만 위숙모표의 외갓집 된장국 맛과는 비교가 안 된다. 어린 시절 나는 겨울방학을 시골에 있는 외가에서 보내곤 했다. 외갓집에는 외삼촌네 자식들만 해도 여섯이나 됐고 외할머니, 증조할머니까지 계셨는데 외삼촌이 가문에서 장손으로 되다 보니 어른들의 생일이나 설 명절이 되면 로할머니들을 찾아뵈러 오는 일가들이 의례 많게 됐다. 무릇 손님이 오면 철없는 애들은 덮어놓고 좋다고들 동네에 방네 떠들며 자랑을 했고 노인들도 각기 자기들의 살붙이들이라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외숙모의 경우는 다르다. 오는 손들이 한결같이 시자 붙은 손님들이라 썩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다. 가는 손님 뒷꼭지가 예쁘다는 어려운 세월에 손님들은 짓궂게도 며칠씩 묵어가곤 했으니 팍팍한 살림을 맡아보는 외숙모로서는 오죽이나 답답했으랴. 그이는 그런 내색은커녕 아이들 손님들까지도 살갑게 반겨주셨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식사 때였다. 식솔이 한 12명을 웃돌았는데 우선 왕할머니와 외삼촌을 비롯한 큰 손님들은 큰 쪽상을 마주한 채 빛이 잘

할머니는 창문 쪽에 자리를 했고 다음 외할머니와 작은 손님들은 작은 쪽상으로 그 다음 자리를 차지했으며 기타 식구들은 네 귀가 다스러진 모난 장방형 식탁 두 개를 붙여 가마 쪽쪽으로 기다랗게 놓고 둘러앉았다. 반찬이란 고개가 김치류였다. 동치미로부터 영채김치, 배추김치, 파김치, 무김치, 그리고 깍두기까지 대여섯 가지의 김치들이 밥상 중간에 버젓이 자리하게 되면 밥이 올라왔는데 그 밥의 색깔은 밥상마다 각각이었다. 그때 명색이 쌀밥이지 입살에 잡곡을 섞었고 시래기 같은 나물까지 섞었는데 한 가마의 밥이라 하여도 밥을 뜨는 데서 쌀밥과 잡곡밥, 나물밥으로 가리웠다. 하얀 쌀밥은 뚜껑을 씌운 놋그릇에 담겨 가장 먼저 왕 할머니 쪽상으로 옮겨지면서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졌고 그 다음 잡곡이 섞인 밥은 역시 놋그릇에 담겨 외할머니의 밥상으로 올라갔으며 나중에 우리한테 차려진 것은 나물과 잡곡이 골고루 섞인 나물밥인데 범랑 소래에 담겨 올라온다. 그 다음으로는 흰 사기에 퍼런 두 줄로 사발 한 바퀴를 두른 밥그릇이 밥상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외숙모님의 밥그릇이었다. 그의 밥그릇은 쌀에 나물을 섞은 것이 아니고 나물에 쌀을 섞은 밥이었다. 마지막으로 된장국이 상에 오른다. 사람에 따라 한 그릇씩 챙겨야 하므로 외숙모님은 한참 장국을 떠야 했다. 그런데 국을 뜨다 나면 한 그릇 비우고 다시 된장국을 찾는 사람이 있게 됐고 그 뒤를 졸졸 이어 된장국 주문을 해 외숙모님은 거의 가마 쪽에 쪼그린 채 가마 밑창에 소리가 날 때까지 식구들의 된장국 시중을 들어주시곤 하셨다. 나는 아주머니 된장국 맛에 끌려 처가에 자주 오게 됩니다. 질부 음식 솜씨는 알아서야 한다니까. 손님들이 너스레를 떨 때면 외숙모님도 땀을 훔치시며 밥상의 분위기를 맞춰주셨다. 반찬이 부실하니 된장국이라도 많이 드세요. 얘들아, 국이라도 많이 먹어라. 외갓집 된장국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해서 참 맛깔스러웠다. 지어 푹 삶은 콩을 매수 만드느라고 으깨할 때 살짝 빗겨간 반쪽짜리 콩짝에도 입안에 들어가기 바쁘게 살살 녹아버리는가 하면 시래기도 숟가락에 휘감기며 별미를 더해준다. 아마 손님들도 그 맛에 매료돼 된장국을 더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때 외갓집의 주방은 정직한과 붙어있었는데 가마목 옆에는 자사올리는 물펌프가 있었다. 그 물도 지하수여서 엄청 깨끗하련만 외숙모는 국 끓이는 물을 꼭 물동이로 마을 뒷산자락에 위치한 약수터에 가셔서 이고 오셨다. 된장은 장독대에 가서 포우시는데 사발에 담은 것이 노란색을 띄었다. 그때 나는 외갓집의 된장은 콩처럼 노란 색깔인데 왜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는 된장은 물적하고 어두운 색깔일까 하고 생각을 했었다. 시래기는 배추가 속이 차지 않는 것을 음달진 뒷마당 처마 밑에 놓아두고 얼다가 마르다가 한 것을 들여다가 쌀 씻은 뜨물에 담가놨다가 헹구어 칼도마에 놓으면 벌써 시래기가 나른해지는 것이 알렸다. 샘물에 된장을 넣고 끓일 때 시래기를 썰어넣고 감자 몇 알을 채 썰어넣고 장작불로 푹푹 끓이면 시래기는 달큰한 맛을 내면서 된장과 감자는 잘 어우러져 외갓집 된장국으로 됐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외숙모를 칭찬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외숙모가 끓인 국은 참 맛있어요. 우리 엄마는 기름을 두고 해도 외숙모가 끓인 국이 더 맛있어요. 그러면 외숙모는 그래 맛있니? 국물은 샘물 떠다 끓이고 시래기는 집에서 심은 것을 얼며 마름해 해서 달큰하고 감자는 산골 감자라서 가루가 팍팍 나는 게 너의 심양 감자하고는 다르단다. 우리가 상점에 가서 사온 된장은 노랗지 않고 물정한데 외갓집 된장은 왜 그렇게 노란색이죠?
외갓집 된장은 숙모가 농사지은 것

것을 동짓달에 매수를 쏘서 그것을 몇 달 잘 띄웠다가 봄이 되면 된장 만들면 맛이 좋다는 날을 받아서 독에다 넣고 소금물을 풀어넣으면 된장이 되는데 너희들 상점에서 사는 된장하고는 못 비하지. 상점의 된장은 기름 뽑고 그 찌꺼기 뚜병으로 된장을 만든단다. 그러니 외갓집 된장에는 콩기름이 다 들어있는 셈이지 않니? 나는 두병이 무엇인지 콩으로 콩기름을 어떻게 뽑는지 아리숭했지만 외숙모가 만드신 외갓집 된장이 으뜸이고 외갓집 된장국은 오직 외갓집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락인을 찍어놨다. 내가 어른이 되고 숙모가 된 지금 옛날 외숙모님이 하시던 순서를 밟아가며 된장국을 끓였었는데 도저히 그 맛이 나질 않아서 고기 부치를 조금 넣었더니 된장 맛이 사라졌고 맛내기를 조금 넣었더니 시원하고 칼칼한 토장 맛이 없어졌다. 외갓집 된장국의 비결은 무엇일까? 어머니한테 물으니 너희 외숙모는 성품이 비단결 같단다. 매주를 띄워도 남들보다 잘 떴고 된장을 담아도 된장내가 동네 밖에까지 진동했단다. 비록 성품이 고운 것과 장맛이 좋은 것에 내재적인 관련성이 없겠지만 나는 그 참뜻을 비슷하게 알만했다. 정성이었다. 음식은 손맛이라더니 그것은 정성의 가리킴이요.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의 눈앞에는 외숙모님이 아려하게 떠오른다. 뼈를 에이듯 추운 엄동설 안에도 물동이를 인 여성이 총총이 뒷산 센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모습이며 마을 남 다 자는 밤에도 눈을 비비면서 연근 콩알을 고르고 고르는 모습이며 가마 및 아궁이를 마주하고 줄땀을 훔치면서 장작을 넣는 모습. 그렇게 상냥하고 자애롭고 자상할 수가 없었다. 정년 퇴직 후 나는 된장을 담는 답시고 매수를 만들었고 그것을 띄워서 된장을 담아봤다. 내 남편이 먹고 내 형제가 먹고 내 자식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아니가도 될 손을 한 번 더 놀리게 된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남편으로부터 외갓집 된장국이라는 주문을 받았다. 나는 확실한 외갓집 된장국을 끓이려고 친구가 준 달큰한 시래기를 녹여놓고 된장독에 가서 된장을 뜨는데 외숙모님의 인자한 모습이 된장향과 함께 떠올랐다. 샘물 대신 광천수를 솥에 부어넣는데 또 외숙모님의 옛날 국을 뜰 때 김에 서려 어렴풋이 보이던 현숙한 모습도 아련히 떠올랐다. 오늘 저녁 외갓집 된장국은 비록 무쇠솥도 아니고 장작불도 아니지만 내가 외숙모님처럼 가족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으니 제 맛을 낼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외숙모를 우러러 된장국 맛에 끌려가고 있는데 나를 외숙모로 부르는 조카들은 나처럼 나의 된장국 맛을 못 잊어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간다.

네, 음식은 손맛이요. 손맛은 정성이라고 하죠. 똑같은 레시피와 양념으로 만들어도 맛이 달랐다는 이유는요, 그 속에 손맛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최고의 조미료죠.

다음으로 리효영의 엄마 같이 여행을 가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엄마 같이 여행 가요. 리효영.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직장을 그만두고 3년 만에 고향 용정시 신화촌에 내려갔다. 맑은 공기와 느린 하루, 그리고 엄마의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 지친 나의 마음과 몸을 방치하고 싶었다.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나는 폐인처럼 별다른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눈이 오면은 아이처럼 신이나 집마당에서 강아지와 뛰어다니고 이따금 소시장 근처로 가서 커피를 사 마셨다. 커피를 사서 마신다면서 이 안 된다는 엄마의 잔소리는 배경음악으로 삼으면서 그날도 특별할 것이 없는 방치한 하루를 보내는 중인데, 엄마는 인터넷 쇼핑을 한 물건의 반품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반품을 해주면서 나는 3년 사이 엄마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로 바뀐 것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는 핑계거리에 묻힌 채 엄마의 환갑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엄마, 나랑 여행을 가줄 수 없어요? 반품을 끝내고 엄마에게 물었다. 효도를 하는 방법이 여행이 최고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도 하기 전에 말을 뱉어버렸고, 엄마와의 여행은 그렇게 핸드폰 어플에 뜬 나이 숫자 하나로 시작이 됐다. 엄마의 음악 세포를 위해서 쓴 168원. 목적지는 운남으로 정해졌는데 상해에서 운남 여강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 엄마는 비행기에서 그 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을 하고 계셨다. 의아했다. 비행기에서 핸드폰만 있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도 핸드폰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엄마가 핸드폰으로 하는 일은 단 몇 가지 뿐이었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았다. 즉 모두 인터넷이 있어야 가능하게 비행기에서 엄마의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었다. 엄마는 그동안 모든 비행에서 그저 오지 않는 잠을 청하며 무료한 시간을 억지로 때우셨던 것이다. 비행기 출발 20분 전 급급히 엄마 핸드폰으로 음악 어플을 다운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인지 물었다. 엄마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이름을 알려줬다. 하하하,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엄마가 아이돌을 좋아하다니 어쩐지 웃겼다. 엄마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 좋았을 텐데 뜻밖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급급히 음악을 검색하고 다운하는 법과 인터넷이 없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요즘은 음악을 듣고 다운하려면 년간 168원의 회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것은 비밀로 했다. 세상에 음악을 돈 내고 듣는 세상이라니 엄마가 알면은 아마 기절하시리라. 비행기가 하늘에 날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흐뭇해하시면서 음악을 듣는 엄마를 찰칵 카메라에 담았다. 비행기가 거의 착륙하기 전에 엄마는 나를 향해서 말했다. 음악 덕분에 이제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지겹지 않겠다. 고맙소. 익살스럽게 엄마에게 찡긋 윙크를 날렸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 내 효도가 너무 늦은 것 아니겠지? 나는 매일 엄마를 1%씩 알아갔다. 걱정 인형 딸과 모험쟁이 엄마. 엄마랑 여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엄마는 내 말을 귓전으로 듣기가 일쑤였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했다. 여행 중에도 계획과는 달리 갑자기 가기 싫다고도 하고 빨리 호텔로 가자고 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매일 아침 체크해서 날씨를 알려주고 옷을 많이 입으라고 해도 엄마는 늘 얇게 입고 문을 나서며 매일 오후가 되면 춥다고 하셨다. 이틀 동안 엄마랑 잔소리하다가 포기하고 셋째 날부터는 아예 가방에 여벌 옷을 하나 더 놓고 다녔다. 그 셋째 날 우리는 운남 여강에 있는 옹룡설산에 가게 되었다. 옹룡설산을 구경하려면 삭도를 타고 해발 3200m와 해발 3800m 두 개의 관광지가 있는데 나는 혈압이 높으신 엄마가 고산 반응이 올까봐 걱정이 되어 3200m 해발을 선택을 했다. 엄마는 처음에는 별말 없이 3200m 해발까지 올라가서 설산을 구경을 하더니 갑자기 3800m 해발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다. 3800m 해발의 관광지를 가려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표를 다시 사고 다른 경로의 길을 타고 또 40분은 올라가야 했다. 그때는 이미 오후 2시였고 거기까지 왕복 서너 시간을 하면은 날이 어둑해져서 산길을 운전해야만 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제대로 설득을 해보자고 다짐을 했다. 차에 타자마자 슬며시 이어폰을 꺼내들어 음악을 들으려는 엄마를 보고 나는 하려던 말을 처음으로 삼키었다. 내 예상과는 달리 해발 3800m에 올라가서도 엄마는 꿋꿋하게 심지어 삭도 타는 20분 동안에 나보다도 호흡이 자연스러웠다. 난 아찔하게 깎여진 산 아래를 보고 있노라니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만 엄마는 전혀 아무렇지 않은 기색을 보였다. 3800m의 해발답게 산 우는 바람이 차가웠다. 엄마는 5분 동안 둘러보시고 바로 내려가자고 했다. 나는 단전으로부터 또 무언가가 확 올라왔지만 다시 삼키면서 그저 그러자고 했다. 내려가는 삭도 안에서 엄마가 그랬다. 3800m 해발이 어떤 건지 와봤으니 됐다. 나는 엄마에게 환하게 웃어주고는 생각을 했다. 엄마의 아랑곳 하지 않은 모험정신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는 걸까? 엄마 내 효도가 정말 늦은 건 아니겠지? 오늘도 1%를 알아갔다. 표값이 절반. 운남의 유명한 관광지는 차로 입구를 들어가는 시장에 차 안에서 표를 구매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구매 창구까지 달려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파는 직원들이 우리가 빌린 차로 다가와서 엄마 쪽 차창을 내리면서 사야 했다. 처음 도착한 그런 관광지에서 표를 파는 청년이 물었다. 반값 표를 사시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네? 우린 학생이 없는데? 아, 엄마가 만 60세가 넘어서? 내가 반응을 하자 엄마는 얼싸 좋다면서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엄마는 이제는 모든 관광지에서 표값이 절반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듯 돈 절약했다고 좋아했다. 우리 엄마 서운하겠네. 인젠 노인대우를 받아서 서운하기는 내가 얼마나 기다린 일인데.

엄마랑 나는 깔깔 웃으면서 관광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여행하는 8일 동안에 반카페를 살 때마다 서운했다. 엄마 신분증을 손에 들고 우대표라고 쓰여진 표를 살 때마다 미안했고 또 그 표를 사지 않기에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고스란히 나를 기다렸다. 타지에서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분투하는 동안에 나는 엄마의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냈다. 왜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하고 벌었던 금년은 엄마의 반카페를 사는데 쓰고 있는 현실로 됐다. 엄마, 내 효도가 늦었나 봐. 그렇게 또 1%가 쌓여갔다. 엄마에게 커피숍이란.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나는 매일 도착하는 곳마다 커피숍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일쑤였고 그 일에 엄마는 무조건 동참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매일 사 마신다고 엄마는 나무라지만 그 동행이 엄마는 그다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처음 커피숍에 갔던 날 엄마에게 어떤 음료를 마실 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랬다. 난 차가운 블랙커피? 나는 또 웃음이 터져버렸다. 엄마는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줄여서 아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의 커피를 마시겠다고 했다. 쓴 커피가 입에 안 맞는 거라 했던 생각과 달리 엄마가 즐기었다. 맥심보다 쓴 커피가 더 맞다고 하시며 두리번두리번 하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8일 동안 매일 서로 다른 커피숍에서 엄마는 각기 다른 맛의 차가운 블랙커피를 마셨다. 나에게는 흔하게 익숙한 이곳이 엄마에게는 어찌 보면 오고 싶은 곳이 아닐까 싶었다. 젊은이들이 가득한 커피숍에 엄마는 발을 들이기가 어색하여 차창으로만은 건너다 결국 친구들과 맥심을 마시고 오는 하는 일상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아를 즐겨 마시었다. 커피는 아직 사줄 날이 많이 남았다 생각을 하며 1%를 저축해 두었다. 엄마와 여행을 하는 나를 보고 다들 대단하다고 했다. 쉽지 않은 거라면서 매일 나의 서운함과 미안함 그리고 엄마의 색다름을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그 마음은 하도 특별하여 그 어떤 표현마저 아끼고 싶은 그런 소중함이었다. 조심스럽게 해마다 엄마와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엄마와 떨어져 산 지가 17년째다. 20살에 대학으로 가면서 떠난 고향의 집은 방학 때나 연휴 때 잠깐 잠깐 가는 여행지 같은 곳으로 됐다. 독립을 하면서 나는 엄마의 속박 가운데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대로 해가면서 습관에 변했고 엄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익숙하면서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도 이제는 드라마나 게임이 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같이 여행을 해요.

어른이 되면서 부모님과 여행 가는 일이 점점 적어지기 마련이죠. 친구와 즐기는 목방 여행, 사랑하는 애인과 떠나는 여행이 더 재미있기도 하고 더 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 아닐까요? 서로에게 더 재미있는 추억거리도 만들어보고 효도도 하고 참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으로 리은실의 스스로를 감동시키기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감동시키기, 리은실. 내가 직접 봤거나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에 간직하고 가끔 슬며시 꺼내보며 조용히 음미해보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시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시인은 젊은 시절 어느 종이 공장의 기숙사에 간호원 언니들이랑 같이 기숙했다고 한다. 바로 옆방에는 종업원 대학을 다니는 예쁜 두 처녀가 있었다고 한다. 미혼이 많은 처녀 총각들이 그 기숙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하루 저녁 복도에서 기타 소리와 함께 어떤 남자의 노래소리가 들리더란다. 노래 가사와 감미로운 노래소리로 보아 그것은 사랑의 세레나데였다. 노래 한 곡을 끝내고 남자는 똑똑 문을 두드려 보고는 또 다른 곡을 연주하며 노래하더란다. 그렇게 그 남자는 온 저녁 노래를 부르고 돌아갔다 한다. 이튿날 이웃방에 사는 여자를 보고 어제 그 방문 앞에서 어떤 남자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는 문을 두드리는 것 같던데 왜 문을 안 열어줬냐 하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란다. 그 방에 둘은 전날 바로 주말이었던지라 부모가 계시는 집에 가다 보니 기숙사 방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빈 방 앞에서 목 아프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제꼈을 그 남자를 상상해 본다. 시인은 그 기타 치며 노래한 남자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글 쓰는 행위랑 조금 닮지 않았냐고 했다. 그 질문이 오래오래 내 마음을 맴돌았다. 며칠 전에 어떤 종견 소설가의 글을 읽었다.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 모임을 해서 참석했는데 문단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그분의 소설을 읽은 동창은 한 명도 없더란다. 모두들 해외에서 돈 꽤나 벌었다는 한 동창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 사람만 싸고 돌

더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부박한 풍토에 대해서 그는 울분을 토로하고 있었다. 서글프기는 하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돈 많은 동창은 한 끼 식사값을 내주기라도 할 테지만 소설이 밥 먹여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글을 쓸 때의 애초 생각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가 아니었다. 내 글에 감명받을 독자를 위해 글을 쓰진 않는다. 내 안에 쌓이고 쌓인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터뜨리는 것이다. 털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기라도 할 것 같아서 다급히 뿜어내는 것이다. 그런 내 글을 읽고 어느 한 독자가 박수라도 쳐주면 무한한 자긍심과 감격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우렁차게 불렀던 그 남자도 기어코 그 방의 여자를 감동시키려고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닐 것이다. 점점 커져가는 마음이 조체가 안 됐을 것이고 어느 하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기타를 들고 찾아갔으리라. 남자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로 행복했으리라. 사랑하는 그녀가 문을 열고 반겨줬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남자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을 것이다. 정성껏 쓴 글을 읽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꽤 슬픈 일이다. 그러나 나는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 벅참을 느낄 때가 있다. 친구가 딸을 키울 때의 육아 일기를 딸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는 시큰둥하게 보면서 그래서 뭘 어쨌다고요? 라고 하더란다. 친구가 기대했던 반응은 그게 아니었다. 친구는 그저 모든 행위는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치지 않는다며 허탈해했다. 따지고 보면 스스로를 감동시키기가 아닌 일이 어디 있었던가. 빈방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던 총각의 행위도 신명나게 글을 써재 끼고 있는 내 행위도 결국 스스로를 감동시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까지 감동시키겠다는 것은 그저 욕심일 뿐이다. 그러니 울분을 터뜨릴 일도 허탈해 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 예쁜 얼굴을 드러내고 반가이 맞아줄 그녀를 상상하며 총각은 식지 않은 사랑을 기타에 담아서 계속 연주했기를 바라본다. 내 글에 감동받을 어떤 한 독자를 상상하며 나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순수한 열정을 담은 그 사랑의 세레나데는 이윽고 절창으로 남았기를. 나는 언젠가는 모든 독자를 감동시키는 명문 한 줄을 남길 수 있기를.

네, 스스로를 감동시키는 일, 누군가 인정을 받으려고 무언가를 하기보다 단지 내 속의 생각과 쌓인 이야기들을 털어내는 것뿐인데요. 나의 이야기를 털어내다 보면은요, 그 이야기 귀를 기울여주고요, 감동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문학살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남명현,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마시 안명호진 소상취자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돼 향촌지능에서 국제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3: 사천 길림 강서 하부 광서 다섯 개 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2: 연길 1978 문창문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향촌 전면 지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의했습니다. 끈일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는 향촌 인정 제의 평의 선정 결과를 공포했는데 전국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으며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의 선정 활동은 특색 향촌이 전통 지혜와 당대 실천을 융합하고 지방 농업 식량 체계를 지탱하며 농경 음식 전통을 수호하는 면에서 발휘한 관건적 역할을 표창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선정 기준은 경제 생산액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산, 영양, 환경, 생활 네 가지 차원의 종합 수준을 더 중시했습니다. 단일 내 소산취자촌에서는 생태자원 우세에 위탁해 민생보장과 농업관광산업 발전에 관심을 돌려 생태보호와 산업증수가 협동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향촌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요즘은 휴식관광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입니다. 이곳은 꽃들이 만발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소산취자촌은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영예 뒤에는 소산취자촌이 단일 내 생태에 위탁해 산업을 융합하고 문화를 깊이 발굴해온 꾸준한 탐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소산취자촌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옥수수와 콩 재배 외에는 증수치부 경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촌민 로수근은 면모 안 되는 농재를 다뤘는데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이래 소산취자촌에서는 당 건설을 인솔로 970만 원을 조달해 안명호 휴식계곡과 안명호 어항을 건설했습니다. 초민들은 생태 관광에 힘입어 할 일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소산취자촌은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10여 가지 꽃들이 련이어 피어 꽃바다를 이루면서 원근에 이름난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같은 시기 고산 한지 장미도 다투어 피어납니다. 현지에서는 산업사슬을 늘려 장미꽃을 관상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꽃장, 과자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해 재배, 가공에서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땅만 붙이던 농민들은 지금 화훼관리보호원, 특색 과자 장인으로 변신해 안정적으로 증수치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초민 로수근입니다. 한간 시간이면 모두 이곳에 와서 말린 물고기도 손질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우리 수입이 적잖게 늘었습니다. 저는 한 해에 6천 원에서 7천 원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농사일도

0: 지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휴식 계곡에서 멀지 않은 안명호 어항은 2017년에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은 음식, 숙박, 수상 오락을 일체화한 종합성 문화관광 소비 장소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안명호 전역관광 수역은 30여 종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두루미, 황새 등 희귀한 물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터전으로 됐습니다. 천혜의 습지 생태 자원을 보유한 소산취자촌은 주동적으로 단란 농경의 길에서 벗어나 안명호 휴식 계곡과 안명호 어항 두 개 문화 관광 다음체를 중점적으로 조성하면서 농업 관광 융합 특색 발전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한립군입니다. 우리는 두계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형 관광 발전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특색 농산물과 농업 재배 모식을 향촌 관광의 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색 농산물을 통해 우리 향촌 관광이 특색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향촌 관광 산업을 1층 발전시키렵니다. 꽃바다와 특색업 제품에서 전역 관광의 전개와 특색 산업의 흥성에 이르기까지 소산 취자촌의 변화는 우리주가 생태 천품에 립각해 향촌 지능을 착실히 추진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녹수청산을 지키고 농업 관광 산업을 강하게 하며 향토 문맥을 전승하는 소산 취자촌의 발전 경험은 각지 향촌 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당위 삼일꾼 관로입니다. 안명호진에서는 시종 녹수청산은 곧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면서 당건설을 인솔로 소산 취자촌의 성공 경험을 전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생태관광 발전의 길을 잘 걸어내고 생태와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향촌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진의 향촌 면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하렵니다. 생태 바탕색을 지키고 산업 활력을 불러일으켜 초민들의 생활을 날로 흥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산 취자촌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핵심 저력입니다. 생태 우선, 산업 흥성, 주민 부유의 이 발전 경로를 따라 우리 주에 더 많은 아름다운 향촌들이 향촌 지능의 화폭에 다채로운 한 획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사천, 길림, 강소, 하북, 광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봉,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 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 학습, 상호 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 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근래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독서 봉사망을 부단히 완선했으며 도서관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일련의 특색 독서 공간과 독서 보급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고서 보호와 활성화, 지방 문헌 개발 등 사업에서도 장족의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경도 하에 연변의 공공문화 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민 독서 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주제 보고, 관장 포럼,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 정황 정기 간행물 교류 포럼, 논문 저자 교류 등 부분이 설치됐으며 지혜 도서관 건설, 고서 활성화, 전민 독서 등 업계 중점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0: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붉은 5월 투쟁의 왕성한 전개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0년 4월 5일 중공 만주성유와 공천단 만주성유는 통지를 발부해 각급 당조직에서 붉은 5월 투쟁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성유에서는 박윤채를 연변에 파견해 당 건설 사업을 협조하게 했습니다. 박윤선은 왕경과 함께 실시 방안을 토론하고 빈곤 농민의 의거해 토지 혁명을 전개하는 투쟁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대량의 선전물을 인쇄하고 혁명 선전을 하면서 대중 력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의룡정의 20여 개 사립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 지주, 토호 렬신 세력을 힘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됐습니다. 붉은 5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첫 대규모 군중혁명운동으로서 연 10만여 명 민중이 참가하고 연변 여러 지역을 포괄해 동북혁명투쟁사에 심원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연길 1978 문창원이 현재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전면 진입했으며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보호성 개조와 경영 모색 혁신 승격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방치됐던 공업 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휴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노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 재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전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품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노후 공장 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 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 관광 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 유산과 도시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 모식 갱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유휴 자산을 문화관광 공공 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 문화 창의 체험 경영 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은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천여 개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체험관, 오락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체인 호텔, 진자오락중심, 특색 문화장의장터 등 다운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애문화관광 상업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창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 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연길 1978 문창원의 핵심 체험 대상인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입니다. 디지털 빛그림자와 공업풍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예술감을 자아냅니다. 노후 공업 건물은 도시 기억을 담고 있고 빛그림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면서 두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단지가 전면 준공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연길의 공업 역사를 알아보는 화려한 디지털 빛그림자 예술을 체험하면서 도시 갱신

0: 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 관광 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물을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승격을 기원이 나는 도시 문화 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 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 부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쇠석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 전면 준공.
2: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민 연길시에서는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범룰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삼일꾼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 농지 보호 조례 등 범룰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 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금지 사항, 영구 기본 농지 4가지 엄금 등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불법적으로 흙과 모래를 채취하고 경작지를 장기간 묵히는 등 위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 표준, 범률 후과, 지정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경려했습니다.
0: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채용류 역사학과조 269점,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 통제선 보통 전문대학 160점, 채용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2: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3: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조 특색 농업 산업 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농업농촌부에서는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고 농민연결 농민견인기제를 보완하며 소규모 농가와 현대농업발전기제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하고자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질 및 능률 향상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하는 행동방안을 발부했습니다.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의 질을 제고하는 면에서 가정 전문 농장의 분류 양성 기제와 한계 코드 통용 봉사를 보완하며 농민 합작사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사회화 봉사의 범위 확대와 질 향상을 추동하며 각종 류형 경영 주체의 융합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정보화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의 경영 효익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생산 경영 능력을 증강시키고 요소의 투입 보장을 강화하며 인재 대여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신형 농업 경영 주체로 소규모 농가의 수익 증대를 견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여러 경로로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추진하고 신형 농업 경영 주체 지원 정책이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하며 신형 농업 경영 주체가 우선적으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 향상 봉사로 농가를 견인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네, 일전 공천단 조항에서는 2026년 전국대학생 3하향 사회실천활동을 전면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이 기층실천에서 단련하고 성장하며 업적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위해 공을 세우고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떳떳이 책임을 짊어진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리론 선정과 강연, 애국주의 교양, 과학기술 혁신 지원, 향촌지능 촉진, 친환경 발전 선도, 사회봉사, 나라를 위한 병강수호의 헌신, 중화문맥의 전신 전승 등 다양한 면을 둘러싸고 전개되며 전문 행사 조사 연구 보고서, 과제 해결 집중 시범 등 방식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이 광범위한 참여를 인도할 방침입니다. 료해에 따르면 향촌지능 청춘공훈행동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전국의 대학들에서는 매년 500만 이상 청년 학생들을 우리 향촌에 심입시켜 사회실천과

희민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길림성 농업농촌청은 전성 량곡 생산 실제로부터 출발해 해당 단위들에서 농업 고품질 발전 전문자금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인도하고 농업재해방지 감소 친환경 생산기술을 힘써 보급함으로써 해충으로부터 량곡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2026년에 전성 친환경적 통합적 예방 면적이 220만 모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림성 농업기술보급본서는 전성 재해방지 감소 기술 보급 주관 부문으로부터 재해 감소 및 증산 기술의 집대성 방안을 제정하고 재해 감소 및 증산의 집대성 기술, 농약의 과학적인 안전 사용 기술 및 식물 보호 예방 통제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자연재해와 농약 피해 등이 량식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량곡의 안정적인 생장과 풍작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네, 방안에 따르면 재해 감소 및 증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며 농사 상황 조사를 전력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핵심 시범 방안을 추진하며 시험 및 시범을 실시합니다. 2026년에 전성적으로 벼, 옥수수 등이 다양한 병충해 약재 예방 효과 기지 5개, 제초제 약해 시범 기지 3개, 식물 보호 기여률 예방 통제 효과 평가 시험 기지 6개, 친환경 예방 통제 시범 기지 3개를 구축해 식물 보호 예방 통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일정 우리 주가 주도해 제정한 페실 로마이세스 라시쿠스모약과 페실 로마이세스 라시쿠 과립제의 두 가지 국가표준이 집중 심사를 마치고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주에서는 이 두 가지 국가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정해 관련 국내 공백을 메웠습니다. 해당 항목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정식 가동됐고 국가표준화 감독관리위원회의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포함됐으며 2026년 4월 15일 정식으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메실 로마이세스 라시쿠는 근결 선충을 방지하고 고품질 생물농약으로 인삼, 도마도, 오이, 수박, 가지, 생강, 콩, 연초 등 작물에 사용하며 안전하고 잔여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에 부합되는 약물은 근결 선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종작 산량을 제거하며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 특산품인 인삼의 생존율과 수확량, 품질을 크게 향상시켜 록색 유기농 재배 요구 사항을 완벽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해당 표준의 시행은 산업 발전을 규범화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화학 농약 사용을 줄이고 생태와 인삼 안전을 보호해 인삼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인삼 품질 검사 및 인증이라는 새로운 업무가 연변에 착지했습니다. 산업 발전의 난관을 해결하고 품질 관리 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 들어 연결시에 위치한 국가 인삼 로경 제품 품질 검사 검측 중심은 국가급 플랫 홈 기능에 입각해 길림성 풍의건강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를 시범으로 산삼과로 전문 품질검사 업무를 혁신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해당 업무는 원료진위감정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평가지표 검측 전과정 추적관리 3위일체의 전사슬 품질검사관리통제 모직을 구축해 원천적으로 품질관리 를 통제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 권위적인 기술의 힘으로 특색 자원을 활성화했습니다.

0: 이 향후 국가 인삼 로경 제품 품질 검사 검속 중심은 지속적으로 인삼 로경 품질 검사 분야에 깊이 전념해 검측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업종 표준 체계를 보완하며 산업 학계와 연구기구의 융합 혁신을 심화하고 전문화 표준화 권위적인 품질 검사 봉사로 연변 특색 산업의 전환 승격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부여해 전국 인삼 산업이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품질 검사를 다질 타산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는 특색농업산업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체계를 건립해 특색농업산업을 효과적으로 주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식에서 우리 소위 특색농업산업도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 소 특색농업산업 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특색농업 산업 발전에 좋은 정책들을 내놔 특색농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소 특색농업 산업은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요?
1: 네, 전통 농업과 비교할 때 그 우리 조의 특색 농업 산업은 예, 범위가 높고 예,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 예, 당부 같은 몇 가지 주력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우선 그 주력 산업으로서 예, 인삼 산업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인삼. 우리 조는 예, 중국 인삼의 핵심 생산 지역으로서
0: 네.
1: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을 일체화한 전 산업체 발전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0: 네.
1: 2023년 인삼 총 생산액은 102억 원에 달했고
0: 네.
1: 올해는 110억 원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1: 검은 목이 버섯 산업은 재배기술, 생산량과 품질 등 면에서 모두 뚜렷한 그 향상을 이루었으며
0: 네.
1: 여러 개의 지리적 표지 증명 상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연변

0: 광우 산업은 중국이 그 5대 지방 우수성이 하나로서
1: 네.
0: 국내에서 선도적인 그 정원 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의 기타 특색 산업으로서는 연변살이 포함됩니다.
1: 네.
0: 연변살은 그 뛰어난 품질로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를 획득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특색 과일 산업으로서는 사과배, 사과, 블루베리 등이 있는데 현재는 그 고품질 발전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1: 네.
0: 네. 상황버섯 산업은 연변주가 국내 최대 기지로서 이미 재배에서 판매까지의 전 산업체인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업 산업은 여러 개의 국가급 과 상급 수산 종질 자원 보호 구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꿀벌 산업도 포함됩니다.
1: 네.
0: 연변주는 천년 꿀 자원 그 창고로서 풍부한 네. 식물 자원과 특색 있는 희귀 벌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특색 농업 산업은 연변주의 그 농업 산업 구조를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 네.
0: 농업이 종합 효익과
1: 네.
0: 경쟁력을 향상시켜 현지 농민이 그 소득 증대와 부유화 및 향촌 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금방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제일 크게 아마 인삼 산업이죠.
0: 네.
1: 네, 그리고 목이버섯, 검정기버섯 산업은 네. 예전부터 쭉 이어왔고
0: 네,
1: 연병황소 산업도 우리 5대 지방 우수품 중에 하나로 지금 앞자리 서고 있고 연변이 입사하게 되면 맛 좋은 쌀로 지금 중국적으로 네. 소문이 나고 있고 또 사과배 또 상황버섯 이 최근에는 많이 큰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또 연변에 그 꿀 보게 되면 그 피나무 꿀이 우리 연변에서는 특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산업 들이 발전이 우리 주 향촌진흥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는 특색 농업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우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예, 우리 주는 농업 특색 산업을 발전시킨 데 있어서
1: 네.
0: 독특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1: 네.
0: 이러한 우위는 주로 지리, 자원, 정책 및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구현됩니다.
1: 네.
0: 우선 우리 주는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그 삼국이 국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1: 네.
0: 연변주는 중국 동북 지역이 그 대외 개방이 최전선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교두보이기도 합니다.
1: 네.
0: 우리 주는 여러 가지 국제 항로를 통해
1: 네.
0: 세계 공급망 체계에 편리하게 융합될 수 있으며
1: 네.
0: 이는 현지 농산물의 수출과 국제 교류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네.
0: 둘째는 우리 주는 백두산이 천년 자원에 의존하여
1: 네.
0: 독특한 립체 기후대를 맞추고 있으며
1: 네.
0: 농작물이 성장에 리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1: 네.
0: 우리 주의 그 흙토지는 비옥하고 원천수 자원이 풍부하며
1: 네.
0: 산림률은 81%에 달하여 인삼, 검은 목이버섯 등 특색 작물이 그 재배에 독특한 그 자연 조건을 제공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리 주는 국가의 그 동북 진흥 전략과 서부 대개발 등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1: 네.
0: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 특색 산업의 발전에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그 조선족 민속 문화와 문화 관광 산업이 그 심도 있는 융합은 농업 특색 산업의 발전에 문화적 활력을 불러 일으켜 다른 지역에서 복제하기 어려운 발전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문화와 산업의 결합은 농산물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이 그 시장 경쟁력도 높여 우리 주 농업 특색 산업이 그 장기적인 발전에 견실한 기초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한마디로 우리 주 우세는 지리적인 우세, 자원 우세, 또 정책적인 우세,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0: 네.
1: 네.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연변 황소 산업 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발전 어떻습니까?
0: 네. 우리 주의 그 위치는 그 중국 동북부에서 그런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서
1: 네.
0: 그 황소 그 사육이 전통적인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몇 년간 우리 주는 연변 황소 그 브랜드 육성에 주력하여
1: 네.
0: 산업 구조 그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0: 있다. 현재 그 우리 주 그 황소 사육 규모는 50만 두를 넘어섰으며 연간 출하량은 15만 두에 달합니다. 특히 그 고급 그 설화고기 생산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이 그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 측면에서 우리주는 국가급 황소 종자 보호 구역과 세계의 대규모 현대화 사육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연변 축산 개발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 산업화 기드는 종자산 25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종축, 사육, 사료, 생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등 이런 완전한 그 산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주 그 황소 산업이 총 생산액은 45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역이 그 농민 소득이 15% 이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 도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전자식 기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체별 사육 정보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공 산업은 연간 5만 톤 그 규모의 냉장 냉동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 측면에서 주정부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 5억 원이 그 산업 발전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농가당 그 최대 5만 원이 사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변 황소의 그 지리 표지 상표를 등록해 전국이 그 100여 개 그 대형 루터망과 연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급 인력 부족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 필요성이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주는 연간 200여 명 규모의 그 전문 사육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연변 그 황소 산업은 질적 성장 단계에 도입하였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황소 산업에 대해 얘기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의 검정귀 버섯, 목이 버섯이죠. 이 산업 발전 상황 어떠합니까?
0: 우리 주는 그 중국이 그 중요한 그 목이버섯 그 검은 목이버섯 생산 기지로서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이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 검은 목이버섯 재배 규모는 8억 5천만 주에 달하였으며 건조 제품 연간 생산량은 3만 5천 톤으로서 전국이 총 생산량이 18%를 차지합니다. 산업 총 생산액은 42억 원 위안으로 원으로 돌파하여 농민 소득 증대를 견인하는 주력 산업으로 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주는 현재 12개 그 전문 생산 기지와 35개의 표준화 대규모 재배 단지를 건설하였으며 도나시를 중심으로 안도현과 왕청현이 양력을 이루는 이러한 그 산업 배체를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그 도나시와 검은 목이버섯 생산량은 전주의 그 40% 이상을 차지하여 전국이 그 검은 목이버섯 고향이라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전주 쪽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는 5만 6천여 호에 달하며 그 가구당 연간 소득 증액은 2만 3천 원에 달합니다. 전주 쪽으로 8개의 대규모 가공 기업이 운영 중이며 연간 가공 능력은 2만 8천 톤에 달합니다. 제품 구조는 단순한 건조 제품에서 5개류의 그 60여 개 종으로 다양화하였으며 즉석식품과 건강음료 등 심가공 제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전자상 거래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여 온라인 판매 비중이 그 부단히 증가하여 연변이 그 검은 목이 버섯 지리 상표는 이마 전국에서 2,800여 개의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그 당면한 그 주요 과제로는 심가공 비율이 30% 미만이며 국제 시장 점유율이 5% 이하에 달하였으며 젊은 층과 그 그런 종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우리 주는 2025년까지 심가공 제품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수출액을 1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요. 그 작은 그 검은 모서지 검은 목이버섯이 진정한 대형 산업으로 정상시키려 합니다.
1: 그러면 그 인삼 산업도 최근에 인기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인삼 산업 발전 어떠합니까?
0: 우리 주는 중국이 주요한 그 인삼 생산 기지로서 장백산이 그 우수한

0: 자연 조건과 전통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재배, 가공, 연구개발, 무역이 결합된 종합적인 그런 인삼 산업 기지로 발전하였습니다.
1: 네. 네.
0: 2023년 그 기준으로 전주 인삼 재배 면적은 4천 헥타르에 달하며
1: 네.
0: 생 인삼 연간 생산량은 1만 2천 톤으로서
1: 네.
0: 길림성 등이 그 총 생산량이 35%를 차지합니다.
1: 네.
0: 산업 총 생산액은 85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네. 연변주는 훈촌, 화룡 등 여러 지역을 그 중심으로 그런 이런 인삼 재배의 그 집적지를 형성하였으며
1: 네.
0: 그중 훈촌시 인삼 재배 면적은 전주의 40%를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전주 쪽으로 인삼 재배에 종사하는 농가가 1만 8천여에 달하며
1: 네.
0: 전문 합작사가 36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업 기지, 네. 농가 이런 모텔 통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그 연평균 소득은 3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 산림 재배 인삼 면적이 1,500 헥타르에 돌파하여
1: 네.
0: 전성이 그 40%를 차지했으며
1: 네.
0: 고급 인삼 제품이 주요 원료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인삼이 그 홍삼이 추출물,
1: 네.
0: 인삼이 그 펩타이드 분말 등 고급 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1: 네.
0: 연간 가공 생산량 목표를 2,000톤으로 설정해 과학기술 혁신의 힘으로 제품이 그 업그레이드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연변주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1: 네.
0: 선진적인 그 재배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해
1: 네.
0: 인삼 산업이 그 전반적인 경쟁력을 이후에도 계속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동시에 그 브랜드 홍보 강화와
1: 네.
0: 마케팅 전략 최적화를 통해 인삼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소비자 인정도를 높이고 국내외 시장으로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그렇네요. 네. 그러면 15차 오개년 계획 기간 그 우리주 농업 특색 산업의 그 목표 어떠합니까?
0: 네. 15차 오개년 기간 동안 우리주는 그 농업 특색 산업이 그 핵심 발전 목표를 그 세 가지 질적 변화를 실현한 데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전통적인 규모 확장에서
1: 네.
0: 가치 도약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1: 네.
0: 연변 황소, 인삼, 검은 목이버섯 3대 주력 산업이 질적 성장을 추진하며
1: 네.
0: 연변 황소의 그 설화고기 생산량 비율을 35% 향상시키고 고품질 인삼 정밀 가공 비율을 60% 이상으로 돌파하여 제품 가치를 크게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지역 특산품에서 전국적 브랜드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역이 공공 브랜드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의 3단계의 브랜드 체계를 구축해 전국이 그 유명한 농산품 인증을 5개 이상 추가 획득함으로써
1: 네.
0: 우리주의 그 농업 특색 산업이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전통 재배에서 다양한 제품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1: 네.
0: 상황버섯, 건강식품, 인삼, 의료, 미용 제품 등 다양한 그 제품 개발을 통해
1: 네.
0: 산업 사슬을 고도화하고
1: 네.
0: 제품 구조의 그 다각화 및 그 산업 사슬 전반을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 네.
0: 우리주 정부는 일련의 그 정책과 지원을 그 계속 취해야 합니다.
1: 네.
0: 한편으로서는 그 농업 과학 기술 혁신 지원을 강화해
1: 네.
0: 첨단 농업 기술과
1: 네.
0: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1: 네.
0: 농업 생산이 그 과학 기술 함량과
1: 네.
0: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1: 네.
0: 농업이 그 특색 산업이 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제품이 그 시장 인지도와 평판을 높이고 더 많은 소비자의 그 관심과 구매를 유도해야 합니다.
1: 네.
0: 동시에 그 선도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서
1: 네.
0: 그들이 그 모범적 선도 역할을 통해 전체 그 산업 사슬이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효과적인 조치들이 실행으로 연변주 그 농업 특색 산업은 15차 5개년 기획 기간 더욱 눈부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며.
1: 네.

0: 지역 경제의 그 안정적인 성장과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진정으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네, 우리주는 농민들이 그 특색 산업 발전에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특색 산업 단지 발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선도하고 농촌 관광과 마을 단체, 마을 집체 경제 발전을 통해 농민들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는 선도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발전 모델을 시행하고
1: 네.
0: 여기서 그 선도기업은 기술 등을 제공하고
1: 네.
0: 농민들은 재배 작업에 집중하며 합작사는 통일된 구매와 판매 책임을 맡고 여기에서 서로 자기 맡은 분야에 노력해야 합니다.
1: 네.
0: 이 모델을 통해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농민들이 그 산업사슬 부가가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농민 능력 강화 그 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규모의 그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1: 네.
0: 농민들이 고품질 재배에서 효율적인 판매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그 능력 향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농민들이 그 전통적인 재배와 사용 모델에서 생태 서비스 분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득 증대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실제로는 우리주는 정책 지원과 시장 정보 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농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시장 지향성을 제공함으로써
1: 네.
0: 시장 동향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이로써 생산이 맹목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넷째는 또한 정부는 재정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책 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 그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매 경로와 합리적인 가격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특색 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진정한 이익을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네, 이상 우리 특색 산업에 대해 자상한 소개 주셨는데요. 현황, 우리 또 목표, 또 우리 연구해야 할 부문 얘기 주셨는데요. 이 현재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산업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그 직면한 두 가지 주요 그 약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어떤 조치로 이 산업이 추가적 발전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0: 네.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부족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는 그 연변대학과 같은 지역 그 고등교육기관
1: 네.
0: 및 길림성 내 기타 연구기관과의 그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1: 네.
0: 과학기술 시범 기지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 주는 그 향토 인재 교육을 실행하여
1: 네.
0: 귀향 창업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 기술 훈련과
1: 네.
0: 창업 보조금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그런 그 토박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주는 그 기초 단계의 기술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인재와 과학기술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 분야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1: 네.
0: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우리 주는 국내외 선진 기술과 관리 경험을 적극 도입하고
1: 네.
0: 기술 이전과 성과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현실적인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속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1: 네.
0: 정부는 기업이 그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성립하여
1: 네.
0: 기업이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자수 혁신 능력 제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우리주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와 고급 인재 유입을 유치함으로써 산업 업그레이드의 경로를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1: 네.
0: 이러한 그 종합적 조치들이 시행을 통해 우리들

0: 우리 주의 그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핵심 경쟁력을 높여 산업체계를 도움차 구축해 나가서 경제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지금까지 우리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주 특색농업산업발전 현황 및 그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주 특색농업산업발전이 우리 농촌 면모 개선과 우리 농업 수입 증대에서 우리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 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아, 소녀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수군 가중 예. 아내 이별
1: 그렇죠
0: 대목 예. 어려웠나요 여러분은
1: 어떠셨어요
2: 복습 하기는 그래서
0: 하셨어요
2: 했는데 네. 그냥 실력 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첫 시간에 그렇게 다 그렇죠. 쉽게 될 수는 없죠
1: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대목입니다
0: 그렇죠
1: 짧지만 굉장히 안 저 안에 네. 좀 굉장히 많은 식임새 네. 그런 기교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지만 네. 그 뜻을 좀 잘 또 더 잘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0: 그럼요. 예. 네. 별주고
1: 네. 그렇죠.
0: 참 이 또 판소리를 네. 배우기 위해서는
1: 예.
0: 그 예전에 배우셨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에이.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1: 그렇죠.
0: 차츰차츰 아 안일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안일이도 톤이 있거든요.
1: 오, 그렇죠.
0: 에이.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냥 따라 듣다 보면은 에이. 됩니다. 다 돼요.
1: 네.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0: 네.
1: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럼요.
1: 예. 예. 나 그러면 안일이부터 한번 좀 지나가 보실까요?
0: 예. 그럼요.
1: 네. 예.
0: 자,
1: 별주부라는 그 별은 자라라는 뜻이고,
0: 네.
1: 주부는 벼슬 관직이라는 뜻입니다.
0: 영궁에서도 그렇죠. 영궁에 있잖아. 네. 옛날에 우리가 네.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전에. 네.
1: 그렇죠.
0: 네.
1: 영왕이 우연히 득병을 한 거예요.
0: 네. 그래서 그 네. 영왕 나라에도
1: 네.
0: 그 관직이 다 있단 말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아주 여기 사람 사는 인간 세상 갖고 보면
0: 네.
1: 그 좀 보기가 좋겠지만 관직들을 불러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오징어며 조개며
0: 그렇죠. 네, 다
1: 있죠.
0: 네.
1: 잘하며 이렇게 다 들어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내 병을 고칠 신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가고 조개가 나고 방개가 나와서 내가 또 살리겠다 했는데 그 방개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개가 너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내가 가서 요 집게로 가서 토끼 배를 착 갈라서
0: 네.
1: 가져오겠다.
0: 토끼 간을
1: 그렇게
0: 갈라 꺼내야 되는데
1: 없죠. 그렇죠. 방개는 네. 제일 찾기로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예 바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꾸중을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네.
1: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환우가 귀엽다는 거는 용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랬더니 도사가 내려와서 토끼 간을 먹으면 병이 날 듯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토끼는 육지에서 사는 동물인데 누가 가서 구해오겠냐 그랬더니 다들 나와서 내가 구해오겠다 했지만

0: 별주부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별주부는 우리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귀한 선이에요. 네. 공신 4대 선이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뼈대가 있고 그렇게 교양이 있는 집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임을 얻어서 그러면 너가 가라 해서 별주부가 가는데 별주부 어머니께서 듣고 보니 별주부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세상을 나갔다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육지거든요.
1: 육지요.
0: 육지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아들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고 극구 만류하고 근데 계속 또 잘 또 이렇게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봉태 싸우리까. 그래서 별주부 모친이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거니와 이거는 우리 집안은 좀 괜찮은 집안이다라는 드러내는 거죠.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는 네가 그만한 다짐이 있느냐 정말 갈 거냐 그거죠. 그만큼 정말 충심이 있느냐를 한 번 더 다짐을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내가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어머니랑은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내한테 또 어떻게 또 얘기를 잘 해야 될 거잖아요.
1: 그럼요.
0: 아내랑 또 굉장히 정이 좋으세요.
1: 네.
0: 그래서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어시기는 부인에게 매우소. 그렇죠. 어머니를 좀 잘 부탁하오라는 네. 그거죠. 네. 거북이들이 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렇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렇게 잘 맡기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별주부 마누라는 좀 뭔가 아쉬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아쉬워하고 둘이 좀 애틋한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럼요. 예. 이야기가 그 예전에 그 뭐 그렇죠. 수군가 예. 이야기거나 뭐 춘향가거나 흥부가 예.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또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0: 그렇죠.
1: 윤수모 학생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0: 들었던가요?
1: 들어왔죠.
0: 예.
1: 예. 다시 세 세대대로 이렇게 전해온 예. 이야기잖아요. 예. 예. 설화.
0: 봤습니다.
1: 네.
0: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리부터 네. 한 번 더 네.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자,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2: 약을 구하러 가는디.
0: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또 여기 아니리지만은 또 뭔가 어조가 있죠. 네. 무슨 봉태이 싸우리까.
2: 무슨
0: 배사오리까.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0: 그러헌 줄은
2: 그러헌 줄은
0: 그렇죠.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헌 줄은
0: 내 이미 알았거니와
2: 내 이미 알았거니와
0: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3: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3: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2: 잠깐
0: 잠깐
3: 잠깐
0: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3: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0: 침실로 돌아와
3: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3: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3: 당장은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편안하시기는
3: 편안하시기는
0: 그렇죠. 편안하시기는
3: 편안하시기는까지는
0: 받침으로 읽지 마시고 편안하시기는
3: 편안하시기는
0: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3: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떠납니다.
1: 네.
0: 창조죠.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는데 굉장히 몇 글자가 안 되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별주부

잘하셨네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박자가 딱히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박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혈주부자 혈주부자

포인트는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이 이를 잘 밟고 가셔야 두 소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보 나리 여가 아니라 나

0: 떨어지죠. 나리 음정은 떨어지죠. 그런데 저희는 나리 하고 또 한 번 더 올려서 올려줘야 돼요. 나리 나리 그렇죠. 세상 간단 말이 자
1: 세상 간단 말이
0: 웬 말이요 자
1: 웬 말이요
0: 그렇죠. 여기도 웬 말이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웬 말이요 웬 말이요 올려주세요.
1: 웬 말이요
0: 그렇죠.

0: 마주 아 마주 마주 떠 마주 떠.
1: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0: 마주 떠 주에 주에 뒷받침을 붙여주세요. 마주 떠. 자 마주 떠. 그렇죠. 맛좋은까지 듣고 온몸으로 님 맞춤을 쳐보세요. 맛좋은 아니고 맛좋은 자 맛좋은 들으세요. 정도 하는

0: 그렇죠. 이제는
1: 이제는
0: 다 버리고 빨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네. 자,

0: 모두가 부르신데.
1: 잘하셨네요. 야, 이 쉬운 소리가 아닌데.
2: 그럼요.
1: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없으세요? 살짝 어색해하시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포인트를 다 잡고 가시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0: 예, 다 되는 걸로 다 되는 걸 알고.
1: 아, 그러세요?
0: 야, 아니, 세상에. 대답 질문이 없으면
1: 그러면 지나가겠습니다.
0: 예.
1: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0: 예, 지나가죠.
1: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인제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인데. 그리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그러면 뭘 못 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그다지 자

0: 어떠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무어의 어의 어가 길죠. 무어의 끝소리 꼬리를 밀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자꾸 버리시거든요. 무엇을 슬이 중요하시니까 지금 네. 감각적으로는 그런데 슬이 안 중요합니다. 슬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어요 끝을 잡으셔야 꼬리를 코꼬리를 갖고 가실 거예요. 무엇을 그다지 못디에서도 이의 끝소리가 중요합니다. 못디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디져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실까요? 무엇을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죠. 무어의 끝꼬리를 무엇을 그렇죠. 슬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표면에 우리가 좀 사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자,
1: 무엇을 그다지에도
0: 뿌리
1: 못 잊어요.
0: 그렇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반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가셔야 돼요.

0: 요 하셨죠? 요 그대로 당상학발. 자,
1: 당상학발.
0: 저세요? 지금은 당상학발 이렇게 되거든요. 입이 다 열려 있죠. 당상학발 듣고 가실게요.
1: 당상학발
0: 정도가 아니라 상 듣고 가겠습니다.
1: 당상학발
0: 학발
1: 학발
0: 학발 아니고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맞이할게요. 학발
1: 학발
0: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십니다. 당

0: 친.
1: 그렇죠. 뭐 친해도 친은 안 중요함. 친은 나오게 됐어요. 뭐의 끝꼬리를 딱 가지고 뭐친 뭐친 멀시고 저석 자
2: 저석
1: 그렇죠 저석
2: 저석
1: 저석 저석 두 글자로 가겠습니다. 저석
2: 저석
1: 건너가세요. 저석
2: 저석
1: 공대를
2: 공대를
1: 또 있죠? 공대를
2: 공대를
1: 대에서도 룰이 안 중요합니다. 공대 뜨지 마시고 공대에 애를 딱 치시고 공

0: 못 나서 효끈치 입천장을 찾아가세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1: 그니까요.
0: 박수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는?
1: 괜찮겠어요.
0: 괜찮으시죠?
1: 가사가
0: 있어요. 없으시면은 이제 괜찮으시죠?
1: 사설이 있죠, 여러분.
0: 괜찮으시죠?
2: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이 팔서 그 제가 다 알아들어 그렇지.
0: 예, 연습하시면 바로 됩니다. 괜찮으세요?
1: 여러분 사설 있죠?
0: 예,
1: 있어요.
0: 있으신가요? 예.
1: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사설
1: 가사 말이 있습니까?
0: 있으실까요?
2: 있다.
1: 있습니까?
2: 아, 있지.
1: 아, 있어요.
0: 아까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1: 네네. 그 뒤에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네. 그 다음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공대를 못 잊어요. 뒷부분이 네. 딱 두 구절 있어요. 근신유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못 잊을 게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규중의 젊은 아내 그렇죠.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판소리가 이제는 진도가 빨라지고
0: 저희들이 아주 아, 예. 예. 잘만 잘만 가십니다. 되시니까 네. 또 그대로 네.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당상 학발 늙은 모친 조석 공대를 못 잊어요 까지 했죠. 군신자 군신 신 들어가지 마시고 신 지금 막 앞으로 가고 싶죠. 근데 안 가시죠. 혀가 혀가 이렇게 있다 그러시면은 큰 혀가 혀를 잡고 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군신 이렇게 앞으로 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혀를 자 군

0: 중성 들어가시죠. 중성 그렇죠. 혀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1: 저는 꼭 그 표현을 할 때 혀를 앞으로 주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차하듯이 중성 중성
0: 장한 중성 자
2: 장한 중성
0: 조정

0: 지금 못 잊는 게 아니라 뭐 빨리 다 잊으실 것 같아요. 가사마저 이제 생각이 안 날 것처럼 못 잊어요. 하나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데요.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빨리 갔으면 하는 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노래. 네. 그렇죠. 그리고 효중 젊은 아내죠. 네. 효중이라 그러면 집안에 젊은 아내가 생각이 나서 어쩔까 거기 가면 그 뜻이에요. 효중 자.
1: 교정.
0: 저 오세요. 첫 소리만 교에만 힘을 주시고 바로 풀어주시면 교정.
1: 교정.
0: 지금은 힘을 탁 갖고 가시죠. 교정 이렇게 가시죠. 그게 아니고 첫 소리만 탁 해서 그냥 오는 힘으로 교정.
1: 교정.
0: 그렇죠. 교주까지만 응을 아직 안 부르겠습니다. 교정.
1: 교정.
0: 교정.
1: 교정.
0: 밀어주세요. 그렇죠. 소리 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소리가 여기 있어요.

0: 제가 공기로 개를 밀어서 내가 갈 겁니다. 어! 어! 그렇죠. 응을 거기다 붙인
1: 교수님인데 지금
0: 그렇습니다. 교수님 두 글자를 갖고 지금 세 글자고요. 네. 교수님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 그래야지만 내가 교수님에 있는 아내를 못 잊는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잊으시면
0: 그렇죠. 아니죠. 너무 쉽게 잊으시면 안 되죠. 교조야
2: 교조
0: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위에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깔아주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가 아니라 교조 그 젊은 아내 철행지사를 이렇게 나와야 돼요.
1: 아유, 애처롭네요.
0: 그렇죠. 애처로워야 네, 돼요. 그럼 좀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언제 가시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 다시 할게요. 교조 싸가야 돼요.
2: 교조
0: 어, 밀어주세요.
2: 어.
0: 거세서야 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아까 은을 닌 받침을 아래 혀가 올라가서 입천장을 마중해 주세요. 젊은 놓지 마시고 아내 그 손에서
2: 아내
0: 또 혀를 놓지 마시고 절행 지사를 사가 강해 보이죠. 사가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를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나를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사를 얼씨구 아 선생님 너무 소리가 좋으신데요. 너무 잘하셨어요. 사는 안 중요합니다. 지의 이 끝꼬리가 중요합니다. 지사를 못 잊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2: 못 잊어요.
0: 아이씨. 아유.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납니다.
1: 끝이네요.
0: 예.
1: 와, 오늘 지금.
0: 어떻게 너무 빨리 하셨네. 너무 빨리 갔죠. 잘하시니까.
1: 놀라워요.
0: 잘하시니까.
1: 네네.
0: 예, 예.
1: 여러분 질문 안 하시면은
3: 언니 모르겠는데 투수에 참 언니 아 이제 언니나 모르겠는데 무슨
0: 잘만 따라하겠습니다.
3: 아니 니네 모르겠는데 자꾸 안녕지나 이건 집에 가서 하니까 나 이게 대수관 따라가는데 이거 이제 두 번 따라하고 또 지나가겠다고 자꾸 어제 오늘 그리 급해 안 가? 막 땀이 바지바지 나네.
1: 아니 어렵다 말은 얘기 안 하시니까
3: 아니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이 지금 배우는 게
0: 너무 어려워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저희도
3: 이 어느 게나 다 어렵은데 어느 거 물어봐 어느 거 아니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뭐 물어보고
0: 저희들이 천천히 풀어가시면
1: 워낙 박수현 선생님이 급하시거든요 여섯 개
0: 예, 저는 정말 막 고임하게 저
3: 죄송해요. 아니 글쎄 어제 또는 하니까나 이렇게 조금 그 괜찮은데
0: 그렇죠.
3: 오늘 건 이제 두 번 배우고 예. 자꾸 급해한가?
0: 예. 좀 급하신 거는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막 다 너무 잘하시니까
3: 어떻게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요.
0: 예, 너무 진지하시게 막 예.
1: 가능하시니까 지금
0: 그렇죠.
1: 아니, 지금 다음 시간에 다른 거 배워야지.
3: 오. 아니, 전번 노래는 기실은 선생님 4월 16일부터 배웠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3: 예, 그게 얼마나 오래 배웠습니까? 이거, 예. 이거는 어제가 오늘인데 무슨, 이것도 마지막 거 못 듣겠습니다. 걔는, 이거.
0: 그 너무 좋은데 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민아 선생님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네. 것이 좀 어려우실까요? 들어보셨습니까?
1: 네. 그 처음에는
0: 네.
1: 그 우리가 다 그 배웠던 부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등이 그렇죠. 넓어진 소리. 그 창조에서 아자
0: 아자
1: 그리고 이 부분.

0: 괜찮잖아요.
1: 괜찮아요. 이거 집에서 한 거는 옛말에 제가 연습했는데 이게 예. 오늘 거는 이게 깜깜하다고.
0: 아, 오늘 거? 오늘, 오늘 건 아니고요.
2: 오늘 건 당연히 예. 그렇죠. 예.
0: 그리고 뒷부분이 예. 사실 앞부분보다 예. 쉬워요.
1: 그러니까.
0: 네, 뒷부분은
1: 내 들어와요 한단 말이에요.
2: 선율이 그러신가요?
0: 네, 뒷부분이 어. 규중에 예. 규중이 좀 어렵고요.
2: 어, 예. 예. 예.
0: 규중은 우리가 그 예. 지금 선생님이 이걸 우리가 토막토막 내서
2: 예, 좋습니다. 네. 아까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진 것이 있네. 그리고
0: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2: 그렇죠.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0: 성 초정 사지 그걸 못 잊어요. 교정
1: 잖아요? 아니에요?
0: 장상학발.
1: 아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0: 아 잠깐만요. 제가 혹시 놓친 게 있으실까요?
1: 이번에는 아, 맞네요.
0: 아 맞는가요?
1: 네, 맞아요. 예. 이걸 두 부분에만 아 예, 여기 예. 있어요.
0: 저는 연습을 할 때 심청가를 하다가 춘향이가 나오거든요, 자꾸. 그래서
1: 헷갈리시겠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춘향가도 예. 지금 하면서 지금 별주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신봉사가 나오고. 계속 너무 기니까 네. 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네. 별주부를 하다가 심청이 나왔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지금 가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0: 미련이 가득 남으셔야 돼요. 네. 정말 못 보내는 그런 나는 못 보내는 정말 그런 마음이 간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면이라 그래서 계속 그 슬픔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너무 씩씩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사각발 고기를 다시 한번 쭉 한 네. 번만 지나갈게요. 네. 무엇을 그다

알들은 뭐 친조상 공대를 못 잊어요. 자, 탐상 학발들

0: 하시고 그못 잊어요 교조 어느 젊은 자 교조 어느 젊은 아내 철행자 철행 이만 꼬리를 물고 가세요. 지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사를 멋지고 못 잊어요.
1: 못 잊어요.
0: 그러면 못 잊어요. 이렇게 떨어지시죠. 뭔가 못 잊하면서 이의 효이치가 우리가 다리를 건넌다 그러죠. 네. 그 다리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못 저 떨어지지 마시고 몬디의 효이치를 유지하면서 저요 건너가세요. 몬디
1: 저요
0: 얼씨구 아이고 잘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2: 오늘 너무 급하게 왔어요.
3: 그렇죠.
0: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4: 아이 조성 사직을 못 있어요. 그 다음 규중이요 한번 맡아주세요.
0: 조장

0: 그랜지 살을 못 잊어요. 캐시면
1: 끈적끈적 쫀득쫀득.
0: 오,
1: 아유 이걸 예.
0: 예.
1: 그리고 판소리의 매력이죠.
0: 그렇습니다.
1: 자, 오늘 시간에는 학생들 부담되게 좀 많이 좀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도 이제 마무리 또 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급해 마시고요.
0: 예. 네.
1: 자, 오늘도 박수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생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현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에 아내 이별 대목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2: 도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옷부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옷부 한번 놀아보는디.

0: 라디오 극장.
1: 전옥귀작 소설 귀신 로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로괴의 평생 유감이라면 아들 추수가 여직 제 노릇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을 나온 후에 전전하면서 어느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고 몇 달 일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가 일쑤였다. 몇 년 전에는 횡재를 한다며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었다가 공안에 의해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그때 3만 원 넘게 날렸는데 그것은 아내 양춘아가 로게 몰래 아들에게 입금해준 것이었다. 서른을 넘긴 지 한참이 되어서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인터넷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부엉이처럼 밤낮이 뒤바뀌어져 있었고

먹네. 시간도 대중 없이 제 멋대로였다. 추록에는 매번 일 나갈 때마다 아들이 들어있는 방쪽을 흘겨보며 애간장에 타서 연신 한숨을 내쉬곤 했다. 록에는 반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왔지만 또 평생 동안 농촌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공농 일체가 곧 그의 애션분이었다. 그는 자주 꿈에 서광화학공장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 세월은 그의 젊은 날에서 가장 폼나던 시절이었다. 특히 왕대룡 스승의 제자로 된 후 그도 공장에서 꽤나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되었다. 왕대룡은 송풍기를 수리하는 8급 기술자로 일솜씨가 전 공장에서 엄지로 꼽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기배가 닿지를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은 아무나 왕대령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룡 스승이 그를 남달리 보게 된 것은 그의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믿음직한 성품과 스승에 대한 담없는 존경 그리고 깍듯한 예의가 한몫을 했다.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스승에게 도움물을 받아와서 차를 우려놓았으며 공구들을 미리 챙겨주었고 수시로 심부름을 다니었다. 하우고 도시락을 싣고 뒷거두매를 하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수시로 심부름에 응하는 그러한 것들은 제자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다. 1년이 지나서 왕대령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때로부터 공장 정비계의 맏형인 왕대령에 이어서 그는 둘째 용으로 불리었다. 사부가 불행하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둘째 용보다 더 굉장한 벼로인 신내린 귀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1988년 말에선 송풍기 대정비 때의 일이었다. 임무를 20일 내에 완수해 새로운 한 해의 멋진 출발을 보장해야 하였다. 각 정비조들에서는 모두 연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괴 자신도 너무 바빠 미처 각 작업조를 찾아다니며 검사하고 독려할 여유가 없었다. 시 운전하는 날에 가는 스테인리스 막대기로 시동된 기계 설비에 대고 청진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 신내린 귀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날개 바퀴가 편이 되지 않으면 틈새가 크게 벌어지었고 시간을 다투며 대충하여서 라사가 느슨해지거나 기계 내부의 부싱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은 등등의 문제였다. 결국 로괴가 대로리 장애고 등 오랜 기술자들을 데리고 꼬박 이틀 밤을 패가면서 일을 해서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록의 능력의 맛보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더욱 록의를 소문나게 한 것은 1991년 국경절을 앞두고 공장에서 국경 42주 내내 헐레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생산에 돌입을 했을 때였다. 현장은 말 그대로 열기로 후끈후끈 들끓고 있었다. 로괴가 송풍기 작업장에 들어서니 귀청을 찢는 듯한 송풍기의 굉음 속에서 미세하지만은 어딘가 유달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있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그가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멈춰! 빨리 멈추라고! 그가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주변에서는 깜짝 놀라 그가 미친 줄로 알았다. 작업장 주임이 다가와서 그를 밀치며 경고토로 말했다. 로게, 우린 다 같이 임무를 완수해요.

양산에 제작을 주었다가 당신이 그 책임을 질만한가? 이는 순식간에 로교의 외고집을 건드려 놓았다. 그는 손으로 거대한 소음을 내는 송풍기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주임, 저의 목을 벤다 해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송풍기의 날개가 이미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부러질지도 몰라요. 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일게요. 결과는 로괴가 짐작했던 것과 꼭 같았다. 그대로부터 귀신 로괴란 별명이 서광화학공장에 쫙 퍼지었다. 그 세월에 매번 연말 대정비 때면은 그는 전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관건적인 인물로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몇 년이 안 되어 국유 기업 계획이 실시되었고 또 몇 년 지나 로괴는 청년 퇴직하게 되었다. 주로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공장에서 영예 증서와 상장을 한 박스 꽉 채워 가져왔다. 첫 몇 해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집안 정면의 벽에 걸어두고 매일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어느 날 밤 그는 또 슬그머니 그것들을 떼내어 어딘가 숨겨두었다. 그날은 마누라와 함께 구치소에서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이었다. 도말할 것 없이 부자간에는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문을 닫자마자 길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시종 말 한마디 없던 로괴가 갑자기 아들을 향해 팔을 휘둘렀다. 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짐작한 듯 어느새 몸을 피해 양천하의 뒤에 숨었다. 그 바람에 로괴의 손이 아찔 사이도 없이 마누라의 얼굴을 후려쳤다. 로괴가 두 번째로 손을 쳐들었을 때 양천하는 추호의 주저도 없이 얼굴을 그대로 앞으로 들이댔다. 영감, 오늘 아예 나를 먼저 때려 죽이시라요. 아니, 배짱 있으면 아예 우리 모자를 다 때려 죽이던가. 양출하는 이 외동아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감싸왔었다. 반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고 부자집 아가씨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다. 아이가 대학을 다닐 때도 쫓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때시극을 챙겨주었다. 그러나 아들은 별로 달가보지 않았고 쩍 하면은 성과를 부리고 나였다. 그래도 그녀는 원망 한마디 없이 평생 아껴모은 돈을 아들이 부자집 도령처럼 예쁘게 쓰도록 냅두었다. 아들은 먹는 것도 영양이 있어야 하고 입는 것도 브랜드여야 하였다. 주로게는 여지껏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아왔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철부지 때를 벗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겠지 믿었지만은 아들은 여전히 그 시기 장식이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로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푸르딩딩해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듯 그를 쏘아보는 양촌을 가리켰다가 다시 그려 몸 뒤에 숨어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아들을 가리켰다. 양촌아, 당신 지금 로망이 들어 아이를 그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는 먼저 마누라를 향해 와락구함을 지른 후 다시 아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리라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조만간에 사회의 화근이 될 거야. 응, 이놈아. 방안은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공기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들은 어디서 용기를 얻었는지 허약한 몸매를 꿋꿋이 세우고 주로게 앞으로 성큼 나서는 것이었다.

양철아는 어느덧 아들의 등 뒤로 밀려갔고 그들 부장을 서로 대치하게 됐다. 아버지는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아들은 다짜고짜 주로개를 향해 도우절을 걸었다. 어투는 표독스러워졌고 얼굴 표정도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다.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스스로는 모르죠? 에? 그냥 벽에 걸려있는 저 따위의 너저란 종이조박밖에 없잖아요. 종이조박! 그것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에? 아들은 영예정서와 상장들을 개똥나무리듯 하찮게 보았다. 신에서 40년을 굴려도 벼슬 하나 한 게 없잖아요. 에? 누구처럼 능력이 좋아 권세를 잡고 이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라도 만들어줬더라면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에? 쭉 하면 공장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허풍을 치면서 귀신 녹여요 하더니 왜 시골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에? 공장에서 아버지를 아예 거들떠 안 보고 버린 거죠. 에? 이런 결과일 줄 알았더라면 당초 신호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저더러 못났다고 하는데 알려줄게요. 예? 잘 들으시나요? 아버지를 담아 출세를 못한 겁니다. 다 이 가정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아들은 흥분된 나머지 팔까지 휘둘러 대며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치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을 깡그리 쏟아내린 듯한 태세를 보이었다. 바로 그날부터 추로겔은 아들의 눈빛 속에서 무관심과 절망을 읽어냈다. 그는 그 눈빛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그 눈빛은 그로 하여금 한없는 실망 속으로 그것을 모두 어딘가 버릴까봐 자물쇠를 잠그고 침대 밑 구석 쪽에 밀어넣었다.

드로개가 20살에 시골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은 이미 그에게 농산일을 빠짐없이 가르쳐 주었다. 일모작표와 이모작표를 재배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절기, 파종, 김매기, 배토, 시비까지 상세히 가르치었다. 마치 그가 종당에는 시골로 돌아올 것을 미리 예견한 듯, 이 또 그의 마음을 일찍이 묶어두려는 듯 서둘러서 매파를 내세워 동네방네에서 양기비로 널리 소문난 양춘아와의 혼사를 성사시켰다. 그 시절의 양춘아는 원근에 모두 탐내는 처녀였다. 도시에서 정식 직장을 가진 미남과 향진의 교사 그리고 부대의 군인들이 서로 앞다투어 사람을 보내 청문하는 바람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하루하루 미루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후에 추로계가 공장에서 해마다 선진으로 뽑히고 제법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에게 시집 오기로 결단을 내리게 됐던 것이었다. 추로계는 비록 40년간 서광화학공장에서 정비공으로 일해왔지만 고향 땅에 대한 미련은 시종 버리지 못하였다. 그러니 40년간 집채 기숙사에서 살다가 부모가 선으로 세상을 떠난 후 도시에서 집을 사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을 버리고 퇴직을 하면 귀농하기로 마음을 먹은 터였다. 그는 자신이 보은한 도시보다 시골의 밭과 거기에서 자라는 곡식 그리고 현숙하고 부지런한 마누라 양춘아에게 속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 바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었다. 초중을 졸업하자 부모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그 무렵 시골에서는 글자를 뜯어볼 수만 있어도 인테리에 맞먹었다. 그리고 고중에 다니려면 멀리 현성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였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서광화학공장에 취직해서야 그는 자기가 배운 글이 빛을 보려면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독학의 길로 자신을 내몰았다. 모를 것이 있으면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허심하게 물었다. 마침 그때 화학공장에 대학생들이 점점 많이 배치되어 왔고 학문이 깊고 기술이 좋은 공장의 공정사, 베테랑, 기능공들도 배움을 즐기는 이 시골 청년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그는 끈질긴 의력과 진취심으로 도우민을 보고 그리는 법을 익혀갔고 공예, 선로, 제작, 기하 계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공식들을 배워내게 됐다. 후에 그는 역시 독학으로 대성한 왕대롱 스승에게서 배우고 일을 하면서 기술 수준도 승승장구하였다. 몇 년 안 되어 그는 스승 왕대롱을 제외하면은 공장 내 송풍기 정비 업계에서 누구나 우르르 보는 가장 젊은 기술자로 성장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들을 꼭 대학에 보내려고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다.

소설 귀신 로그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 시간 소설 낭독의 서태문,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기획 허복순, 감독 정홍매, 총감독 이용민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일곱 곽 구매하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열다섯 곽 구매하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단오 명절을 맞이하는 이번 달 이 6월 달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입니다. 원래는 이런 보조금 나가는 게 흔치는 않는데 또 명절이 돌아오고 우리 이 근혜 보신환우는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로 오장육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와서는 우리 건강한 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장육부의 치료를 동시에 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보장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제약공장 측에서부터 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입니다. 보조금 1,000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그 제약공장 측에서만 하는 우대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레이저 치료기계도 드리고 이 Q10도 드리고 이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그 어지럼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시다. 어지럼 증상, 평상시에 항상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급하게 아주 급진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는 우리 빨리 병원에 가면 좋습니다. 이게 기시되는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보면은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주위가 빙글빙글 거서 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고 식은 땀이 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걸음걸이가 비틀대면서 말끄덩 어눌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같이 어지럼증이 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우리 빨리 치료하는 게 우리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둑게 되면은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전조 증상이라 말입니다. 먼저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0: 골다공증후군은 우리 뇌세포가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변상 시에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MRI 결과람 있었던 사람들 이 뇌세포가 많이 죽으면서 뇌신경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런 거리라 많이 됩니다. 비틀대고 이러던 분들 우리 이런 그 어지럼증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신 환을 쓰게 되면은 자꾸 쪄가면 어지럽던 사람들, 귀도 잘 안 들은 사람들, 그 다음에 눈이, 이런 사람들 눈이 같이 부옇고 눈이 이 물체가 두개로 돼 보이거나 얼른 되거나 이런 증상들을 겸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네, 나도 지금 나 공사에 부서 있으면서 그냥 피곤급이 앉아서 그런지 머리 늘상에 싱하고 정신이 안 나고 머리 세게 아픈다. 어떤 때 그냥 막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플 때다.
0: 네.
2: 그러면서 또 기억력도 많이 자꾸 상실되고 무서웠다고 잊어버린단 말인다. 그래서 지금 건네보신환을 먹었는데 저는 한 반년 동안 먹었는데 여수면 효과가 좋았습니다.
0: 네.
2: 요즘은 또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도 안 나던 게 깜빡깜빡 자꾸 이러지도 못지 경력도 많이 돌아오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네
2: 그리고 전 얘기면 귀에 쏘지 한 소리 세게 나는지 병원에 물어보니까 나 콩팥이 허해서 그렇다 이랬대다.
0: 네.
2: 그래 그런지 소리 저녁에 턱 눕게 하는 것도 어떻게 무슨 전기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그냥 낡은 소리에서 나는 소리 난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소리 없이 나더라 말고 그런 전기 소리 같은 게
0: 그래서 소리 나는 것도 바쁩니다.
2: 예, 자지 못하겠어.
0: 네.
2: 신경 영면에 자지 못한 데서 그 소리 나가
0: 정신이 안 나죠.
2: 예, 자지 막 난다. 그러니까 나 그래서 지금 이거 뭔 게 그것도 뭘까 지금 요즘에 내 마음이 좋아져서 어서 술 뭔가 소리 덜 난다.
0: 네.
2: 그러니까 잠을 좀 잘 잔다. 요 시간에는.
0: 예.
2: 그리고 소변도 잘 나도 안 가고 혹시 나간데도 소변 색이 또 진하고 오랫동안 있다면 또 진한도 잘 나가지 않을까나 냄새 많이 나고 거품이 많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2: 그리고 놀성이 어찌 난 여리신지 그냥 눈이 깔깔하고 그냥 눈이 침침할 쓸때다. 근데
0: 당연히 된 사람들
2: 그. 예.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결돼서 눈이 술 깔깔았습니다. 저는
0: 그렇죠. 간 콩팥에 직접적으로 줬습니다.
2: 네. 특별히 줬을 때다. 그래도 더 좋은 건 뭘 줬는가 하면 이 변비부터 해결됐다. 이거 먹은 게.
0: 그렇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음양 평형이 잡아지고 몸에 진액이 돌면은 변이 자꾸 장도가 마르던 사람들 그렇게 해결되면은 변비가 잘 해결됩니다.
2: 네. 그래 지금 변비 해결가 좋지. 그럼 날마다 어제 먹으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다. 여기 앞으로 앞에 다나 꼬질 불편하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다리에 많이 맷도 하고 기운도 나는 게 알린다. 그리고 이러면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 오늘 또 먹자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일정 정도 내시 있는 분들 어지럽다 이야기를 달고 삽니다. 어지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도 아물아물 잘 안 보이고 우리 백내장이란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 눈앞이 뿌옇고 물체들이 두게 돼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 우무각에 들어가 보이고 이게 다 우리 그 눈이 암울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지금 건네보신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머리가 항상 아프지 어지럼증 나고 가슴도 둥거리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건네보신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어지럼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3: 예, 겨우 심장도 많이 좋아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 경력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진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3: 겨우 이거 콩팥이 좋지 않아서 소변 차수도 많고 소변이 시원히 다 나가지 않고 하니까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

0: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약 쓴 다음부터 예, 그 뭡니까 서변이 씨 원이 달라가네. 예, 저기 하루 전에 지금 한 번밖에 안 놈다지.
1: 예.
0: 네, 그러니까 예,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지금 정신 나는 게 알린다지.
1: 그렇죠.
0: 예, 야스마 생활밖에 이약수 여름에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런다.
1: 네, 요즘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또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있고 약에서 약도 두드리고 뇌에서 치료기계도 드리고 규십도 드리고 합니다. 예. 매주리 기와나서 우대 활동 있습니다.
0: 네, 우대 활동 좋을 때 오늘 뒤에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 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건강해야 우리 살아도 산 것 같고 또 이 네 신경 전달이라든가 이 기억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 대뇌 중추 사령부가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머리에 보면은 우리 선징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주시포라는 게 있고 뇌세포도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런 신경문제 그 다음에 기억력문제 다 우리 대뇌세포가 건강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력보상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머리가 항상 신나면서 혈압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좀 소리 자꾸 나지. 어쨌든 증상이 많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썼는데 이거 써서 얼마 안 돼 벌써 한 10날 되니까 벌써 이 혈압도 좀 더 클 바도 없고 그리고 저 무시하다 그 잠이가 또 못 자던 게 지금 잠이 잘 온다만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 고개라면 약 쓰면서 옛날에 약 쓰게 되는 영 잠을 할 텐데 지금 잠 다 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무슨 소변이 나사진 기약이 나면 지금 예 한 소변은 예 벌써 이제 한 달 되니까네 이게 조금씩 예 나사진 기약이 나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사진 기약이니 완전히는 안된다.
1: 소변이 작다, 소변을 받을 시원하지 못하다, 심지어 예. 소변에 단백이 나간다, 네, 혈세포 나간다, 이러던 사람들 그게 싹 없어지는 약입니다.
3: 예, 글쎄, 나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소변이 내가 쪼는 약이 나오면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내게 맡겼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경력이 또 지금 이게 도와주는 약이 나오면.
1: 예.
3: 그래, 어쨌든 이 약이 어쨌든 내게 맡으니 나는 이 약에도 아마 좀 꾸준히 계속 써야 되겠다.
1: 고신을 계속 쓰게 되면은 실면증이 있던 사람들은 물론 기억력 감퇴증 심에 이미 걸려서 초기 고생하는 사람들 전문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이런 뇌세포에서도 우리 뇌라는 거는 사령부기 때문에 정말로 별난 구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중뇌, 소뇌의 그다음에 전두엽 이런 모든 부분에서 뇌도 조그만 것 같지만 그 하는 일이 다 딸로 자기 일이 다 딸로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4: 예, 건네보세요. 환우 선생님 강의하셔서 지금 우리 현재 두 분이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어째서 뭔가에, 이 뭡니까,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는지, 어쨌든 허리 아프고, 예, 소변이 조금 더 품이 나갔다 만다. 근데 그게
1: 네.
4: 한 스무 나무가 이뤘을 때다, 선생님. 이제 한 앞사시를 네. 먹었는데.
1: 그 가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 약수는 바로 났습니다. 사인 원질 이런 걸에 이런 사인 이런 약이 들어가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잡으름하고 누군지 쫓겨온 것 같다. 이거는 이 약에서 대부분 치료 답입니다.
4: 예, 그 두 가지에 콩팥이하고 이 심자에 구여질 때까지 할 수만큼의 그다음에는 소변이 더 풍이 없어지고 심자에 별로 자꾸 좀 두근거리고 긴장감 느끼는데 태어난 앞대다 한숨이 나서 40일 썼는데 용서서 너도 든든한 감이 나는 게 영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지. 제 거리 좀 빈두통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빈두통이 아픈 게 이렇게 좀 전에 한 4월 먹고 또 아프고 예, 또 4월 먹고 또 아프고 이렇던지 그 다음부터 뭐를 먹을까 이 아직까지 지금 떼야 난다 약이 약이 용서습니다. 예, 빈두통 예. 용서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시 조금 나고 긴 얘기 나고 그러니까 나 그다음 조금 예, 저녁에 마음 편안하니까 잠도 좀 용이 별이 어금이서 이렇게 서로 잠 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편안한 게.
1: 예, 우리 오빠도 들어간 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4: 예, 젤레세이 어째 그렇게 약이 확실히 좀 막 고파서 세게 돈다네. 그렇게 돈 약 참여한 거 다 써도 아이들이 이게 처음에 반에 네 번 다섯 번 오는데 한 두 달 반 써도 어제는 두 번 그래서 만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눈나 손을 본단다. 그러니까 아, 이런 약은 저나 처음 봤다. 이번에 또 싸겠단다, 또, 예.
1: 네. 우대 활동도 있고 하니까, 예. 참가하시죠.
4: 예. 예.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종합적인 약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뇌가 건강해지자면 그것보다 먼저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고 오장육부 중에서도 콩팥이나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간하고 콩팥이 건강하자면 꼭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5: 네, 저도 건강보신한 수업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되겠었는데 이게 쓰니까 소변 전에 이전에 보고 예. 한 시간에 또 보고 한 시간에 또 보고 그래네 이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5: 예. 그래도 소변 시원하게 안 나가네. 소변 시원하게 나가. 그래도 허리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도 무릎 네. 관절이 또 아팠습니다. 근데 무릎이 네. 아예 아프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5: 그래도 귀에서 또
2: 네.
5: 여기 소리 나는데 그 어떤 말이 좋아졌습니다.
1: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눈이 암울되고 이런 데 전문 씁니다. 네. 그게 예 그런 치료에 확실히 효과 봅니다.
5: 이 콩팥이 돕는 약이 이제 최고 약인데 그래 이번에
1: 활동하니까 그렇죠. 전문 불순하는 예. 약이니까 예.
5: 예. 예. 이번에 써서 계속 쓸 예상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5: 네.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평상시에 항상 어지럽다거나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눈이 뿌옇다거나 이럴 때 우리 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전문 뇌를 건강하게 하고 부선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때문에 그녀 보시완 우리 그 현웅에다 똑똑히 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눈이 암울대고 잠이 아예오고 허리 다리가 시큰대고 그 다음에 기억력 감퇴증이 있고 신경문란이 있고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이 그렇게 너무 많진 않는데 우리 이 약은 실면증을 비롯해서 각종 신경문란 이 방면에서 가슴이 두근대고 누군데 계속 쫓겨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그다음에 좀 쪽황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생긴 병 역시 우리 건뇌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0: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광고복에 5곽 싸면 4곽을 떠드리고 10곽에 12곽을 떠드립니다. 약에서 약을 떠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가 하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이렇게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 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부비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예, 저도 지금 연기관 공허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서 그서 밥 맛이도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는 검은 수두한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치 있다든가.
1: 예.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단 거라는데, 싫다고 해서, 난 집에 가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예, 이게 밥맛이 돌아서더라면 합니다.
1: 네.
2: 네. 이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면
1: 네.
2: 그러면 벌써 또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치로 완전히 그 버그색이 된다면 합니다.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그 많이 좋아졌다 염치 뒤에 어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반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반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 이 혹시 하지 뭐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있다만 그래 오늘은 그 선생님께다가 그 약을 소개를 좀 감사드립니다.
1: 네,
0: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

0: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에 들어서 그런지 놀림에게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뺏는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도와줬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헤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 좋지. 예. 그리고 예.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아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네, 이렇게 이 약 쓰면 수면제를 떼고 잠을 잘잡니다.
0: 그리고 예.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
2: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예, 좋습니다. 예.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내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예.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라서 너는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0: 네.
2: 그렇게 도와줬단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면서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그 술을 뗐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본 거 활동이 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발 받다 그랬잖아 드린다.
0: 이번에는 열곽사도 열두곽을 또 드린다.
2: 예.
0: 22곽이나
2: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다 되지?
0: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번.
1: 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건밭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할 때는 이증이란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5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사 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변현할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김경리 작사 방동걸 작곡의 향기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정리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인생을 정리로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10월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고 옛 추억이 흙길과 함께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아래 박경환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래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의 노래가 시작되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지금보다 빛날 겁니다. 아래 노래하자 새 시대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은 무엇일까요?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도 좋지만 그곳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미식 여행만큼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여행은 없을 것입니다.

0: Alego.
1: Alego. 오늘 여행 가이드 시간에는 발걸음을 멀리 옮겨서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미식가

음식, 각 지역의 기호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맛집 이야기와 음식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귓가에 흐르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국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40분간 맛과 정이 가득한 전국 맛집 여행을 시작합니다. 중화 요리를 만나다 프로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 동부 해안이죠.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산동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산동성은 중국 요리 문화의 본고장 중에 하나로서 로요리라고 불리는 중국 8대 요리 계통 중에 으뚱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산동의 음식은 맑고 깔끔하며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특징입니다. 해산물이 풍부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신선한 바다 생선이나 조개류, 해조류를 활용한 요리가 특히 발달했습니다.

오늘 40분 동안 산동성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며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릴 건데요. 맑고 깔끔한 산동 음식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동의 음식 문화와 생선찜. 네, 여러분. 중국 동부 해안에 자리 잡은 산동성은 황해와 바레에 접해 있어 1년 내내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푸른 바다가 선물하는 신선한 생선, 새우, 게, 조개류는 산동 사람들의 밥상을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또한 산동성은 공자와 맹자의 고향으로 유교 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2500년 전 공자께서는 먹는 것을 매우 정성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쳤는데요. 이 정신은 지금까지 산동 요리 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의 음식 문화에는 정갈함과 예의 그리고 정성이 깊게 배어 있는데요. 산동 요리, 즉 로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은 맑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에 있습니다. 자극적인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산동 요리의 정수입니다. 특히 바다 생선 요리는 산동 사람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메뉴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동에 가면 생선을 먹지 않으면 진정한 여행이 아니다 라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받는 세 가지 대표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동 생선찜입니다. 신선함 그 자체의 맛이겠죠. 산동 바다의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 바로 산동 생선찜입니다. 이 요리는 말 그대로 신선한 바다 생선을 간단한 양념과 함께 쪄내는 가장 정직한

정직하고 순수한 조리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동 생선찜의 가장 큰 특징은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선 본연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생선으로는 도미나 농어, 광어 등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살이 단단하고 육질이 쫄깃하며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찜 요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산동 연안에서 잡히는 황해 도미는 그 맛과 향이 일품인데요. 조리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교합니다. 깨끗이 손질한 생선에 생강이나 대파, 마늘, 청주, 소금을 살짝 뿌려서 찜통에 넣고 8분 내지 10분 정도 쪄냅니다. 너무 오래 찌면 살이 퍼석해지고 너무 짧게 찌면 속이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실온과 온도의 정교한 조절, 이것이 이 요리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전엔 생선 위에는 간장, 식초, 설탕을 살짝 섞은 양념장을 뿌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기름을 살짝 끼얹어 향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식탁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모두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산동 사람들에게 생선찜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데요. 특히 명절이나 손님을 초대하는 날에는 반드시 생선찜이 상에 오르곤 합니다. 이는 해마다 물고기가 남아 풍요롭다라는 길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어에서 물고기 위와 남따위의 발음이 같아서 생선 요리는 풍요와 여유를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산동 사람들은 설날, 추석, 결혼식 등 경사스러운 날에는 반드시 생선찜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선찜을 대접할 때는 생선의 모리를 어른이나 귀한 손님 쪽으로 향하게 하는데요. 이는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만약 생선의 꼬리가 손님 쪽을 향한다면 신뢰로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신경 써서 상차림을 한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옛날 산동의 한 어부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정성껏 쪄서 남편에게 대접을 했는데요. 그 생선찜은 기름기 하나 없이 맑고 깔끔했지만 생선살이 입안에서 살살 녹을 듯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어부는 이 요리를 먹으며 이것이 바로 바다의 정성이다 라고 감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쳐내시고 있는데요. 신선한 바다 생선을 성성껏 쪄내는 이 요리는 산동 사람들의 정직하고 소박하며 정감 있는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신선한 생선으로 생선찜에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이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 없고 신선한 재료와 정성만 있으면 산동의 바다 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산동 냉면입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날리는 대표 별미 산동의 여름, 무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시원한 산동 냉면 한 그릇입니다.

네, 먼저 요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산동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를 부어 먹는 음식으로 그 상큼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입니다. 면은 주로 밀가루로 만든 가늘고 쫄깃한 면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메밀면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산동 북부 지역의 전통 방식입니다. 육수의 핵심은 맑고 깔끔합니다. 네, 소고기나 닭고기를 푹 고아낸 육수를 한나절 이상 식혀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데요. 육수에서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살아나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식초, 간장, 설탕, 마늘, 생강, 오이, 무 등을 넣어서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내줍니다. 여름철에는 육수에 얼음을 동동 띄워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산동성은 여름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습도도 높아서 무덥기로 유명한데요. 이런 날씨에 뜨거운 국물 요리는 식욕을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산동 사람들은 시원한 냉면을 만들어 더위를 이기는 지혜를 터득해왔죠.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더 내려옵니다. 옛날 산동의 한 선비가 더운 여름날 책을 읽다가 더위로 인해 입맛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찬 육수에 면을 말아 아삭한 오이와 물을 얹어 주었는데요. 선비는 이 음식을 먹고 이 얼음 같은 시원함이 바로 내 마음의 안개를 갖춰주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며 시 한 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음식은 주변에 퍼져나가 산동의 대표 여름 별미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동냉면의 또 다른 특징은 토핑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삶은 계반, 오이채, 모채, 배추김치,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올려 먹는데요. 특히 산동식 배추김치는 시원한 국물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산동냉면은 단순한 여름 별미를 넘어서 이제는 1년 내내 사랑받는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원한 국물 한 모금에 지친 몸과 마음이 싹 가시는 경험.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마늘 두부 요리입니다. 담백함과 감칠맛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음식이죠. 산동 요리의 또 다른 매력, 바로 마늘 두부 요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두부에 향긋한 마늘 소스를 얹어 살짝 볶은 이 요리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풍부한데요. 산동 사람들은 마늘을 매우 좋아합니다. 생선 요리에는 생강과 함께 마늘을 넣어 비린내를 잡고 고기 요리에는 마늘을 듬뿍 넣어 풍미를 더해주죠. 마늘 두부 요리에는 부드러운 순두부, 북방두부를 사용합니다.

두부를 살짝 데친 후 다진 마늘, 간장, 참기름, 소금을 섞은 소스를 부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여냅니다. 마늘의 향긋함이 두부에 배어들면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데요. 이 요리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산동 사람들은 두부를 깨끗하고 정직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흰색 두부는 정직함과 순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산동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곤 했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콩을 갈고 두부를 짜고 그 따뜻한 두부를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풍경은 산동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정겨운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산동의 한 마을에 아들을 둔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였는데요. 어느 해 과부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정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늘 두부 요리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는 산동에서 효성과 정성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늘 두부 요리는 그 소박한 정성에 마늘의 향긋함을 더하여 더욱 풍성한 맛을 내는 요리인데요. 또한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산동 사람들은 이 요리를 입맛이 없을 때, 속이 편치 않을 때 자주 찾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지만 깊은 맛,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위로. 바로 마늘 두부 요리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마늘 두부 요리, 오늘 저녁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 함께한 산동성의 향토 음식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신선한 바다 생선을 담백하게 쪄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산동 생선찜. 쫄깃한 면과 시원한 육수의 조화로 더위를 싹 날려주는 산동 냉면.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와 향긋한 마늘의 만남까지. 담백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마늘 두부 요리. 네, 이 모든 음식에는 푸른 바다를 품은 산동 사람들의 정직하고 깔끔한 성격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곳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문화인 것이죠. 산동 사람들의 맑고 깔끔하며 정성스러운 요리 철학은 곧 그들의 삶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자랑하지 않지만 따뜻한 바로 산동 사람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신 그 길, 함께 느껴주신 그 감정 모두 소중하게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라고요. 여행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기다리는 약속과도 같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풍경,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 여행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 가이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조례화 작사 강현중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아내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사랑,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을 진솔하고 감동적인 가사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향기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김인덕 작사, 윤금남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그대의 향기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 속에 조용히 새겨줍니다. 한하나 작사 리룡해 작곡의 박경숙 가수가 부른 그리워라 나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낯선 모습과 마주할 때 우리는 새삼 결혼이라는 제도의 무게를 실감하곤 합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했음에도 결혼 생활의 타임라인이 흐르고 새로운 인생의 숙제를 앞두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겪기 마련이깐요.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상대의 낯선 요구,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휴식인지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의 신호인지 헷갈리게 시작할 때 부부의 고민은 깊어지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30대 초반에 만나서 풋풋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하고 마침내 결혼이라는 골인지점에 착안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양가 부모님의 은근한 눈치를 뒤로 한 채 아직은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따끈따끈한 무자녀 부부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8년 가까이 이 남자를 봐온 셈이니 숟가락 올려놓는 보릅, 화났을 때 입술 삐죽이는 각도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남편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올해 초까지는 말입니다. 결혼 3년 차, 흔히들 말하는 첫 번째

16세 권태기인이 뭐니 하는 시기라는데 저희는 다행히 큰 소리 내며 싸운 적은 없습니다. 동갑내기라 평소에는 친구처럼 장난치고 주말에는 같이 맛집 탐방하며 나름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뜬금없는 곳에서 제 평화로운 부부생활의 레이더망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뜬금없는 외박 여행 선언 때문에 말이죠.

사건의 발단은 약 한 달 전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안주에 맥주를 한 잔 들이키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던 중 남편이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서 그러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 학교 동창들이랑 1박 2일로 외박 여행 좀 다녀오면 안 될까? 남자들끼리 고기도 구워 먹고 게임도 하면서 힐링 좀 하고 오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요.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다녀와 단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가는 건데 갈 수 있지 하고 쿨하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남편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브리핑을 듣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다니겠다는 요지였습니다. 무려 두세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무조건 외박을 포함한 여행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결혼했어도 개인 사생활과 힐링할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싶다가 엄연히 가정을 꾸린 유부남이 분기별로 한 번씩 집을 비우고 밖에서 자고 오겠다는 게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혼자 남겨질 내 주말은 어쩌고 가정을 두고 주기적으로 외박을 하는 걸 쿨하게 오케이 해주는 게 진짜 멋진 아내인 걸까? 아니면 그냥 방임인 걸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애 시절 남편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희는 5년 동안 연애하면서 정말 자주 만났고 서로의 성향을 파악할 기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때 남편은 여행의 여자에도 집착하지 않은 전형적인 집바보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그저 가까운 카페에서 노트북 켜놓고 각자 할 일을 하거나 기껏해야 교회로 드라이브 한 바퀴 돌고 저녁에 깔끔하게 각자 집으로 귀가하는 걸 가장 편안해하던 사람이었죠.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도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며 집이 최고다를 입에 달고 살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도 안정을 찾아야 할 3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언젠가부터 이 남자의 마음속에 방당벽 같은 집착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들어 주말만 되면 SNS에 유명한 캠핑장이나 독채 펜션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뚫어지게 보지를 않나. 친구들과의 채팅방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니 하며 여행 계획을 짜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연애 5년 동안 철저하게 본색을 숨겨온 여행 집착남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결혼 생활의 엄청난 압박감이 이 남자를 밖으로 내모는 걸까요? 예전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대인배처럼 놀다 와라 하기가 참 묘하게 찜찜하단 말이죠. 혼자 머리를 굴리며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보다가 문득 한 가지 가설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아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숙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후반의 동갑내비 부부이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서로의 커리어와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요즘 들어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대화가 부쩍 찾아졌습니다. 병원 검진도 알아보고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타임라인이 서서히 육아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타이밍인 건 확실합니다.

주변 유부남 선배들의 뼈 때리는 조언이 남편의 귀에 꽂혔겠죠. 애 생기면 1박 2일 여행, 꿈도 꾸지 마. 애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집 앞 편의점 가는 것도 허락 맡아야 해. 물론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급해진 데에는 이 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아이가 생겨버리면 내 인생에 자유롭게 놀러 다닐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영원히 끝난다. 이 생각과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자꾸만 밖으로 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동창 녀석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재미없는 인간들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지만 정기적 외박 허용이라는 이 전례 없는 규칙이 앞으로 저희 부부의 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남편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눈치를 보며 여보, 다음 달에 애들이 낚시 가자고 하는데 라며 밑밥을 던지고 있고, 저는 글쎄 날씨 보고 하며 능그렁이처럼 넘어가고 있는 대치 상태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고 쿨하게 넓은 마음을 가졌던 내가 왜 결혼 3년 차가 되니 남편의 1박 2일 외박 요구에 이토록 심각하게 가치관의 대혼란을 겪게 되는지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무게감과 앞으로 다가올 육아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다른 집 부부들은 외박 여행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쿨하게 보내주고 나만의 주말을 즐기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초장부터 외박의 싹을 잘라 가정을 사수해야 할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외박 요구는 가정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본격적인 육아 계획을 앞두고 애가 생기면 여행 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 텐데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는 더 뼈빠지게 돈을 벌어야 할 텐데 내 인생의 자유가 여기서 끝이 나나 하는 눈물겨운 보상 심리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신 남편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 주말만큼은 아내 역시 완벽한 독신 생활이나 힐링 여유 시간을 즐기고 남편이 돌아온 뒤에도 그에 상응하는 독박 가사 보상을 치르게 하는 등 등가교환 법칙을 부부의 공식 룰로 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은 유부남으로서 과한 편이니 1년에 딱 2, 3회만 보장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이 어떨까요?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동창들과의 여행만으로 풀게 두지 마세요. 애가 생기기 전 30대 후반 무자녀 부부로서 갈 수 있는 조금 더 멀고 근사한 해외여행이나 장기 여행 계획을 부부가 함께 짜보는 건 어떨까요? 둘이 보낼 황금기 공간을 먼저 채워준 뒤 친구들과의 시간을 허용해야 남편의 관심사도 다시 가정으로 중심을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쯤 빈집이 있습니다. 누군가 떠나간 자리 혹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간, 때로는 그 빈집이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지만 또 때로는 그 빈집이 있기에 우리는 삶을 더 단단히 채워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김현철의 글입니다. 빈집을 적는 동무. 은주 동무가 쓸쓸한 아름다움이 담긴 첫 시집을 비행기에 태워 보내왔다. 제목은 빈집에서 겨울나기. 이 책은 문장부 하나마저 그냥 적은 것이 아닌 진실한 무게와 서정적 기품이 느껴지는 그녀의 마음의 기록이었다. 은주 동무에게서 독후감을 쓰게 놀아 했으나 한수의 빈집과 만날 때마다 그 엄두는 한 번 또 한 번 수그러들었다. 이 동무는 언제부터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담아냈을까? 왜 이렇게 쓸쓸함만 담아냈을까? 밝게만 보이던 이 동무의 속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린 사연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이 동무에 대해 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고민과 망설임 끝에 읽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화면들을 되새기는 것으로 멋쩍은 응원을 보내려고 한다. 1997년 가을, 원래 다니던 소학교가 진중심 소학교에 합병되면서 우리 마을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집단 전학을 하게 되었다.

5학년 후학기에 진입한 나는 진중심이라는 위험에 적잖게 기가 눌려 계약해서 한동안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갑자기 많아진 학급,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싸움이면 싸움. 그 공간에는 저마다 뽐낼 만한 특기와 개성을 가진 동물들이 전례없이 많았다. 은조 동물을 처음 발견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다. 휴식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화단에 한 특별한 동무가 서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머리나 옷맵시를 봐선 어느 집 귀공자 같은데 남학생이라고 보기엔 생김새가 너무 고왔고 여학생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옆 친구한테 물어보자니 괜히 놀림받을 것 같아 궁금증을 누르려던 차에 누군가 그 동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은주. 아, 여학생이었구나. 후에 알고 보니 옆반의 사모학생 친구였다. 그것이 그 동무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어느 월요일이었다. 국기개양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연설하시는데 갑자기 새된 소리가 들리더니 사생들의 눈길이 삽시간에 앞줄에 서는 한 학생한테로 집중되었다.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넘어져 있었는데 잔잔히 보니 그 동무였다. 썩 후에 군사훈련 도중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갑자기 넘어지는 친구들을 간혹 보긴 했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쓰러지는 걸 보았으니 나로서는 꽤 놀랄만한 일이었다. 더 의외였던 것은 며칠 뒤에 그 동물을 위한 모금 활동이 진행됐다.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어디가 많이 아픈 친구인가? 그건 그렇다 치고 귀티나는 저 동무한테 지원이 필요하다고? 알고도 모를 일, 듣고도 믿기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뒤로 언제 그랬느냐 싶게 활기 넘치는 그 동물을 볼 때마다 나의 이런저런 의문은 되살아났다. 그러고 보니 중학교에 가도록 그 동무랑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했던 것 같다. 그 무렵 학교에는 변부모 학생이 적지 않았다. 웃고 떠들며 학교에 다니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한 외로움, 서름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락 뚜껑을 열다가 어두운 학교길을 홀로 걷다가 교과서에 어느 한 대목을 읽다가 이불 속에서 잠을 설치다가 사진 한 장을 보다가 수시로 터졌다. 아이들은 대개 그런 마음을 터놓을 줄도 다스릴 줄도 몰랐다. 그저 속으로 쌓여지는 걸 자기도 모른 채 유년의 배를 저어갔다. 그 기억들은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시에서 풀이 되는 그 동무의 이야기들은 또한 어느 쯤에서 시작된 것일까? 지내고 있던 장기의 정비례 되게 그 동무는 친구도 많았던 것 같다. 학급 회의에서의 격정적인 웅변, 운동대회에서의 강력한 조직력, 성별과 선입견을 따지지 않은 유난한 교유, 그가 혼자 다니는 걸 별로 보지 못했고 천천히 걸어 다니는 걸 본 적도 별로 없다. 선생님들에 대한 그의 존경심 또한 남달라서 언제나 정 많고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치료비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민간요법을 쓰면서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졸업생들을 이끌고 병문안을 갔었고 모금도 시도했다. 담임 선생님이 결국 치료에서 효험을 보지 못하고 세상 뜨자 그 동무는 두고두고 통탄했다. 치료비가 천문 숫자였던 것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니었다는 데서 그 아쉬움은 더욱 컸다. 졸업한 지도 몇십 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동무는 그 시절의 선생님들을 얘기할 때면 마치 며칠 전에 만났던 것처럼 정겸을 푹푹 묻혀낸다. 중학교 시절, 한동안 그 동무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 마을에 살았다. 그의 나의 삼촌네가 사거리에 구멍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그 길 건너 합작사 건물에 그들 부녀가 거주했다. 삼촌은 가게 앞에 담꾀에 슴슴했다. 그 동무의 아버지는 일부러 나에게 재주를 하는 것 같았다.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한 끼도 채 끝나지 않아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볼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우리 다음에 승부를 내자. 그리고는 누르스련

전등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집 쪽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 안에서 그 동무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의 시에서 아버지가 등장할 때마다 나는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재생되곤 했다. 특히 아버지가 강 속에서 다리도 전혀 절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물살과 어울리며 고기를 잡고 있는 구절을 볼 때면 그 모습이 생생하리만치 연상된다. 고중부터는 같은 학교가 아니어서 그 동무에 관한 소식은 간간이 귓동냥으로만 들을 수 있었다.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학생회에서 활약한다거나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종소리라는 문학사에서 열띤 문학소녀로 활동한다든가 하는 얘기들이 두루 포함되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였던가 그 동무가 시를 쓴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심취했다는 것이다. 시랑송을 좋아하고 자라던 아이가 시를 쓰는 것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문학에 대한 집념은 상상 이상인 듯했다. 곧바로 지면에서도 그 동무의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 메일을 통해 지인들에게 편지글을 보내왔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동무의 새로운 문학 세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쌓은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문학의 언덕에 성큼 올라서 있는 그 동무가 나에게 같은 고향이고 같은 문학 전공인 동창이라며 여러모로 정보를 보내주고 이런저런 활동에 동참을 제안해왔으니 나로서는 실로 고마운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또 누군가들을 동원해서 잠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약간이나마 빛을 주려는 모습에도 늘 존경심이 들었다. 2008년 여름방학, 그 동무가 연변대학의 선배와 친구 몇 명을 동반해 북경에 놀러오면서 나한테 가이드를 부탁했다. 근 3년 북경에서 학교를 다녔으면서도 별로 돌아본 데가 없었던 나인지라 말이 가이드이지 그냥 엉터리 길잡이였다.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창,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다. 어쩌면 그 이전의 모든 대화들을 다 합쳐봤자 그 며칠에 나눈 대화의 절반이 절반도 안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연변대학 조선언어 문학학부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와 종소리 문학사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꽤 많이 들려주었다. 어찌나 구수했던지 훗날 그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분들을 만났을 땐 꼭 구면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은주 동무는 또 나한테 랜디 포시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선물해 주기도 했다. 그로부터 10년 뒤 나는 그 책 속의 주인공을 더 가까이에서 심지어 내 바로 옆에서 들여다보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따끈따끈한 김학철 평전을 금방 구입했다며 선물해 주었다. 국적과 신분과 직업이 다른 두 책 속의 주인공한테는 묘하게 일치되는 점들이 많았다. 예컨대 그들은 죽음을 리상적으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뜻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가려 했다. 2015년 또 아주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그를 만났다. 그 동무는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나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1년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날 만나서 뭘 먹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그 동무가 제안한 만남의 장소는 서점인 교보문고였다. 아, 역시 여전하시구만.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만나 교보문고에 가서 한참 돌아보다가 각자 책을 한 권씩 골랐고 꽃지점에 가서 양꼬치에 마파두부를 곁들여 먹었다. 그와 문학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려니 수준이 딸리고 가족 안부를 물으려니 괜히 조심스럽고 해서 그냥 서로 가는 친구들의 소식들을 주고받았다. 결국은 고향 얘기였다. 해도 해도 질리지 않은 고향 얘기. 고향은 변하지 않는 답이었고 늘 우리에게 너그러웠다. 우리는 몇지서 어느 주말에 고향에 흐르는 량수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양수강이 흐르는 양평에 가서 한번 놀자고 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조선족 학생들을 많이 관심해주는 한 교수님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모임은 바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날 강 교수님이 직접 담근 설순주를 축내며 운치는 강 교수님의 마당에서 싱그러운 불냄새와 더불어 삼겹살 파티를 했다. 량수에 관한, 연기에 관한, 원성다리에 관한, 졸업 로문 테마에 관한, 사람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했다.

있었기 때 그 동호회의 아버지에 관한 소식도 잠깐 들을 수 있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안부도 못 전하고 미안하다야. 아, 그게 뭐. 그 동호는 말을 아꼈다. 그때 못한 그 말들은 시집에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그의 시를 읽으면서 나는 나의 빈집을 떠올렸다. 내 친구들의 빈집도 떠올렸다.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빈집을 떠올렸다. 그 집이 빈집으로 되기 전의 모습들도 상상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익숙하고 친절한 그리운 사람들이 보였다. 기쁘고 슬프고 막막하고 후회스러웠던 일들도 서서히 재생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다. 급기야 한 집, 두 집 떠나가면서 마을은 급속도로 비어가고 있었다. 이따금씩 귀가하는 사람도 보이는가 싶더니 한참 뒤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그들은 또 다른 터전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었다. 부딪히기도 넘어지기도 하면서 자기의 빈집에 알찬 삶을 치열하게 채워가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는 자신만의 빈집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었다. 그 동무의 빈집이 아직 얼마나 더 기록될지, 그 이야기들이 아직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빈집이 얼마나 공허하게 비어있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그럼에도 감히 예상해본다. 멀지 않아 그 동무는 빈집 보수에 착수할 것이고 때가 되면 새집 축조에도 돈 크게 투자할 것이라고. 그때쯤 되면 그의 아버지, 외삼촌, 할배, 언년이 할매, 그리고 청산리와 대림동 이웃들도 흐뭇하게 웃으며 그의 집들이 올 것이다. 무릎 통증도 다시 사라지겠다. 또 그때쯤이면 그 동무가 그토록 염려하는 빈집에서 겨울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지 않을까. 늦지 않게 다가올 그날을 고대하며 그 동무의 후속집을 한없이 응원한다. 어린 시절 첫인상, 학교 운동장에서의 우연한 만남, 아버지와의 당구 한판, 북경과 한국에서의 다시 만남,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쌓여온 두 친구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글이, 문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집이 아닙니다.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고 채워지지 않은 삶의 자리이며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공간입니다. 은주 동무의 시집, 빈집에서 겨울나기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닌 상실을 견디며 더 단단해진 삶의 증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빈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빈집이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온기와 추억, 그리고 앞으로 채워갈 삶의 의지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글이 각자의 빈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께 작은 위로와 응원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프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6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5월 1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일상 속에서 네 가는 말부터 바꿔보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 행복해, 일이 재밌어지는군. 우리가 반복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자신을 향해 행복을 부르는 좋은 말.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오경희의 글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피운 꽃. 나는 화란 출신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한다. 화풍이 너무 좋다. 반 고흐는 조카의 탄생을 축복해 파스텔 톤의 푸른 배경에 하얀 꽃이 활짝 핀 아몬드 나무를 그렸다. 그는 왜 아몬드 나무를 그렸을까? 아몬드 나무는 보기에는 평온하고 화사한 모습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이리라. 아몬드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운다. 그래서 그는 2월에 태어난 조카의 생명을 축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자신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화폭에 담았으리라. 나는 3년 전에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를 묶은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읽으며 꽃피는 아몬드 나무에 대해 알아갔다. 메마른 가지에 잎이 돋기도 전에 꽃망울을 맺고 터뜨리는 아몬드 꽃은 사실 보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잎새의 따스함을 받지 못한 채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 꽃을 다 피운 다음에야 잎새는 서서히 돋아 꽃잎을 보호한다. 반 고흐가 그린 꽃피는 아몬드 나무 그림은 붓터치가 너무 생동해 마치 움직이는 나무처럼 보인다. 꽃잎 하나하나가 바람과 해와 달과 어우러져 노는 듯 감정의 곡조를 선율처럼 표현해 나의 오감을 자극했으며 환상적인 세계를 나로 안내해주곤 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자 했던 유명 화가가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예술을 위해 현실을 무한히 감내하면서 활짝 꽃피웠던 미래의 가능성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미술 소재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단순하면서도 조화로운 매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우치고 순수한 영혼과의 만남을 약속하는 듯 싶다. 이 그림은 반 고흐가 동생 테오의 아들이 태어나자 그린 그림이다. 생리임에서 살던 시절 고흐가 조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의 선물로 그렸다 한다. 1890년 고흐의 동생 티오에겐 아들이 생겼고 티오는 형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아이가 언제나 형처럼 굳센 의지와 용기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 이름을 형의 이름과 같게 짓기로 했어. 건강, 행복, 성공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이름을 조카가 물려받게 된 게 미안하기도 고맙기도 했던 그는 동생에게 감동했고 그 후 고흐는 어머니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조카의 침실에 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흰색 아몬드 꽃이 만발한 커다란 나뭇가지 그림이랍니다. 동생도 이런 형에게 감동받았다. 그의 편지를 보면 동생 티오는 화방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형에게 이젤과 물감 그리고 생활비를 보태주었고 나중에는 병원 치료비까지 따로 챙겨주었다. 동생은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고흐가 화가의 꿈을 잃지 않도록 응원과 지지를 함께 보내주었다. 그들의 우정과 사랑의 편지는 고흐가 세상을 결별한 후 태오의 아내 요한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박물관도 태오의 아들, 즉 고흐의 조카인 빈센트 빌렘 반 고흐가 커서 설립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반 고흐에게 특별한 소재로 각성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했으리라. 1888년과 1890년에 고흐가 프랑스 남부 아를과 생레미 병원에서 아픔을 잊으려고 꽃이 만발한 아몬드 나무를 미학적으로 즐겼을 것이고 꽃나무를 그리면서 기쁨을 찾고 외로움과 좌절을 이겨내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림은 조카에게 주는 선물이자 자신한테 용기를 주는 선물로 되었으리라. 37년 생애 마지막 봄에 조카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 그린 마지막 꽃 그림이니 말이다. 봄이 오면 내 고장 연변에도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그러면 고흐의 아몬드 나무가 생각난다. 가는 곳마다 살구나무, 복숭아나무에는 꽃봉오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고흐가 생각난다.
생전에 미술계의 인정을 못 받고 대중에게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해 그림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했지만 열정적으로 꾸준히 그림을 그렸던 고흐의 다른 작품들도 보면 거칠면서도 강렬한 색채로 삶의 불길을 지펴올렸고 작품들이 생명력이 넘쳐나서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꽃피는 아무도 나무는 그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그림으로 보였다. 가족과의 화목, 행복을 상징하는 그림이어서 그럴까. 한 줄만 보지 않아도 보고 싶어진다. 그림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나뭇가지들이 쭉쭉 하늘로 뻗은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형태가 꼬불꼬불 웃자라는데 그런 나뭇가지는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 않음을 넌저시 말해주고 있다. 한편 꿈 많은 사람들의 청아하고 맑은 영혼과 순백색의 순수한 마음을 하얀 꽃으로 소담소담 무리지어 활짝 피게 곱게 그려놓아서 언제 봐도 감개무량하다.

이것이 명화의 특점일까? 그림 왼쪽의 꽃나무 아래쪽 실한 나무 가지에 심하게 구불거리는 터치는 또 무엇이었을까? 삶의 곡절을 상징했을까? 아니면 꿈과 열망이었을까? 아니면 우울한 자신을 펼쳐 하늘 향한 절절한 외침이었을까? 어쩌면 그 당시 앞이 보이지 않은 삶의 터널 속에서 고독하고 불행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의 팔뚝 근육이었으리라. 사실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반고흐는 이르레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병이 심해지는 단계였다. 고흐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기, 상한병원에 가장 희망적이고 밝은 꽃피는 아몬드나무를 그렸다. 그 후 5개월 지나 반고흐는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다. 누구보다도 강인했지만 너무도 내적 고통이 컸기에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고 한다. 평생 형을 따르는 티오도 역시 형이 간 6개월 후 형을 따라갔다. 조카는 어떻게 되었을까? 큰 아버지가 준 그림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평생 애지중지했던 그는 반고흐 미술관을 세워 큰 아버지의 모든 유작들과 함께 기증했다. 큰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름과 선물로 세계인이 찾는 미술관을 만든 조카의 모습을 화가 고흐는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라고 리은화 미술평론가는 적고 있다. 그림에서 중요한 건 또 배경이 아닐까. 아몬드 꽃이 피어는 그 푸른 배경이 내 눈앞에 선하다. 그의 푸른 하늘 배경이 아몬드 나무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그 가지 위에 피어는 꽃들의 꿈을 응시해주는 푸른 배경 또한 너무 멋지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봄의 오아시스다. 가지마다 화산 꽃들이 활짝 피어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한 가지만 뚝 꺾어 귀등에 꽂고 일상을 즐기고 싶다. 이 그림을 볼 때에는 마치 내가 그곳 봄이 온 산 언덕에 서 있는 듯하다. 그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내 마음을 여행시켜준다. 그림 속에서 내 자신을 찾고 내 안에 잠재된 꿈과 열망을 발견하며 내 삶의 변화에 당황하지 말아야겠다. 반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봄바람에 부드럽게 꽃잎을 날리며 춤을 춘다.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치유의 힘을 분명 갖고 있는 이 그림은 어둠을 밝히고 나에게 희망의 빛을 뿌려준다. 애잔하면서도 력동적인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안의 작은 소망이 저 꽃들과 같지 않을까고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새로운 나의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며 미래를 상상해본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며 겨울에는 앙상한 나무로 견뎌내다가 다시 새 봄이 오면 꽃나무들도 생명력을 갖추는데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과 변화가 찾아와도 희망을 품고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반고흐 령원의 편지란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래 내 그림들 그것을 위해 난 내 생명을 걸었다. 고흐는 평생 동안 티오에게 600통이 넘는 편지를 썼다. 반고흐의 불꽃 같은 열망과 고독한 내면을 기록한 반고흐, 령원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반고흐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뇌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고자 했는지를 느꼈으며 그만의 철학과 신념이 있었고 미술에 엄청난 노력과 몰두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미술 작품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감자 먹는 사람들, 붓꽃, 아르레 침실, 밤의 카페 테라스, 구두 등을 사진으로 남아 컴퓨터에서 찾아보길 좋아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감상하며 나는 나의 삶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처럼 굳세고 의지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길 소망해본다. 그림 속의 꽃나무는 잠든 시간을 깨우며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하는 건 아닌지. 생활 속에서 유명화가 반고흐를 떠올리며 그의 그림을 지속적으로 감상하고 싶다. 반고흐의 꽃피는 아몬드나무 그림이 박힌 머그잔 또는 티셔츠, 스카프, 가방이 어디 없을까? 반고흐를 기념하는 일상용품이 나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따라 명화가 새겨진 도자기 잔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다.

물과 같이 흐르는 편지 속에서 우리는 고흐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평생 단 한 번의 전속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그는 결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동생 태호에게 보낸 600통이 넘는 편지, 그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고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써내려간 불꽃 같은 일기였습니다. 신념과 철학, 그리고 미술에 대한 엄청난 몰입, 그건 단순히 재능의 발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싸움이었죠. 고흐는 힘든 시간을 살았지만 이 그림만큼은 가장 맑은 긍정으로 가득합니다. 그 에너지를 내 삶의 일부로 가져가고 싶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명화가 새겨진 도자기 잔이 하나였다면 커피를 마시는 그 짧은 순간조차 예술이 되겠죠? 여러분의 곁에는 일상을 붓으로 물들이는 기분으로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이 있나요? 꽃피는 아몬드 나무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의지와 아름다움이 함께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문화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곡으로 김학성 작사 김경애 작곡의 웃으면 예쁘십니다 보내드립니다. 환한 웃음이 주는 행복과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밝은 멜로디가 마음까지 활짝 웃게 만들죠.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언제 들어도 반갑고 정겨움이 넘치는가요? 1990년대 창작된 최현 작사 방룡철 작곡의 달마송 님마송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일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 담긴 정겨운 가요.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꽃향기처럼 피어나 너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넨다면 그건 또 없는 한 줄기 햇빛처럼 따스함을 전해주게 됩니다. 계속하여 석화 작사 지혜선 작곡의 한 줄기 햇빛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현재의 시간을 아끼고 즐기자는 마음을 담은 가요. 한동호 작사, 리성재 작곡의 천금 같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 누군가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 어떤 권난도 두렵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겠죠. 함께하는 세상,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유서 유영호 작사, 황석기 작곡이 서로 손잡고 보내드립니다. 개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숙명 준비하는데요. 깊은 감정과 인연을 노래한 가요. 부드러운 멜로디 속으로 빠져보시죠.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연길 씨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오는 7월 1일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뜻한 품에 안겨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창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품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921년 7월 절강 가흥 남오의 한 유람선에서 위대한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습니다. 당의 탄생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 등대처럼 길을 잃었던 중화민족에게 올바른 길을 밝혀주었고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힘겨웠던 중화민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겨울날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중화민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인민을 이끌고 100여 년간의 어려운 탐색과 피눈물 나는 희생, 꿋꿋한 분투, 그리고 끊임없는 개척과 노력을 통해서 조국을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했으며 인민을 행복하게 하고 중화민족을 부흥의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따사로운 사랑 속에서 멋진 꿈을 꾸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민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갈래요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새 시대의 어린이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국가의 발전 과정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박물관을 참관하거나 기록 영화를 보는 것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창건 역사와 이룩한 성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학습을 통해 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깊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리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라혜주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당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새시대 어린이로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는 학교에서 과학문화 지식을 열심히 배우는 것인데요. 당의 미래와 조국의 발전은 우리 새시대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식을 탐구해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공식과 과학 원리는 모두 미래의 조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빛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한동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따사로운 당의 품이여를 보내드립니다.

새 시대 어린이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 세 번째는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학교에서 펼치는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국가 합창, 애국 이야기 시합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당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애국심을 더욱 깊게 심을 수 있습니다. 허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허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공산당을 따르죠를 보내드립니다.

소년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소년이 부유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인데요. 친구들, 중국 공산당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는 정신을 계승 발양하면서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마상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2: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1: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2: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1: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2: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북 슈퍼리그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힘차게 달리는 연변팀 선수들의 응원가 영광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웅장한 기세 가슴 뜨겁고 푸른 잔디 위에 꿈이 활짝 피었네. 대를 이은 열정으로 초심 지키며 축구의 불꽃 온 산천에 활활 타오르네. 응원소리 해란강에 힘차게 울리고 경기장에서 어깨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자. 연변의 기상 동북땅에 퍼지고 매 순간 질주로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두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두임은 중리 출신인데 중리 서의의 조의, 조선족 이야기란 뜻이 되죠. 이러한 임상 경험을 40여 년이나 쌓아온 분입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영길시 려양원하고 연변 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진찰 과정을 우리 로얄에 보게 되면 이분이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심뇌혈관 질병에 얘기해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머리가 늘상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한 말저 증세를 보이는 병증에 그리고 관심병에 관심병으로 인한 말죠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압박감을 느끼고 숨이 차고 심지어는 심교통이 나타나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말죠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소화교통질병 치료에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위염에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에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에 그리고 결장염에 변비, 설사, 담낭염에 이러한 소화교통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렇게 돼서 많은 환자들로부터의 장위병 극성이라고 먼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최근에 우리 레란드 이야기되면 이번이 더에 환자분들이 호흡도 질환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하고 숨이 차고 이러한 말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박창호 주임이가 호흡계통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호흡계통하고 호흡계통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0: 네.
1: 지금 보기 되면 지구촌에 류행성 질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0: 네, 맞죠.
1: 이 뒤끝에 말이죠. 호흡도 질환으로 고생하는 그 분들이 이전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 호흡도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환경, 생활, 습관, 계절에 이런 등등 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도라 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호흡도, 하나는 하호흡도.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상호흡도는 어떤 조직들이 있고 하호흡도는 어떤 말이죠 기관들이 있는가. 상호흡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코라든가 비두라든가 인후의 인고관, 회염의 이러한 말이죠 조직들로 구성됐습니다.
0: 네.
1: 하호흡도라는 때는 기관이라든가 기관지의 폐로 이렇게 조성되었는데 에, 림상에서 늘상 볼 수 있는 호흡도 질환을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급성, 만성 비염이라든가, 과민성 비염에, 급성, 만성 비두염, 급성, 만성 인후염에, 이러한 말조 상호흡도 질환이 있고요. 하호흡도를 할 때는 말조에 급성, 만성 기관지염이라든가에, 급성, 만성의 폐염에, 그리고 기관지 천식에, 폐결에, 폐암에, 이러한 말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거기에서 골라서, 만성기관지염하고 만성폐염에 대해서 우리 요해를 해봅시다. 사실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특히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0세 이상 되는 중노년 분들 속에서 말이죠.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늘상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성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러한 말조의 증세들을 보입니다. 프로를 보게 되면 대략의 15% 이상으로 차지하는데 개념적으로 본다 할 때는 기관지 점막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조직이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만성의 비특이성 염증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말조의 만성기관지염을 말조에 제때 우리 풀어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말조에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성저색성 폐질환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폐장의 공능이 점차적으로 말조에 하강되거나 더 심할 때는 말조에 호흡 쇠갈증이 나타나면서 심지어는 말이죠. 생명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만성기관지염에 대해서 상당한 말이죠. 중시를 불러일으킬 필요 있습니다.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수단에 중위도 좋고, 서위도 좋고, 중서의 결합도 좋고, 정확한 치료수단을 채용해서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말죠. 우리가 말이죠.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최근에 또 우리 지구촌에 뇌행성 질병이 발생한 뒤끝에 만성폐렴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병증을 놓고 본다 할 때 석 달 이상을 말죠. 이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만성폐렴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이 방송 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2: 오늘 아침에 또 듣고 있습니다. 나도 예. 옛날에도 영 있고 영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2: 예, 그래서 그러면서 자꾸 기침 나고 가래 있고 이렇게 한다.
1: 예.
2: 이게 이거 오늘 땡가 꼭 거기 가서 좀 치료를 하기를 하려 한다. 근데 오늘인데 이렇게 말하기 싶은 건 저는 그 길태병원에 박 위소치 않아서 박창호 선생님께서 치료받았습니다.
1: 예예.
2: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예.
1: 예예.
2: 그래 저는 이래 지난 봄에부터 어떻게 해위 소화이 되면서 그래서 맨물 먹어도 트름하고 그래서 하나로 굶어야 조금 속이 편안한 것 같단 말입니다. 제가 막 다리 빠지고
1: 예 그렇죠.
2: 다리 빠지 아래 다리 매고 막 머리 꼬지 막 어찌며 정말. 별로 내 생각에는 막 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1: 예상하고
2: 밥 못 먹을까. 그게 중요하니까 검사할까요? 그러니까 위축성 위험에 잠재적인 위험까지 이렇게 개냈다 합니다. 진도 맞고 약도 쓰고 했는데 지금 아주 한 이틀은 별도 소화되는 것 같더라도 또 한 가지고 이러면 영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수소문 끝에서 누기 말하는 게 박창호 선생이 위장 잘 안 돼서 거기 갔는데 벌써 다른 습대다 약을 쓰니까 소화 잘 돼. 지금 영 이렇게 밥이 먹기 싶은 생각 납니다. 근도 좀 올랐습니다. 좀. 정신 상태도 영 좋고 어쨌든 영 그렇습니다. 맥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1: 예.
2: 예, 지금은

0: 벌써 때깔이 되면 살짝 밥 먹기 싶은 생각 난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 좋아졌다는 얘기고 보니까.
1: 네.
0: 예, 예, 예. 그래서 예, 내 아무래도 쓰던 바에 좀 오늘이 또 요약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가려고 그랬다. 요약하려고 그랬다. 박상호 선생님.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왔었는데 열이 나고 숨이 차고.
1: 예.
3: 기침이 나면 예, 멋지를 않습니다.
1: 예, 심하구만요.
3: 예, 예, 심합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중약을 먹었는데
1: 예.
3: 숨이 차는 것도 낫고 기침도 많이 멎어졌습니다.
1: 예예예. 예,
3: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예 중약을 지으러 가려고 합니다.
1: 예. 오십시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됩니까?
1: 예. 연기 예. 다 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오십시오.
3: 수고하십시오.
1: 예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5: 예, 제 처럼가?
1: 네, 예, 맞습니다.
4: 맞습니다.
5: 예, 어제 잠 잤죠.
1: 예.
5: 그러면 지금 우리 다리 아픈 거는. 그 대중에 어느
1: 선생으로
5: 보이는
1: 건가? 야, 이 허리다리 아픈 질병을 치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수원장도 좋고, 예, 박창호 주임도 좋고, 강철수 선생님도 좋고, 박윤덕 주임도 좋고, 예.
5: 근데 우리는 젊은 부인데 그러면 이제 만 3살이라면 한다.
1: 예.
5: 만 3살인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좀 일어나면 바뀌지가 빚기 바쁘다만 한다.
1: 아,
5: 그렇다면 괜찮고
1: 주근통이 있구만요.
5: 예, 예. 그래 어느 선생으로 배웠던 소개농도 했네.
1: 그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 박창호 주임을 찾으세요.
5: 박창호 주임으로.
1: 예예예. 예, 예.
5: 예. 그 혹시나 사진 찍으라 하면 거기서 사진 찍습니까?
1: 아, 그거는 이 선생을 보인 다음에 예? 그분이 알려드립니다. 필요 있는가 없는가. 예,
5: 예 아이 그거는 그런데 내 말은 그 대중에도 사진 찍는가 말입니다.
1: 아, 그건 아닙니다. 아직 그거 기계를 안 들여왔어요.
5: 예, 알았습니다. 그 어떤 언어로 다 되니까?
1: 네, 완전히 됩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6: 됩니까?
1: 예, 맞습니다.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덕분에. 예.
6: 예. 저는 저기 심장 환자입니다.
1: 예, 어떻게 고생합니까?
6: 우선은 몇 년 된다. 그래서 이러면 아무래도 내 요즘 무슨 이 심장을 끄트봐야 되는가 이렇게 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1: 예.
6: 어떻게 숨이 찬지 숨이 차서 바깥에 나가서 걸을 때면 그래서 어디에 조금 걸다가 앉을 자리부터 찼습니다.
1: 예.
6: 예. 그리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또 저기 어떤 때는 이렇게 여기 바깥에 내 마음이 조급해도 숨이 찹니다.
1: 예.
6: 숨이 차는 게 정말 아픈 것보다 무슨 별로 더 낯선 거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예.
6: 그러던 게 저기 누리 소외라는 게 길대중에 가서 소약 좀 써보라 합니다.
1: 예.
6: 나는 이렇게 숨이 차도 그냥 소약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건약도 써보고 밀방도 해보고 하나도 소용없을 때다.
1: 그렇죠. 예,
6: 큰, 예. 예, 큰 병원에 가보이니까 나 관심병이라 합니다.
1: 예.
6: 근데 관심병이 돼서 좀 엄중하게 말합니다.
1: 예.
6: 그래서 이게 소약에 매달겠어. 아이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저기 좀 소약을 써보겠다고 소리. 그래서 대중에 찾아가서 박창호 중 선생님 찾았습니다.
1: 예.
6: 예, 그 선생님 찾아서 보였는데 한 일주일을 일주일치를 갖다 먹을까나 예. 좀 어떨까 하는 게 늘 막 좀 가슴이 더번하는 같은 감이 나고 예. 조금 어쨌든 무슨 반응이 있을 때다.
1: 예.
6: 그래서 또 한 일주일씩 또 아무래도 내 오늘이 이 선생에 붙어서 좀 먹어야 되겠다. 소약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해서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효과 알기입니다.
1: 예.
6: 지금 어서는 한 도르무 약을 썼는데 확실히 하고 알긴다. 그래서 내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한 보이고 두 보이고 내 이 선생님께서 좀 약 처약 좀 많이 써보자고 그랬는데 예. 오늘 또 가겠습니다.
1: 예, 그냥.

0: 하시면 됩니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수고하십니다.
0: 예.
1: 예, 저도 저기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차고 잠도 잘 안 와서 수면제도 계속 복용하고 있다가 저기 뭔가 그 박윤덕 선생님을 찾아서 저기 제 참약을 좀 먹었는데 지금 그 이미 잘 때도 꿈이 그냥 많아가지고 자다도 깨고 또 이러던 것이 지금 그 약을 갖다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저기 뭔가 잠도 좀 괜찮게 자고 이러니까 좀 났으니까 한 번 더 지어 먹으려고 지금 박윤덕 선생님 오늘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는 저 박창호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위가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위축성 위염으로 고생했는데
0: 예.
3: 그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지 또 발작하고 발작하고 예.
0: 그렇죠.
3: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계속 같은 진단이고 치료는 안 되고 예. 엄청 예. 심리를 했는데 네, 소문을 듣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위병을 치료 잘하신다는 소문 듣고 갔습니다.
0: 네.
3: 지금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입맛이 돌고 소화도 잘 되고 예.
0: 네.
3: 소화가 잘 되니까 잠도 잘 오고 엄청 효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0: 예.
3: 그래서 지금 그저 예약 없이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됩니까? 예약하고
0: 예.
3: 가려고.
0: 예. 지금에 예. 전화 거셨기 때문에 예약이 됐습니다. 예.
3: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0: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저도 예,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약을 예, 한 몇 번 써봤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예, 정말 예, 만족할 정도로 지금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이래서 예, 아무래도 쓰던 바에 좀 더 쓰려고, 예, 오늘을 예약하려고 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4: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4: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아, 이 시에는 어째 좀 별로 날씨 좋은데 어째 감기가 조금 오는 것 같은데.
0: 예, 역사에 감기 걸린 분이 많습니다. 예.
5: 아, 그 감기 걸린다는 것 같은 게 감기약도 먹고 하는데, 아, 불질 조금 기침 조금 나네, 그래.
0: 예, 예, 예.
5: 아, 그리고 가래가 많이 생겨요.
0: 예, 그렇죠. 예.
5: 아, 그래서, 아, 이, 뭐, 그 가래가 또 나오는 게 또, 또 누르스러하게도 가래 나와요.
0: 예. 열길로 그래요. 예.
5: 그래서, 아, 그 원장 선생님 좀 볼까 해서, 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0: 연계됐습니다. 예.
5: 예, 그럼 수고하시오.
0: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나도 그, 예, 그, 길태풍이의 그, 박창호 선체를 보이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보입니까?
6: 주의하게, 예, 예열이 심하다 말입니다.
0: 예, 예.
6: 그, 어머니까, 그, 조선말로, 그, 뭐이란지. 그런데, 계속 기침이, 그, 목에서 계속 간질간질해서.
0: 그렇죠, 예.
6: 예, 오, 계속 그, 그랬는데. 근데, 가래 있고, 가래, 근데 가래 크게는 많지는 않은데,
0: 예.
6: 이 가래가 떨어야지, 나만.
0: 맞습니다, 예.
6: 아프다. 그니까, 깨깨깨깨 하면, 저녁에 뭐.
0: 바쁩니다, 예.
6: 내, 내도 영향 있고, 내 본신은 막 깨지려 하고 그랬습니다.
0: 예.
6: 그래, 내, 거기 소문 듣고, 그, 박창호 주인 이산대가 내 치료받았습니다.
0: 예, 예.
6: 근데 내 지금 내 중약을 깨끗하나 다섯 접시 두 번 갖다 먹은 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예.
6: 그런데 내 이거는 많이 났는데 요즘 안에 조금 소화계통에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 같이 치료되겠는지, 내 그게 지금 그랬는데, 이 예년을.
0: 치료 넣으시오. 중약의 변증론

0: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침도 좋고 영양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소화교통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1: 그렇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1: 글쎄 내 이거 지금 내 잠은 해보고서리 이 지금 좀 소화 내 소화적 하면 조금 아이들은 경향 있긴 있었는데 그 내에는 계속 괜찮았는데 어제 시간 산할체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여 영양에는 많이 나서도 한 번 더 갖다 먹자 이렇게 딱 마음 먹었단 말인데
0: 예.
1: 같이 치료하면 난 더 좋습니다.
0: 그렇죠. 네, 돈도 절약하고 예. 경제적 예예 예. 네. 완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좀 이따 내 일찍이 가겠습니다.
0: 예. 예. 오십시오. 연결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친구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걷기도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철수 지금 한대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아침마다 수고 많이 하세요.
0: 예, 응당합니다. 예.
4: 네, 말할 거니 네, 강철수 주임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골칼로 어디나서 안 뛰어서 아팠어요.
0: 예, 예, 예.
4: 주위로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보고 맥이 없어서 맥이 없어서 친구도 하고 점약도 썼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리 네, 그 선생님께서 친구를 다시나 민비를 받았습니다.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민비를. 예, 예.
4: 감사하단 인사를 드리느라고.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4: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그 박윤도 주임 예약하기셔.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저번에부터 약을 먹었는데 효과 좋으니까 수면 장애가 있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혈압도 거의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2: 네.
0: 그냥 건강하시면 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전화번호 맞습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6: 예, 네, 박창호 선생님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네, 어떤 상황입니까?
6: 위아파서 위추성 유염이란다. 그래, 네. 예약 쓸까고 그랬다.
0: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네.
2: 네.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그래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7: 예, 감사합니다.
0: 예.
7: 예, 내 허리 다리 아파서 예.
0: 예.
7: 당신 니가 더 침도 맞고 약도 먹고 한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예.
7: 오늘도 침 맞고 약도 짓고 하다 가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아니, 박창모 선생님을 배우려고 좀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보이겠습니까?
8: 아이, 니가 좋지 않아서.
0: 예.
8: 손님 용하다 해서. 예. 올라가려고요.
0: 예, 오십시오. 예.
8: 근데 거기 위치 어떻게 됩니까?
0: 아, 영길에 계십니까?
8: 아, 영동에 있습니다.
0: 그러면 서시장 알죠?
8: 예, 예.
0: 서시장 북쪽 편에
8: 예.
0: 시내버스가 서는 짠데리 있습니다.
8: 예, 예, 예.
0: 딱 꼭 짠데리 맞은 켠입니다. 예,
8: 예. 예.
0: 길태중이 문진부라고 썼습니다. 예.
8: 예.
0: 예. 찾기 허랍니다.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네. 건강하십시오.
8: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9: 네, 박청호 주민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9: 감기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0: 예,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예.
9: 예, 내일 가겠습니다.
0: 내일은 오전에 오십시오. 예.
9: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요즘 들어서 감기 걸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0: 예. 네. 또 뭐, 지방성, 뇌양성.

0: 상을 띈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제도 제가 친구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말이죠. 한국에서 오셨는데 온 집 식구가 지금 다 감기로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1: 날씨 때문이겠죠?
0: 예, 이래, 네. 예, 그러니까 이 어떨 때는 예, 날씨가 지내 좋아도 말이죠. 예, 네. 예, 문제가 생깁니다. 어때서 네. 등독이라든가 예, 이런 말이죠. 예,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말이죠. 예, 아주 그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면역력이 낮은 분들이 말이죠. 감기 걸리거나 예, 기관지염으로 고생하거나 폐염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예, 만성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예, 진단학에서 보게 되면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때 풀어나가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예, 예, 환자분들이 영양불량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이게 맨 안에 이게 예비인가 예?
1: 네.
0: 살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봅니다. 당뇨병이 있는가 하고 당뇨 검사도 하고 예? 또 폐암이 있는가 하고 폐암 검사도 하고 결핵 검사도 하고 사실 말이죠. 이게 만성폐염으로 일으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다른 질병을 인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째 보게 되면 심장병을 인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네. 만성폐염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내일 이모니까 그 박창호 선생님 예하려고 합니다.
0: 예, 내일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2: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예.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이 문제를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결핵이라든가, 간질성 폐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또 인기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땐 또, 기관지염이라든가, 비두염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이런 질병도 말이죠. 인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학에서 보게 되면 하나는 기침을 하고 특히 만성폐렴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게 되면 마른 기침을 할 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호흡도 질환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꼭 말이죠. 중에서 정치에 우리 현대의학에서 면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마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유인 징병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돼 향촌지능에서 국제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3: 사천길림 강소 하부 광서 다섯 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2: 연길 1978 문창문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홍평 총석이는 향촌 전면 진흥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의했습니다. 그는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는 향촌 인정 제의 평의 선정 결과를 공포했는데 전국 68개 촌이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 명단에 입선됐으며 그중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의 선정 활동은 특색 향촌이 전통 지혜와 당대 실천을 융합하고 지방 농업 식량 체계를 지탱하며 농경 음식 전통을 수호하는 면에서 발휘한 관건적 역할을 표창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선정 기준은 경제 생산액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생산, 영양, 환경, 생활 네 가지 차원의 종합 수준을 더 중시했습니다. 단일 내 소산취자촌에서는 생태자원 우세에 위탁해 민생보장과 농업관광산업 발전에 관심을 돌려 생태보호와 산업증수가 협동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한 향촌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요즘은 휴식관광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기는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입니다. 이곳은 꽃들이 만발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소산취자촌은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시범촌에 성공적으로 입선됐습니다. 이 영예 뒤에는 소산취자촌이 단일 내 생태에 위탁해 산업을 융합하고 문화를 깊이 발굴해온 꾸준한 탐색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소산취자촌은 산업구조가 단일하고 옥수수와 콩 재배 외에는 증수치부 경로가 별로 없었습니다. 촌민 로소그는 면모 안 되는 농재를 다뤘는데 지출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17년 이래 소산취자촌에서는 당 건설을 인솔로 970만 원을 조달해 안명호 휴식계곡과 안명호 어항을 건설했습니다. 초민들은 생태 관광에 힘입어 할 일이 생기고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소산취자촌은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10여 가지 꽃들이 련이어 피어 꽃바다를 이루면서 원근에 이름난 인기 명소로 됐습니다. 같은 시기 고산 한지 장미도 다투어 피어납니다. 현지에서는 산업사슬을 내려 장미꽃을 관상에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꽃장, 과자 등 특색 제품으로 가공해 재배, 가공에서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땅만 붙이던 농민들은 지금 화훼관리보호원, 특색 과자 장인으로 변신해 안정적으로 증수치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초민 로수근입니다. 한간 시간이면 모두 이곳에 와서 말린 물고기도 손질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 돈을 받고 팔 수 있어 우리 수입이 적잖게 늘었습니다. 저는 한 해에 6천원에서 7천원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 농사일도 지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휴식 계곡에서 멀지 않은 안명호 어항은 2017년에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은 음식, 숙박, 수상 오락을 일체화한 종합성 문화관광 소비 장소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관광객들 덕분에 안명호 전역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역자원은 특색 수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안명호에는 30여 종 민물고기가 나며 년간 어획량이 근 20만 근입니다. 수산물 년간 생산액은 150만 원을 돌파해 생태 혜택이 지속적으로 현금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당지부석이 한립군입니다. 우리 초민들은 향촌 관광면에서 촌의 발전을 특별히 지지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적극적으로 향촌 관광 발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계절마다 초민들에게 계절성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이 수입을 올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산취자촌은 길림과 흥룡강 두 성이 접경지대에 위치했습니다. 350헥타르에 달하는 안명호 수역은 30여 종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두루미, 황새 등 희귀한 물새들이 서식하고 번식하는 터전으로 됐습니다. 천혜의 습지생태자원을 보유한 소산취자촌은 주동적으로 단일한 농경의 길에서 벗어나 안명호 휴식계곡과 안명호 어항 두 개 문화관광다음체를 중점적으로 조성하면서 농업관광융합특색발전의 길을 걸어냈습니다. 한립군입니다. 우리는 두계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형 관광 발전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특색 농산물과 농업재배 모식을 향촌 관광의 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색 농

농산물을 통해 우리 향촌 관광이 특색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향촌 관광 산업을 1층 발전시키렵니다. 꽃바다와 특색 업제품에서 전역 관광의 전개와 특색 산업의 흥성에 이르기까지 소산 취자촌

0: 취자촌의 발전 경험은 각지 향촌 발전에 참고할 수 있는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진 당위 3.1군 관로입니다. 안명호진에서는 시종 록수청사는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면서 당건설을 인솔로 소산 취자촌의 성공 경험을 전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 생태관광 발전의 길을 잘 걸어내고 생태와 본토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며 향촌 관광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전진의 향촌 면모를 더 아름답게 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행복하게 하렵니다. 생태 바탕색을 지키고 산업 활력을 불러일으켜 초민들의 생활을 날로 흥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산 취자촌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핵심 전략입니다. 생태 우선, 산업 흥성, 주민 부유의 이 발전 경로를 따라 우리 주에 더 많은 아름다운 향촌들이 향촌 진흥의 화폭에 다채로운 한 획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사천길림 강소 하북 광서 5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회 제20회 학술연구토론회가 24일 연길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에서 5개성 자치구 도서관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도서관 전환, 지역문화 협동 발전을 둘러싸고 다차원적인 학술 교류를 했습니다. 국가도서관 부관장 위숭,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 당조성원이며 부청장인 장봉, 부주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장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비록 동서, 남북 중 각지에 위치했지만 문맥의 연결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고 협력 공감대도 시종 일관했습니다. 다섯 지역은 상호학습, 상호참조의 학술 플랫폼을 구축해 전국 도서관 사업의 지역협동 발전을 위해 복제, 보급 가능한 실천 경로를 탐색해냈습니다. 그날내 길림성은 전성 공공도서관 봉사체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독서 봉사망을 부단히 완선했으며 도서관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탐색하고 일련의 특색 독서 공간과 독서 보급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고서 보호와 활성화, 지방 문헌 개발 등 사업에서도 장족의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주당위, 주정부의 견강한 령도하에 연변의 공공문화봉사체계 건설은 빠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시설이 날로 완벽해지고 있으며 문화혜민 공정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전민 독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전문가, 학자들과 깊이 교류하고 다지역, 자원 공유와 봉사 혁신의 새 경로를 함께 탐구해 업계 전반 효능 제고에 힘을 보태기를 기대합니다. 5개성 자치구 도서관 학술 연구 토론회는 1988년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39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주제 보고, 관장 포럼, 5개성 자치구 도서 정황 정기 간행물 교류 포럼, 논문 저자 교류 등 부분이 설치됐으며 지혜 도서관 건설, 고서 활성화, 전민 독서 등 업계 중점 의제를 포함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붉은 5월 투쟁의 왕성한 전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0년 4월 5일 중공 만주성유와 공천단 만주성유는 통지를 발부해 각급 당조직에서 붉은 5월 투쟁 준비 사업을 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성유에서는 박윤세를 연변에 파견해 당건설 사업을 협조하게 했습니다. 박윤세는 왕경과 함께 실시 방안을 토론하고 빈곤 농민의 의거해 토지혁명을 전개하는 투쟁 방향을 확립했습니다. 연변 각지에서는 대량의 선전물을 인쇄하고 혁명 선전을 하면서 대중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5월 1일 의룡정의 20여 개 사립 중소학교 사생들이 집단적으로 동맹 휴학하고 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시위 행진했으며 연변 여러 지역 사생들이 잇따라 호응하면서 투쟁의 물결은 향촌을 휩쓸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지속된 이 투쟁은 일본 침략자와 봉건 지주, 토호 렬신 세력을 힘있게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군경과 연변 지방 반동 당국의 잔혹한 진압을 받고 수많은 혁명 군중들이 체포되고 살해됐습니다. 붉은 5월 투쟁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령도하에 조직적으로 펼친 첫 대규모 군중혁명 운동으로서 연 10만여 명 민중이 참가하고 연변 여러 지역을 포괄해

0: 동북혁명투쟁사에 심원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연길 1978 문창원이 현재 개조공사 마무리 단계에 전면 진입했으며 6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보호성 개조와 경영 모식 혁신 승격을 통해 여러 해 동안 방치됐던 공업자산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 유휴 공장 건물을 문화관광 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연길 문화관광 융합발전에 새 주목점을 더해주게 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대상은 연길시 정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상은 공업 복고풍과 현대적 류행 감각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곳은 한때 로후 공장 구역이었지만 전체적 개조 재고, 경영 모식 배치와 전경 재구성을 거쳐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단지 2호부터 5호 건물은 지난날 버스 공장의 고전적인 건축 품격을 이어가며 붉은 벽돌 벽을 주체 기조로 삼아 옛 공장 건물의 복고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건축은 대면적 유리벽과 정교한 금속 조형을 교묘하게 융합시켜 새 요소와 옛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게 해 로후 공장 구역의 현대화 상업 분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공업 유산 보호와 혁신 리용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해 연길시가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소비 정경을 승격시키는 중점 본보기 대상으로 됐습니다. 연길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우리 대상의 가장 큰 주목점은 도시 유휴 기존 자원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공업 유산과 도시 기억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동시에 경영 모식 갱신, 공간 재구성을 통해 유휴 자산을 문화관광 공공공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는 도시건설 원가를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연길시 공업문화창의 체험 경영 모식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은 총 투자가 7억 8천만 원, 부지 면적이 9만 8천 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6만 7천 평방미터이며 천여 개 주차 자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문화, 관광, 상업, 심층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빛 그림자 과학기술체험관, 오락종합체, 상업거리, 브랜드 체인 호텔, 진자오락중심, 특색 문화장의 장터 등 다운 경영 모식을 배치해 일괄식, 전시간대, 복합형 장애문화 관광 상업단지를 건설합니다. 2호 건물은 브랜드 체인 호텔로 조성되고 3호 건물은 건강체육, 민속특산, 민속문화창의를 위주로 하는 상업종합체로 조성되며 4호 건물은 이야기프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오락종합체로 계획됐습니다. 5호 건물은 음식, 오락을 위주로 2개 구역을 중점 조성하고 6호 건물에 조성되는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은 7월 초에 먼저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입니다. 제 뒤쪽에 있는 건물이 연길 1978 문창원의 핵심 체험 대상인 빛그림자 과학기술예술전시관입니다. 디지털 빛그림자와 공업풍 건축이 어우러져 독특한 예술감을 자아냅니다. 로후 공업 건물은 도시 기억을 담고 있고 빛그림자 과학기술은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면서 두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됐습니다. 단지가 전면 준공되면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연길의 공업 역사를 알아보는 화려한 디지털 빛그림자 예술을 체험하면서 도시 갱신이 가져다 준 새로운 문화 관광 체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700여 개의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마다 1000만 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주변의 상업, 음식, 문화 관광 산업 연동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연길 도시 풍모를 전시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 승격을 기원이 나는 도시 문화 관광 새 지표로 될 전망입니다. 연길 관광산업개발위원회사 대상부 부장 최천명입니다. 2호부터 6호 건물은 주체 및 기본 토목건축 공사를 완수했고 현재 물, 전기, 시설 건설과 조립식 반제 외벽 설치를 하고 있으며 단지 도로는 세멘트 안정쇠석 층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0: 6월 25일은 36번째 전국 토지일이며 올해 선전 주제는 매 한 채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자입니다. 주미 연결시에서는 연결시 조양천진 태흥촌에서 전국 토지일 범를 보급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전 강연에서 삼일꾼들은 중화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기본 농지 보호조례 등 범를 법규를 둘러싸고 농촌에서 경작지를 함부로 점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와 관련된 8가지 불허사항, 경작지 보호 6가지 엄금, 경작지 용도 5가지 금지사항, 영구 기본 농지 4가지 엄금 등 규정

0: 상황을 상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규정을 어기고 경작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사로이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불법적으로 흙과 모래를 채취하고 경작지를 장기간 묵히는 등 위법 문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 표준, 법률 후과, 지정 요구를 명확히 해 경종 교양 효과를 높였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또 위법 토지 사용 신고 경로를 공포해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감독에 참여하도록 경려했습니다.
1: 25일 2026년 길림성 보통대학 입시 본과 전문대학 각 과목류 합격 최저 통제선이 공포됐습니다. 본과 최저 통제선 보통류 역사학과조 343점, 물리학과조 321점, 특수류형 통제점수선 역사학과조 478점, 물리학과조 473점, 채용료 역사학과조 269점, 물리학과조 266점, 예술류 역사학과조 257점, 물리학과조 240점, 희공류 역사학과조 171점, 희공류 물리학과조 160점, 전문대학 최저 통제선 보통 전문대학 160점, 채용류 전문대학 140점, 예술류 전문대학 112점입니다.
0: 2026년 길림성 고중입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도합 12,469명 수험생이 고중입시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주적으로 8개 시험구, 14개 시험장소, 424개 시험장을 설치했으며 동시에 8개 예비시험장소, 52개 예비시험장을 배치해 시험 조직과 응급사용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쪽 각지는 게이든 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9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 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

6월부터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되는데요. 배달 음식부터 자동차 운전 그리고 상가 운영까지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자리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령 배달 이제 안녕입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 음식 봉사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 책임 감독 관리 규정이 정식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온라인 음식 배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데요. 배달 플랫폼은 이제 업체의 자격을 실제로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유령 업체는 아예 입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도 나아가 이른바 인터넷 플러스 투명 주방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모델을 도입한 업체는 메인 페이지에 연결 링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주방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시 음식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품안전봉인 스티커도 의무화됩니다. 테이프나 철심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네, 다음 운전자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운전 이제 피로운전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공공안전업계 권장 기준인 동력 엔진 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정 규칙이 같은 날인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피로운전에 해당할까요? 네, 먼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서 중간에 멈추지 않았거나 혹시 쉬더라도 휴식이 20분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았거나 휴식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루속 운전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모두 피로운전으로 인정됩니다.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꼭 규정을 확인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합니다. 바로 영업비밀 보호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새 규정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등을 명시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즉 요즘같이 디지털 기술이 핵심 경쟁력인 시대에 맞춰 보호 범위를 대폭 넓힌 셈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스스로의 보호의식과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 자율 규제 역할까지 끌어내 영업비밀 대보호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급수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가 급수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도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급수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 발전과 주민생활이 필요에 더 잘 적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 땅속의 보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원과 생태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조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조례가 6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개정된 광물자원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리용, 생태 환경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광물자원이 안보를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더 명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는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해석에는 사고

0: 그리고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책임은 어떻게 인정할지, 배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할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지 등이 상세히 규정됐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6월부터 시행되는 생활밀착형 새 규정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달라지는 법과 규정들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억울한 피해를 막고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2: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1: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때 늙는다는 그런 고대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몸은 나이가 숫자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쇠퇴해집니다. 50대, 60대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고 아이들은 독립하며 이제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은 조금씩 예전 같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운동보다는 편안함이 좋아졌고 술자리가 피곤하게 느껴지며 예전에 하루 만에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현명하게 적응하고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50대 남성들이 현명하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 몸이 말하는 작은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할 분 연변중이병원 주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40대까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체력 저하, 회복 속도 감소, 예민해지는 소화기 등 문제로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 남성에게 일어나는 주요 신체적 변화는 무엇이며 왜 이 시기가 관리의 분기점인지요?
1: 예, 우리 그냥 여자들은 50대 되면 뭐 갱년기도 있고 신체 변화가 많은데,
0: 네.
1: 예, 근데 계신 우리 남성들도 다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성보다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 좀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 남자들도 50대부터 60대까지는 이 남성 주요 신체 변화가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예, 하나는 호르몬 변화. 예, 네. 사실 우리 남성들도 호르몬이 있잖아요.
0: 네.
1: 예, 우리 말은 흉신 지수, 네. 이런 게 이 호르몬 수치가 매년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고, 근데 네. 이 떨어진 건 우리 여자들이 그 치지수처럼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으니까,
0: 네.
1: 예, 예, 서서히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우리 근육량도 감소하고, 예,
0: 근육량,
1: 예, 그리고 네. 기력도 이런 기력도 저하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변화도 예, 쉽게 화 안 나던 분들도 이 나이 되면 별로 좀 화도 나고, 예, 이런 것이 다 이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그, 찐고, 그러니까 이 찐, 이 근육이나 이런 것도 100분의 1, 이 정도로 감소하니까.
0: 네.
1: 그마다, 예. 그리고 골밀도도 저하되고.
0: 네.
1: 예, 우리 여성들만 골밀도 저하하는 게 아니고 남성들도 다 있으니까.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관절이나 연골이가 다 좀 예, 어떻게 말하면 就是 衰老인데 이렇게 퇴행성 변화
0: 이러라
1: 예, 예, 이러기가 네.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사람이 늙어가면 이게
0: 그렇죠.
1: 변화되는 거니까 예,
0: 네.
1: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0: 네.
1: 생리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 예, 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릎이나 이 어깨나 통증이가 자주 발생. 예, 무슨 뭐 마취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 면안이 예, 아픈 것도 고정되지 않고 오늘은 어깨 아팠다, 다음날은 또 무릎이 아팠다 예, 이런. 네. 증상들이 발생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소화기 기능도 쇠약해집니다.
0: 예,
1: 이 왜냐하면 우리 위장의 이 분비액이 줄어드니까
0: 예, 네.
1: 소화의 단계가
0: 네.
1: 예, 그러니까 잘 소화도

0: 안 되고 뭐 뱀비 설사 이런 것이 반복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기름짐 이런 음식도 좀 소화가 어렵고
1: 잘 안 되죠. 네.
0: 그리고 네. 대사 기능도 하락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 내장 지방이 쉽게 축적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때 남성들 보면 다 배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일반 뭐 맥주 잘 마신 사람들은 뭐 피조도라고도 하는데 근데 네.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맥주도 안 마신데도 배가 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 사실은 이 기초 대사가 하락하니까 네. 그리고 이쯤에는 우리 혈압, 혈당 그리고 혈지 이런 것이 다 수치가 좀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 회복력이가 저하됩니다. 예, 네. 뭐 이전에 젊을 때는 뭐 오늘 일을 쉽게 했다 한잠 자면 이튿날이면 또 왕성했는데 이 나이 때 되면 이튿날에 이 회복기가 좀 늦어지고
1: 네.
0: 젊을 때보다 한 2배 이상이가 이 회복한 시간이 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예.
0: 그래서 우리 이 50대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가 이 나이 때가 우리 이제 말한 혈압, 고혈압, 혈당 뭐 이런 것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시기에 인차 치료하면 우리 돈 뭐 관심병, 노근사 이런 것이가 오는 시간이가 좀 줄어들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1: 네.
0: 예, 그는 50대, 60대 나오는데 이때 관리하면 뭐 70대, 80대 가서 할 수도 있고.
1: 네.
0: 예,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가 관리 분기점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관심병, 뇌경색을 늦추고 더 잘 관리하면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그래글래 이 분기점 잘 체크하시고 이때부터는 뭐 호르몬 어떤 변화 있냐,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면 거기에 따른 또 뭐 중약 관리도 좋고 관리가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는 중년 남성들이 딱히 아픈 곳은 없다. 정기검진은 귀찮아하며 건강관리를 미룹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등은 초기 증상이 없어 침묵이 살인자로 분류지 않습니까?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 이유, 50대 이후 정기검진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 설명 주시겠습니까?
0: 네. 이제 방금 말하다시피 사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네. 아, 난 아픈데 없는데 뭐 네. 검진하기도 싫고 병원도 안 다니고 이랬는데 네. 사실 이 초기에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혈증이가 이렇게 잘 알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어떨 때는 평소에 좀 아파트 신경 안 쓰니까
1: 그렇죠.
0: 이 수치에 적응돼 있어서.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서서히 혈관하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1: 네.
0: 예, 우리 평소에도 이런 거 만성병이라고도 하는데 만성병. 네. 예, 사실 이 세 가지 병은 진단받은 후에는 사실 정말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만성병이란 게가 낫지 않으니까 늘이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만성병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초기에 사실 우리 발견하면 뭐 중약이든 혹은 우리 일상생활 관리를 잘하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이 혈관 손상은 사실 수년간 천천히 진행되니까
1: 그렇죠.
0: 뭐 특별한 이런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극도에 도착하면 뭐 뇌경색 혹은 심근경색 네. 그리고 신부전 선쇠
1: 네. 네,
0: 이런 것이 다 사실 불쇠로 나오거든요.
1: 네.
0: 그냥 뭐 아 이제 뭐 며칠 후에 이게 나온다 이런 게 없이
1: 그렇죠.
0: 자기도 모르게 불쇠로 나오니까
1: 예 네. 네,
0: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 이제 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합병증이라고도
1: 네.
0: 할 수 있으니까 예
1: 네,
0: 그래서 통증이나 이런 경고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혈압이 어떠는가 혈지 어떤가 이거는 검진 피를 빼봐야 알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중요한 와서 맥을 보고는 아 내가 뭐 있나. 근데 사실 맥은 이 분이 기혈이 어떤가 경락 이런 거 봐지 아 이거 보고 혈지 높다 뭐 좀 맥이 또 혈지 좀 높은 현상도 알리지만 그렇게 절대적으로
1: 그렇죠.
0: 혈지 높다는
1: 거예요.
0: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1: 네.
0: 우리가 자기 눈으로 보는 화음단으로 봐야 되니까 예 네. 검진하고
1: 네.
0: 그리고 이때 하면 우리 사실 치료가 제 시간으로 되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뭐 간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네. 전립선암 이거는 다 초기에 발견하면 다 치료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뭐 어싱 종류 아니니까
1: 아,
0: 예 그래서
1: 그렇네요.
0: 이쯤에 증상 없어도 사실 예전에는 우리 검진에 내시경 아니었는데 후에 내시경 여니까 사실 위암 대장암
1: 그렇죠.
0: 젊은 나이에도 30대 40대도 발견할 수 있으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우리 1년에 뭐 한 번 혹은 하기 정 싫대도 2년 한 번씩

0: 는 예, 검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정기 검진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0: 예, 그리고 지금은 네. 단위 다 이 분리가 좋으니까 검진을 다 일상으로
1: 그렇죠?
0: 하니까 예, 그럴 때 하는 것이 좋죠.
1: 네. 그렇네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50대 이후 남성 매년 1%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위에서도 우리 최주임께서 얘기 주셨죠. 이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운동과 영양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우리 필수 운동은 여기까지. 하나는 우리 저항 운동. 이것도 주강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 도인에도 보면 뭐 주강 운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어떻게 하는 거 많이 알려주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거 뭐 참고로 해서 해도 되고 네. 이런 것은 한 주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네.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운동도 그냥 걸는 것이 아니고 이 하체 그다음에 등 어깨 이런 근육을 좀 위주로 예, 네. 실시하고 그리고 네. 무슨 우리 그 이 야링 요즘엔 더 유행되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우리 어떨 땐 야링 없어도 사실은 矿泉水 그 우리 500짜리 광채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들고 또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손이라 좀 무게를 두라는 뜻이니까.
1: 그 물병 물 그대로 들고 하면
0: 에,
1: 되죠.
0: 네, 네. 좀 무게가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 둘로 이렇게 네. 넘겨받기 이런 운동 해도 이 우리 어깨가 사실 평시에는 그냥 앉아있으면 들지 않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사실 이 손나 이 발이나 자주 들어야 이, 이 관절이 또 영하라고. 예, 그래서 이런 네.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끊은 저항 운동이고 두 번째는 요산소 운동. 그러니까 요산소. 요양 운동. 네. 예, 이것은 우리 뭐 빠르게 걷고 혹은 좀 천천히 만파 네. 이런 거 그리고 자전거 타도 되고
1: 네.
0: 예, 이런 건 한 30분 이상 네. 해야 되니까. 예, 네. 이거는 30분 이상 시간 또 뭐 신체 자기 신체 정황 봐가지고. 어떤 분들은 30분 하면 저리 땀이 엄청 나고 이러면 30분 해도 되고 어떤 분은 30분 해도 별로 몸이 변화가 없을 때는 조금 시간을 더 해서 이 몸이가 은근히 땀이 날 정도로 해야 이것이 운동이 그 목적에 도착하니까.
1: 네. 예.
0: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일상에서 활동 늘리기 이거는 우리 운동 아니고 활동 호동 그러니까 네, 움직여야
1: 일상에서.
0: 되니까 예 사실 우리 저희 생각은 우리 출근해서 나도 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네. 때는 이 무릎에 그렇게 힘 안 주니까
1: 네.
0: 올라갈 때는 올라 계단을 이용하고 뭐 내려갈 때는 우리 그 댄티나 타면 좋고
1: 네. 네
0: 그리고 이것도 사실 다 운동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뭐 집안 청소
1: 네.
0: 혹은 이 짧은 거리를 이렇게 매일 산보하는 이것도 다 이게 우리 일상 활동이니까. 예
1: 아.
0: 네. 그래서 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로 유지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우리 영양 관리에는 사실 네. 단백질이가 충분히 섭취해야 되니까
1: 네.
0: 사실 우리 단백질이 섭취한 이런 거는 굳이 그 단백질 뭐 이거 떠나서 우리 닭고기, 그 닭가슴살, 예, 그리고 생선, 생선이란 거, 우리 선하이,
1: 네.
0: 예, 이런 거하고 두부, 사실
1: 네.
0: 두부는 우리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1: 네.
0: 계란,
1: 네.
0: 예, 그리고 요거트, 루수한, 이렇게
1: 네.
0: 수한나이, 뭐 이런 것을, 예, 먹어도 우리 근육의 합성이가 좋아지고,
1: 네.
0: 그리고 비타민 D, 维生素 네. D하고, 이, 까이도 있잖아요.
1: 예,
0: 이런
1: 네.
0: 것도 보충하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까이피알 뭐 이런 것보다도 햇볕 이렇게 햇빛 쬐기가 더 좋고 그다음에 류서 수차이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그 당이 있는 이런 탄수화물 줄이기
1: 네.
0: 그러니까 예, 일료 사실 남성분들 제가 보면 컬러를 많이 마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컬러를 줄여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그냥 수분 충분히 마시고 하나는 야식을 금지해요.
1: 그것이 잘 안 되죠.
0: 예, 예, 다 어떤 분들 배고프면 자지 못하는데 근데
1: 네.
0: 그럴 때는 조금 물 마시든 혹은 뭐 오이 같은 거 먹어서 그 배고픔과 뭐
1: 네.
0: 없애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폭식 하지 말고 어떤 분들
1: 네.
0: 저녁에 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아까 택배 그 뭐 그런 음식이 있잖아요.
1: 네네, 매달 음식.
0: 예, 그거 어떻게 보면 시간도 전혀 10시 후에는 안 하게 하는 이런
1: 그렇죠.
0: 규칙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먹고 싶어도 없으니까.
1: 그렇죠. 네. 네. 네. 운동과 영양 전략에 대해 차장이 소개해 줬는데요. 우리 운동에는 저항 운동, 유산소 운동, 일상의 활동하기, 영양은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앉아 일하는 직장인, 과거에 무리한 운동을 한 남성들은 50대 이후 허리, 무릎, 어깨 통

0: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수술 없이 통증을 관리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하나는 우리 이 앉아 있는 습관을 교정해야 돼. 예, 한 시간씩 앉아 있고는 우리 그 나면 5분쯤 일어나서 뭐 이 스트레칭 하고 허리를 펴보면 예, 뭐 이런 운동도 이렇게 발에 네. 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아니면 우리 그런 허리 받침대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이 허리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요즘을 유행되는. 예, 그리고 이 다리를 꼽지 않기 알랑퇴. 네, 사실 우리 아담 저도 어떨 때는 모르게 이 이렇게 알랑퇴 하면 편안한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측쪽이 이 구펀이가 삐뚤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듣게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언짢질 관리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관절이나 이 통증이 나는 부위에는 하루에 한두 번씩 매번 15분쯤 이렇게 언짢질로 예. 예. 그러니까 그 눈물 따뜻하게 예. 예. 찜질하면 근육이 굉장히 풀어지고 하니까 네. 예. 혈액 순환도 촉진해주고
0: 네.
1: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제가 말한 부담 없는 스트레칭 매일 시즌 이제 뭐 어깨 돌리기 예. 그리고 이 허리를 업고 폈다 하는 이런 것을 또 하고
0: 네.
1: 그리고 무릎 보호해야 되고
0: 네.
1: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한 계단 이런 내리막길을 좀 자제하고
0: 네.
1: 예. 무릎에 과중한 무게가 이렇게 가지 않기 예. 네. 그러면 우리 신발도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남성들은 적은데 여성들은 아주 두껍고 폭신폭신한 신발 신잖아요. 사실
0: 네.
1: 그게 편안하지만 우리 이 몸에는 안 좋거든요.
0: 네.
1: 발에는 좀 이렇게 약간 좀 단단하다는
0: 그러니까
1: 있어야 이 우리 발 밑에 신경들이가
0: 아.
1: 아니면 너무 푹신하면
0: 그것이 더 편한데
1: 네, 근데 우리 말하면 더 영 편안한 것이 어떨 때는 우리 몸에가 더 나쁜 것이 있으니까 너무
0: 네.
1: 편안해도 예, 안 좋습니다.
0: 네. 예. 미국이 높은 걸 신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1: 예.
0: 좋을 것 같네요.
1: 그리고 하나는 우리 체중 관리하고
0: 네.
1: 예, 사실 우리 요즘에 보면 체중이가 肥胖 특히 복부 비만이 아주 많은
0: 많죠.
1: 배가 나오면 당연히 무릎에나 이 압력을 크게 높이므로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이 차가운 바람 피하기
0: 네.
1: 예, 사실 우리 이 차가운 바람이 제일 나쁜 것이가 이 아이콘 바람하고 우리 요즘 운전하면 이 운전 그 안에서 캐잖아요.
0: 네.
1: 그 바람. 저도 전번 주일에 그 바람 맞은 게 이 어깨가 저리 네. 얼리지 못하겠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는 나이가 50대서 우스젠이라고 생각했는데
0: 네.
1: 아니고 그때 그 바람 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제 시간에 뭐 침구, 바과 이런 거 하는 게 아주 효과가
0: 네.
1: 나가지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 해봤으니까 혹시 이렇게 불쇠로 바람 맞아 아픈 그러니까 관절염은 늘 아픈 것보다 불쇠로 아플 때는 인천병원에 와서 사실 이 침구 치료가 아주 효과가
0: 나요.
1: 네, 제가 본인이 체험해봤으니까
0: 그렇죠.
1: 예, 이거 모든 건 다 자기가 체험해봐야
0: 그렇죠.
1: 예, 추천도 할 수 있고
0: 네, 네 정말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 꼭 건강하게 우리 노년 시기에 들어서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골다공증은 폐경 여성에게 흔하다고 알려졌지만요, 우리 남성도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하던데요. 특히 남성 골절은 여성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남성이 골다공증 위험 요인과 예방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사실 남성이 골다공증 위험 요인은 괌. 술 마시는 거고 예, 흡연 담배 피우는
0: 흡연.
1: 거 예, 그리고 음식 습관이가 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그때 거기 뭐
0: 네.
1: 이런 페이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이 단백질하고 칼슘이 부족하고
0: 네.
1: 그리고 아예 운동 안 하는 생활
0: 예, 네.
1: 어떤 특히 어떤 분들은 퇴직하면 나오기도 싫어하고 그냥 그저 집에 있고
0: 네.
1: 혹은 뭐 유신하고 이런 분들도 지금 보니까 많더군요.
0: 예, 네.
1: 그리고 스마트폰 지금은 다 있으니까 네. 움직이지 않고 하니까.
0: 그렇죠.
1: 예, 사실 이것이가 다 우리 골다공증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예방 방법은 이제 말한 칼슘 섭취하고
0: 네.
1: 예, 뭐 이런 멸치, 뭐 브로콜리 이런 음식을 좀 먹고.
0: 네.
1: 그리고 비타민 D도 많이 확장하면 이것은 제가 말한 햇빛 좀 해야 되니까
0: 네.
1: 밖에 특히 오늘 요즘은 흐려서 그런데 오늘처럼 이제 해 나올 때는 예, 나와서
0: 네.
1: 햇빛 조임도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이 운동 걷기 등산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뼈에 좀 약간 예, 자극을 좀 줘가지고 이 골밀도가 유지하게 있잖아요.
0: 네. 돼요. 그렇네요. 우리 단백질 보충, 칼슘 보충, 햇빛 조임, 운동.
1: 예, 사실 보면 다 하기 그렇죠. 쉬운 네네. 일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삶을 제가 보면 좀 란하다가 네. 예, 예. 그리고 아 이거 해서 무슨 작용 있겠니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런 뭐 일상생활
0: 나타나지 않으니까
1: 예, 일상생활에 이렇게 견지한 이거는 눈에 안 그냥 제가 보면 지금 사람들은 뭐 먹어야 된다 뭐 좋은 거 먹어야 내가 좋아진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닌데
0: 네 알겠습니다. 과음 흡연 중시돌려야게 되겠습니다. 50대 남성은 맥주배가 나오기 쉽습니다. 복부 내장 지방은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등 대사 증후군이 핵심 요인입니다.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식단과 운동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식단은 이제 탄수화물 이런 것을 줄이고 네. 네, 사실 뭐 밀가루 음식이든 네. 뭐 그냥 밥 뭐 이런 설탕이 들어 음료 이런 거 줄이고 네. 예, 어떻게 보면 현미 잡곡으로 예, 네. 대체하고 네. 그리고 술 맥주 뭐 이런 것도 예, 다 기름진 고기 이런 것도 줄여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우리 채소 해산물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먹는다 하고 네. 예, 그리고 소식하는 습관 적게 네. 먹어야 되고
0: 네, 네, 네.
1: 예, 특히 저녁은 우리 가볍게 먹고 네. 야식은 완전히 끊기 하고
0: 네.
1: 예, 운동은 이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산소 운동 네. 그리고 한 주에 한두 번씩 이끌려 운동
0: 네.
1: 예,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0: 네.
1: 예, 사실 뭐 다 간단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0: 네. 우리 많은 남성들이 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며 생활 습관 개선을 미루고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다. 초기 단계에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정상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떤 식이요법 운동이 효과적인지요?
1: 예, 사실 이런 면에서 남성들이 아주 많아요.
0: 네.
1: 제 어떤 환자들도 혈압이 높았는데도 약 먹으면 그냥 먹어야 된다 하고 네. 안 먹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고혈압이 나는 경계성 고혈압이라 해서요. 리제즈
0: 네.
1: 그러니까 우리 140, 90 여 정도 왔을 때
0: 네.
1: 이쯤에는 우리 사실 먼저 약 안 먹고 우리 일상생활에 제가 혈압이 높아 있는 이런 원인을 찾고 일상생활 이거 개선하면 특히 내려갈 수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럴 때 하고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0: 네.
1: 혈당이가 완전히 뭐 7 넘지 않고 그냥 6하고 7 어간에 요쯤은 아직 당뇨병 진단으로 하기는 좀 바쁜 이 계단. 예.
0: 네.
1: 그리고 거지혈증도. 예.
0: 네.
1: 그리고 그래서 이런 쯤에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허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으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이쯤에는 우리 뭐 짠 음식을 좀 줄이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잡곡 채소 이런 것을 위주하고
0: 네.
1: 적게 먹어야 되고
0: 네.
1: 좀 운동하고
0: 네.
1: 예, 이렇게 하면 사실 이런 것은 다 이 돌아올 수 있는 계단이에요. 그리고 네. 나이 좀 이제 50대
0: 그런데
1: 그렇죠. 60원 넘으면 예, 사실 우리 여성들은 갱년기가 50인데 남성들은 88, 64니까 예, 65 후부터는 이 회복이 더 좀 그렇다니까
0: 네.
1: 사실 65 전이면 그때면 계신 지금 남성들이 퇴직이가 거점이잖아요.
0: 네. 네. 그렇네요. 우리 60대는 열심히 운동해도 체중이 줄지 않는 이유는 보통 음식 조절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특히 운동 후 먹어도 되겠지 하는 보상 심리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과 식이의 균형 그리고 운동만으로는 체중 감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1: 예, 사실 여기서 운동만으로도 살 빼기가 어려운 원인은 사실 우리 중년이 되면 이 기초 대사량이 자체가 낮아가지고
0: 네.
1: 운동으로 소모하는 이 칼로리 양이 아주 적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 다 제가 많이 운동했으니까 운동만큼 또 먹어줘야 된다 해서
0: 네.
1: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거든요.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우리 운동 후에 보상 심리로 자꾸나 그 뭐
0: 그렇죠.
1: 음식을 좋은 거 이렇게 먹다 나면 맛있으면 자연히 과도하게 섭취해야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면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호르몬 변화로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체질로 변화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이 생활 습관 무슨 이런 만에도 제 몸이 생리 현상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이
0: 네.
1: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적어지는 것은 무슨 걸로도 대체할 수 없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이 운동 식습관을 균형하는 방법은 운동 후에 사실 간식은 그런 단백질로 위주로 하고 예, 섭취하는 것도 좀 소량으로 네. 섭취하고 이런 뭐 과자, 탄산음료, 튀김 이런 거 금지해야 되고
0: 네. 예.
1: 그리고

0: 하루에 총 이 섭취 칼로리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운동은 꾸준히 유지하되 이 식단 관리가 사실 체중 감량이 이 차지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네. 먹는 것으로 보상하겠다 자기인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1: 네. 우리 50대 이후 간 기능, 췌장 기능, 혈압에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중년 남성이 적정 음주량, 폭음 위험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숙취 해소 효과적인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금주잖아요. 술을 네. 안 마셔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좀 어떤 분들은 제일 애호가 술 마시는 건데 술까지 마시지 말라 하면 좀 너무
1: 그렇죠.
0: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네. 그래서 마시더라도 하루에 이 소주 우리 네. 말한 흰 술은 그냥 네. 한 잔 네. 이하로 제한하고 예, 한 주에 한 두 날은 그냥 술 같은 마시지 않은 네. 이런 날이 있어야 돼. 어떤 분들은 사실 매일매일 반딧술 뭐 이런 거 하잖아.
1: 네. 예,
0: 그리고 맥주는 우리 300ml 미안으로 자,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 한 남은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1: 네.
0: 예. 왜냐하면 우리 술을 또 이 폭음하면 이런 지방간이 더 빠르게 되고 특히 어떤 분들은 간염이 있는 분들은
1: 그렇죠.
0: 더 예, 네. 수리가 사실 우리 위뼈라 간에가 손상이 더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 이런 술은 이제 말한 이만한 한계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숙취 해소의 방법은 사실 술 마실 때 우리 더모를 중간에 네. 좀 마셔주면 좋고요.
1: 아.
0: 예, 그리고 이 다음날에는 사실 아침에는 우리 꿀물
1: 네.
0: 예, 혹은 미역국
1: 네.
0: 예, 이런 것으로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고 예,
1: 그렇네요.
0: 그리고 충분한 이렇게 좀 잠 잘 자고
1: 네.
0: 예, 이런 찬 음식 카페인 이런 거 피해 어떤 분들 이튿날에 목이 컬컬하다 하면 저래 참을 네. 냉장에서 꺼내 마시잖아요.
1: 네.
0: 사실 그것이 몸에 아주
1: 해롭네요.
0: 예, 그냥 그때 더움을 혹은 꿀물로 먹는 네. 것이 더 좋아요.
1: 네. 50대 후반에서 60대는 직장의 은퇴, 자녀 독립, 부모 부양 등 큰 인생 변화를 겪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끊기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느끼는 남성들도 있죠. 만성 스트레스는 복부 비만, 근육 손실, 면역 저하를 유발합니다. 중년 남성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얘기 주실까요?
0: 네. 사실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자기들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1: 네.
0: 제일 좋은 것이 제가 보면 낚시하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정말 어떤 분들은 근데 낚시에 또 너무 빠져가지고 뭐 네. 새벽 낚시, 엄밤 새면 낚시 근데 이런 것은 제 보기에는 추천하지 왜냐 자는 시간에는 우리 자야 되니까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 취미활동 이것도 하지만 좀 꾸준히 하는 것이 등산
1: 네.
0: 이제 말한 낚시
1: 네.
0: 그리고 등원 가꾸기 어떤 네. 분들은 뭐 좀 먼 데 가서 그 밭을 이렇게 다루어가지고 사실 우리 먹으면 얼마 먹겠어요 근데 그거 하는 재밌고 또 그리고 좀 운동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등원을 가꾸고
1: 네.
0: 혹은 어떤 분들은 무슨 악기나 연주 뭐 이런 것을 해도 되고
1: 네.
0: 자기네 예, 젊어서 못해본 것을 사실
1: 그렇죠.
0: 이 나이에 해도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리고 아니면 나가기 싫은 분들은 그럼 집에서 매일 우리 한 10분 정도 이런 허우 명상. 사실
1: 네.
0: 명상이가 여성들인데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1: 그렇네요.
0: 이 명상이가 다 좋거든요.
1: 네.
0: 예, 아니면 뭐 이 지인하고 가족들한테 이런 대화도 자주 나누고 자고 혼자서 고민을 쌓아두지 않고
1: 네.
0: 이것을 표달하기 예, 이런 데
1: 네.
0: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이런 가벼운 운동.
1: 네.
0: 예. 그리고 하루 한 시간쯤은 스마트폰 내려놓고 휴식하는 시간.
1: 네.
0: 예. 사실 우리 평상시에 또 우리도 스마트폰 자주 보지만 보다가 놓고서 먼 것을, 이렇게 좀 봐서 이 눈이가.
1: 네.
0: 제설로 그 이 쪼대니가 변하기 이런 것을 해도. 예, 다 좋아요.
1: 네. 우리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몸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 세대 간 소통 등이 중요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이것도 이제 우회물과, 물음과 비슷한데, 사실
1: 네.
0: 하실 자기 절로 자기인데 좀 소소한 목표를
1: 네.
0: 설정하고. 사실 두 번째 인생이라고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래서 이게 무슨 자기인데 취미 배우기, 혹은 자원봉사 해도 되고,
1: 그렇죠.
0: 아니면 선조들도 돌보기 하고,
1: 네.
0: 예, 사실 이런 것이 할 일이가 진짜 많잖아요.
1: 네.
0: 자기 절을 찾아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배우자하고도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고, 왜냐하면
1: 네.
0: 이쯤에는 배우자들, 여성분들도 갱년기쯤이니까
1: 그렇죠.
0: 서로
1: 네.
0: 진짜 정말 마찰이 많고 하니까 예, 서로 뭐 말하기 예, 네. 이런 것도 하고 네. 아니면 그다음에 자녀하고 선조하고도 소통하면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문화에도 그렇죠. 접하고 이러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0: 네. 이것이가 사실 우리 뭐 보약 먹든 무슨 이런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바쁘고 지친 중년 남성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 건강 원칙 세 가지만 뽑아주시겠습니까?
0: 네. 하나는 우리 매일 30분 걷기로 활동량을 채우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고 예, 두 번째는 우리 술, 짠 음식 그리고 야식 요 세 가지만 제한하고
1: 네.
0: 예,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1: 네. 세 가지 핵심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떤 얘기 전하고 싶은 거 있나요?
0: 네. 사실 제가 예전에도 건강관리 이런 사업을 해봤지만 네. 예, 사실 건강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1: 네.
0: 예, 50대, 60대라도 어떤 분은 아, 어느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까 뭐 근데 어떻게 아나요? 90까지 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30년도 아주 긴 시간인데
1: 네.
0: 그래서 지금부터 식습관하고 운동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혈압, 혈당을 개선하고 근육량하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뭐 완벽하게 바꿀 필요도 없고
1: 네.
0: 하루 한 가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 네.
0: 예, 몸은 사실 꾸준한 노력에 반응하면 지금 관리하는 습관이 앞으로 20년 이상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1: 네.
0: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네, 연변중이병원 조임중이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50, 60대 남성들이 현명하게 몸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조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50대, 60대는 몸이 정점을 지나는 시기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로넬의 가장 큰 장식은 건강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도 아프고 지친 몸으로는 그 열매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리함보다 꾸준함이, 미루기보다 지금이, 완벽함보다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이 들음을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지는 나이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제대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